누릴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딱 나오는 것도 소소한 행복이라면 행복이잖아요. 바로 오늘 첫 곡처럼 말이죠. 8월 28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진짜 상디 말처럼 좋아하는 노래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라고 0230님. 대학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갑자기 이 노래 들으니까 그때 공기와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음악은 우리를 정말 그때 그 시절로 1초도 안 걸려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같아요. 특히 비밀의 화원 오늘

0: 어제 초성 퀴즈로 드렸던 노래 첫 곡. 많은 분들이 그냥 드리자마자 맞춰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비읍, 리을, 이응, 티읕, 기역, 니은, 이응, 이응, 리을, 니은. 이거 하나도 모르겠었는데 정말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일단 비밀의 화원은 오마이걸 노래도 있잖아요. 맞아요. 비밀의 화원. 제가 그 어디 프로그램에서 반주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표적인 비밀의 화원이 두 곡이 있습니다. 아, 그건 비밀 정원이라고. 죄송합니다. 화원과 정원은 큰 차이가 있죠. 자, 선크림 받으실 열 분 먼저 간단하게 뒷번호만 말씀드립니다. 4590-3895-2231-8374-4268-2356-4222-6742-5987-1776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대망의 비읍 선물 3종 세트 보리차 세트와 보정 속옷 세트와 실비 김치 세트 받으실 분은요. 바로 3470님인데 이 노래가 우리 남편 애창곡이라 첫 줄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라고. 그래서 남편 지분이 있으니까 선물 받으면 세 개 중에 하나는 남편 줄게요. 라고. 보정 속옷을 드릴 순 없고. 다 집에서 쓰는 보리차랑 실비 김치니까 그냥, 네. 맛있게 식사. 아니, 가만있어 봐. 커피를 한 잔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오늘 금요일 이제 주말권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컴백했잖아요. 또 8457님이 그리웠다고. 아, 또 보고 싶었어요랑 그리웠어요랑은 좀 어감의 차이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뭐 매일 듣지는 못했지만 이제 9시면 당연히 상대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생각했더라고요. 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8457님께도 소소하지만 커피 한 잔 보내드리면서. 자, 오늘은 또 영화 대사관이 있는 날이죠. 저도 지금 3주 만에 세윤 작가님 만나서 오늘 또 어떤 영화 얘기를 해주실지 은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카운트, 3일제약,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오늘 아침 1, 2부 꾸며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이때만 해도 후주가 길어도 별 상관없던 시절인데 만약에 이런 곡을 방송에서 부른다 그러면 뒤에 되게 뭐랄까 어색할 수도 있어요. 노래 끝났는데 계속 반주 나오고 예전에는 간주 같은데 기타 솔로 막 16마디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네, 좀 TMI였지만 20년도 넘은 노래 컴백 기념으로 듣고 싶다고 2064님이 신청하셨던 윤상 청한 재회였습니다. 이종환님은 최애곡 중에 하나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재회가 나오네요. 저 파리 유학 시절 엄청 들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듣고 막 기타 따라 치고 추억 돋습니다. 그때 친구들

어디에서 뭐 하는지. 이 노래가 나 20년 전이니까 특히 유학했던 인연들은 그쵸 소식이 좀 소원해질 수 있죠. 2137님의 이야기였어요. 6378님은 어느 동네 지금 남쪽에 비가 꽤 오는군요. 여수를 시작으로 부산하고 대구에도 비가 꽤 많이 왔나 봐요. 전주면은 꽤 위쪽까지도 서울은 날은 좀 흐리지만 빗방울은 안 보였는데 비가 와서 출근 너무 힘들었다고 6378님 옷이랑 신발 다 젖고 아이고 잘 말리셔야죠. 네. 출근 늦지 않게 하셨으면 다행입니다. 1255님이 상암동 날씨 물어보셨는데 꿀꿀한데요. 비는 안 와요. 자, 아무튼 금요일이니까 힘내시고요. 유수희님은 상디 휴가 때 완벽한 하루에 순디가요. 어떤 분이 휴가 가신 윤상님 목소리 그립다고 순디한테 윤상님 노래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순디가 질투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순디가 휴가네요 라고. 아, 우리 MBC FM의 많은 DJ들이 네 요렇게 그죠 네 각자의 시간을 조금 1년에 한번 정도니까 네. 또 그때 또 리프레쉬를 또할수 있는 걸 테니까 또 다른 DJ들 어떻게 하는지 또 그런 거 듣는 재미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아무튼 순디도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안한 시간 보내고 오기를 네, 응원 드리면서 이어서 0351님이 아스트루드 질베르트의 노래 Non-Stop to Brazil이라는 곡이 노래 듣고 싶어서 출근도 조금 미루셨다고 하는데 얼른 들려드릴게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보사노바를 대표하는 그런 뭐랄까요? 이분들 음악의 신이 있다면 이 정도 레벨 아닐까? 탐 조빔의 그 유명한 웨이브, 오늘은 연주곡으로 들었고요. 앞서 보사노바의 어머니 아스트루드 질베르트의 Non-Stop to Brazil 두곡 이어들었습니다. 웨이브는 덤인가요? 아, 귀호강. 0351님. 확실히, 뭐, 화성이나 이런 건 뭐, 재즈의 영향을 받았다 쳐도, 재즈와는 또 다른 정서. 참, 신기합니다. 네. 작은 하나하나 사이에서 오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나 감성을 이렇게 매만져주는. 자, 근데 제가 아까 수요일 날 저녁 때 서울 오다 보니까 순디 얘기를 잘 몰랐어요. 휴가가 아니라 아팠대요. 그래서 어제 토마스 쿡이 진행을 했다고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소식을 주셨는데 일단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아무튼 빨리 네, 쾌차하기를. 왜 아프지? 확실히 올 여름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겠다는데 이희용님 얘기에 의하면 제작진이 반강제로 좀 쉬고 오라고 했대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잘 아니까 빨리 우리 상순아 힘내. 많이 아프면 안 돼. 자, 이어서 저 최근에 참 즐겨 듣는 노래인데요. 5285님이 신청하신 짧아서 더 아쉬운 올리비아 딘의 음성으로 So Easy라는 노래, To Fall in Love.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게참 쉽다. 나이 먹어봐라 그게 쉬운가. 자, 노래 듣고 저칼로리 시사로 돌아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자, 먼저 버스 자주 이용하시는 아침 가족들 잘 들어봐 주세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직후인 10월 1일부터 약 3년 만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각각 9%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알고 봤더니 코로나19 이후에 버스 이용객이 크게 줄었대요. 그래서 버스업계 경영난이 커진 데다가 시외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이 6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러면 팬데믹이 끝났으면 다시 올라야 될 텐데 계속 절반이고 고속버스 이용객도 3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해서 그래서 뭐 인건비, 기름값까지 하면서 버스 운행 비용이 너무 들어서 원래는 이제 회사 쪽에서는 17%, 20% 이렇게 인상을 요구했는데 9%로 타협이 된 거라고 합니다. 아유, 이건 뭐 매일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달 교통비 계산하면 부담이 꽤 크게 느껴질 텐데 아무튼 미리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네, 이런 것들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교육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요. 또 7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 검사 대상자는 의무예요. 근데 온라인이나 교육장에서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또 안전 운전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 교육을 이수하면은 조건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예약이 가능한데 너무 길죠? 그냥 한국도로교통공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바로 찾으실 수 있고요. 뭐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고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운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좀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통풍은 정말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통풍이 많이들 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통풍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과거에는 중년 남성들한테 흔했다고. 근데 요즘에는 20, 30대에서도 통풍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내 통풍 환자는 2021년 약 138만 명에서 2025년 149만 명으로 8% 정도가 증가했고요. 20, 30대 환자는 약 13%나 늘었대요. 근데 이게 육류나 튀김 뭐 이런 식단이 또 음주, 무리한 다이어트 참 이런 것들이 통풍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배달 음식이나 과한 다이어트처럼 그런 극단적인 식습관이 많잖아요.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로 음료나 무알콜 맥주도 이게 무조건 아 이거 제로다 이러고 마시면 또 다른 폐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적당한 게 제일 좋겠죠. 그럼 오늘 저칼로리 퀴즈는 통풍에 관한 몰랐던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강아지, 댕댕이들도 통풍에 걸릴 수 있답니다. 특히나 이 견종은요, 다른 견종보다 요로결석이나 통풍성 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 몰랐네요. 만화는 재밌게 봤었는데 그 검은 점박이 무늬에 101마리로 유명한 이 견종 아, 얘들이 그렇구나. 요로결석이나 통풍에 취약한 이 견종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또 미니를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알려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자, 힌트곡은요. 이소은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닮았잖아.

닮았잖아. 네. 이소은. 그, 아무튼, 달마시안이 오늘의 정답인데, 노래가 생각보다 좀, 뭐랄까, 네. 감성적이어가지고, 까불면서 얘기하기에는, 키친 같은 노래면 또 모르겠는데, 좀 아련한 닮았잖아 였어요. 아무튼 오늘 정답, 아, 얘들이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통풍에 취약하군요, 달마시안. 자,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 제 친구도 얼마 전에 통풍 진단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정말 2030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치맥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이게 진짜 상관이 있구나. 맥주가 그렇게 그렇다고. 5680님, 네, 아무튼 저도 저희 회사에, 네, 통풍 지금 40대 초반인데, 그래서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7kg 뺐다고. 네, 저도 휴가 다녀오는 사이에 못 봤는데 오늘 좀 얼굴 보면 얼마나 빠졌나 한번 봐야 되고.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입니다. 5844님, 아이고, 우리 남편은 20살 때부터 통풍으로 고생을 한 거예요.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식이요법으로 관리 중입니다. 아, 이게 되는군요.

거군요. 이제 먹는 게 중요하고. 아무튼 무리한 근력 운동과 프로틴 파우더, 닭가슴살, 그게 원인이었대요. 진짜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셨고, 8825-3579 윤성근, 이수연님께 소소하지만 저희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주부 겸 일하는 여성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신 5730님, 일 때문에 주말도 못 쉬고요. 주중에 이틀을 쉬어요. 화, 수. 그러니까 목요일이 저한테는 월요일이고 오늘이 화요일인 셈이에요. 그래서 슬퍼요. 라고. 에이, 그럼 또 화요일, 수요일 오잖아요. 월요일이 토요일이네. 자, 신청하신 5730님. 김동률의 목소리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와, 저도 원곡은 뭐 충분히 알고 좋아하는 곡인데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0822님이 김대명 배우 버전으로 신청하셨는데, 왜 옛날 영화 더 테러 라이브에서 왜그 테러범으로 시작해서, 얼마 전에도 완벽한 결혼에서 악당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했는데 노래를 이렇게 감성적으로 부르는 줄은 몰랐네요. 도현 씨랑은 또 다른 느낌의 청순함이 막 느껴졌어요. 이 노래는 0822님이 저 기억나요. 얼마 전에 강아지 셋 데리고서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 간다고 잘 다녀오셨는데.

0: 그래서 지금 여독은 안 풀렸는데 사진 찍은 거 보면서 힐링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잘 다녀오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신청곡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9시 52분이 막 넘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5901님은 오랜만에 가족여행 가시는데 지금 아빠가 삐쳐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뒷좌석에서 눈을 감고 계시대요. 이 사연이 소개가 되면 아빠가 눈을 뜨실지. 근데 따님 사연자분 번호 5901인 걸 아빠가 알려나? 그래서 저희 집은 통일했어요. 애들 번호랑 뒷자리는 다 제 번호하고 똑같은 걸로. 아, 전화번호 외우는 것도 요즘엔 일이니까, 그죠? 근데 앞에 국번을 몰라요. 저기 혹시 지금 여행 가시는데 뒷좌석에서 일부러 안 졸린데 눈 감고 계시는 아버지, 따님이 화 풀어달라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전환림님, 상순아 아프지 마라니 너무 스윗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네. 아니 진짜 몰랐네요. 저도 제가 자리를 비웠다가 그저께 왔잖아요. 아이, 또 매일 본다 뭐 같은 스테이션에서 DJ 한다고 그렇게 또 뭐 다 아는 것처럼 있지만 또 진짜 몰랐네. 진짜 빨리 쾌차하고요. 네, 진짜 완벽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 순디 파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전 잠시 후 3부에

0: 오늘 생각난 노래로 돌아올게요.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탈 때 거기서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 폰으로 다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다 보니까 정작 다운로드 해놓은 곡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전화를 7년째 안 바꾸고 있다 보니까 용량도 그렇고, 그래서 루치오 달라라는 뮤지션의 앨범을 통째로 한 몇 장을 다운을 해서 이제 비행기에서 들었다가, 참 들을 만큼 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아, 이분은 정말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들까 다시 한번 놀랐어요. 루치오 달라. 벌써 세상을 떠나신 지는 12년 정도 흘렀지만 이렇게 그렇게 오래전 떠나셨지만 후배 입장에서 어떤 음악을 듣다가

이거를 그때는 왜 이렇게 안 들렸지?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루나 마타나라고 보름달? 로마의 달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앨범 이름이고요. 그 중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시칠리아 사람들을 시칠리아노라고 하잖아요. 시칠리아 사람이라는 노래. 또 따져서 보니까 루치오 달라는 시칠리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 손에는 와인이, 하늘엔 태양이, 이거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루치오 달라의 노래 중에서 네, 제가 다시 한번 새삼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었던 시칠리아노,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고향은 볼로냐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시칠리아를 노래하는 시칠리아노 루치오 달라의 음악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뭐 음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팔려고 만든 음악과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음악 정도는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카루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래식하게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분의 대표작이지만 사실 다른 음악들 그 대표곡 카루소 빼고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시네마틱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시도를 오정현님처럼 이건 무슨 악기 소리지? 뭐 이런 시도도 많았고요. 루나 마타나라는 앨범에서 시칠리아노 들려드렸습니다. 5690님이 역시 상디는 음악을 다운하셨군요. 저는 이번 여름휴가 때 비행기에서 보려고 전자책을 엄청 다운받았고요. 남편은 영화를 그렇게 다운받았어요. 라고. 아, 저도 고민을 했죠. 근데 패드 들고 가면 그것도 따로 검색대 막 통과하고 귀찮아가지고 또 노트북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도 보고 싶은 만화가 있는데 그냥 양보했어요, 음악에. 자, 그러면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네, 오늘 영화 대사관 세윤 작가님과 만나볼게요.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 브람스 안마의자와 꾸며드릴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그게 핵심을 뚫는 대사 한 줄을 통해 영화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대사 한 줄을 곁들인 영화 이야기, 영화 대사관. 자, 매일 밤 차정 우리 MBC FM 영화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윤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뵙고 싶었습니다. 3주 만에. 예, 네. 뭐 소정의 임무를 완수하고
1: 네.
0: 아휴, 돌아왔는데요.
1: 네.
0: 제가 큰 맘 먹고
1: 네.
0: 오디세이를
1: 네.
0: 그 비율로 보겠다고
1: 아.
0: 네, IMAX로 갔거든요.
1: 전 세계에 그 한 40개인가밖에 없다는.
0: 아,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아,
1: 거기 그 필름은 아니고.
0: 네, 필름 아니고.
1: 필름 아니고 디지털이지만 화면 비율이 완벽하게 네. 재현이 되는. 오.
0: 자막이 없으니까.
1: 네.
0: 그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간 대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1: 놀란 감독은 원래 한 개 시간대로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원래 섞어버리잖아요.

0: 사실 저 마음도 어차피 네. 한국 가면 또 볼 거니까 네. 그냥 예행 연습한다 생각으로 봤는데 아 아무튼 잘 봤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해외 영화제 가서 보면 네. 자막이 없잖아요.
0: 아 그렇죠.
1: 네 모든 영화를 자막 없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 옆 사람이 웃으면 저도 모르게 웃고 있어요. 네. 뭔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뭔가 웃어야 한다는 어떤 본능적인 그런 게 좀 발휘가 되나 봐요.
0: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감상이나 이런 거 글을 쓰셔야 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배려로 없어요? 영어 자막이라도 안 해주나?
1: 그러니까 외국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영화는 자막이 영어로 나오니까 그래도 눈으로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따라갈 수 있는데 아. 영어를 사용하는 네. 영화는 진짜 잘 안 들리고요. 네. 특히 켄 로치 감독 영화 보면 아. 맨체스터나 리버풀의 노동자들이 쓰는 영어는
0: 워로.
1: 네. 우리는 영국 영화를 항상 무슨 슈그렌트가 쓰는 식의 영어만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0: 아, 전혀 아니죠.
1: 정말 저게 영어인가 싶을 정도의 단어를 두 시간 동안 듣게 되고 네.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미국 텍사스가 배경인 어떤 독립영화가 있었어요. 그 텍사스 쪽 남부 사투리는 영화가 아니던데.
0: 아, 거기도
1: 한마디도 안 들려요.
0: 저도 캘리포니아 쪽만 해도 네. 엄청 이렇게 말을 편하게 흘려서 하니까 네. 이게 이 단어였는데 내가 몰랐다고 자괴감이 엄청 들어요.
1: 그래도 다행히 영화는 그래도 그림이 있으니까
0: 아, 하긴.
1: 만국 공통어라 대충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는 알 수 있지만 만약에 타란티노 영화 같은 건 힘들겠죠. 그런 영화는 대사를 못 알아들으면
0: 말장난으로 시작해서 네, 말장난으로 끝나니까
1: 그래서 외국 영화제에서 그렇게 롱테이크나 네, 그 침묵이 많고 이런 영화를 선호하는 게 아닐까 싶은 것 같아요. 자막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어서 생각도 해봤어요.
0: 아 세상에. 아니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1: 네.
0: 지금 난리가 난 이 오디세이가
1: 네.
0: 일본에서는 이미 2015년에 그 마션 영화가 개봉할 때
1: 네.
0: 그거 제목을 오디세이라고 했었대요.
1: 일본은 참 그런
0: 아니 근데
1: 그런 전통이
0: 원 그 만든 영화사가
1: 네.
0: 우리는 분명히 마션으로 만들었는데
1: 네.
0: 이거 바꿔도 돼요. 그 수입한 나라가 그냥 마음대로?
1: 그죠.
0: 아.
1: 네. 그러니까 물론 직배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령 만약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한국에 개봉한다 그러면 그런 영화는 그 본사에 좀 컨펌이 있어야 한다고 좀 저도 들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수입하면 사실 끝이죠. 근데 예전에도 아. 우리가 기억하는 그 고전 할리우드 영화 제목들이 예전엔 대부분 일본에서 번역한 제목을 네. 그대로 또 한국어로 번역한 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 중에는 괜찮은 것도 있었어요. 내일 향해 쏴라 이런 거.
0: 오히려.
1: 네. 네. 부치 캐시디와 선댄스 키든드 원제는
0: 그렇죠.
1: 내일을 향해 싸라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뭐 이런 제목도 아마 일본어 제목을 그대로 한국어로 가지고 왔을 텐데 그렇게 해서 각 나라에서 새로 붙여서 그 좋아지는 것도 있죠.
0: 근데 뭐
1: 사랑과 영혼도 사실은 원래 제목은
0: 고스트.
1: 유령이잖아요. 유령. 네. 그거에 비하면 사랑과 영혼이 훨씬 낫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도 원래는 월터의 비밀스러운 삶인데
0: 아, 그렇죠.
1: 뭔가 느낌이 훨씬 더 좋아졌고 그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제가 기억하는 최악의 한국에서의 번역 제목은
0: 여인의 음모.
1: 그건 이제 비디오 시절에
0: 맞아요.
1: 이제 브라질 여인의 음모로 개봉했던
0: 아, 그
1: 거고.
0: 명작을 말이지.
1: 저는 예전에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우디 앨런 감독의
0: 아,
1: 영화가 있었어요. 그 등장인물 세 명의 이름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비키와 크리스티나가 나오고 영화의 배경이 바르셀로나예요. 바르셀로나.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인데 한국어 제목이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인데. 이게 제목이 느낌이 이상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스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그 한국에서 붙인 그 초월 번역 제목의 나쁜 사례로 얘기하면
0: 아, 초월 번역이라고
1: 항상 좀 빠짐없이 나오는 그런 곳이고 일본은 워낙 전통이 유구해서 할리우드 영화 보이후드 있잖아요.
0: 네네.
1: 그 12년 동안 한 소년의 실제 성장기를 찍었던
0: 네네.
1: 그 영화의 일본어 제목이 제가 찾아봤더니 6살의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라는 제목을 썼다고 하니 느낌이 제가 기억하는 보이우드의 느낌하고는 너무 다르죠.
0: 스포도 아니고 그건 아무튼 이 마션이 왜 오디세이라고 했냐면

0: 일단 그렇게 멀리서 집으로 귀환했다고 어렵게
1: 네.
0: 말은 되죠.
1: 아마 나중에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실제로 만들 줄 몰랐나 봐요.
0: 그러니까 주연도 갖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게 오디세이아라는 제목으로
1: 네.
0: 개봉했대요.
1: 영화식 표기를 뭐 그냥 라틴식 표기로 바꾼 건데.
0: 아, 그리고 또 있어요.
1: 네.
0: 그래도 릭백송 정도면
1: 네.
0: 국민 감독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1: 뭐 프랑스에서는요?
0: 우리도 뭐 레옹 난리도
1: 네.
0: 아니었고. 근데 드라큘라 개봉한 줄도 몰랐어요.
1: 저도 못 봤어요.
0: 그러니까.
1: 네. 그리고 릭백송 아저씨가
0: 예. 네.
1: 최근에 좀 약간 네. 그 과거의 촬영 현장에서 어떤 갑질들이나
0: 네.
1: 예, 좀 그런 논란들이 좀 불거지면서
0: 어머.
1: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싶어 하는 감독이 좀 되셨죠, 이제는. 네.
0: 안타깝네.
1: 그래서 그런 흐름도 좀 있지 않을까
0: 아,
1: 싶습니다.
0: 저 그랑블루 인생 영화인데.
1: 아, 그랑블루.
0: 예. 네.
1: 제가 보통 그런 영화를 카페 시네마라고 부르는
0: 아, 왜요?
1: 예전에 카페에 포스터로 붙어
0: 포스터?
1: 있던 영화들.
0: 아, 그쵸.
1: 그랑블루,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레드,
0: 아, 그쵸.
1: 그린 파파야 향기
0: 네,
1: 뭐
0: 다
1: 이런 거
0: 있었어요,
1: 있죠.
0: 저희 집에.
1: 네. 프리윌리 뭐 이런
0: 네.
1: 거.
0: 저는 심지어 그 삼색 연작 시리즈는
1: 네.
0: 비디오도 사고, DVD도 사고, 포스터도 사고.
1: 와.
0: 예, 네, 저 한참 그때 그, 아, 감독님 성함이 갑자기 그거 외우는 게 나름,
1: 그 영화 만든 분이요?
0: 네.
1: 크지시토프
0: 키에슬롭스키.
1: 예.
0: 아.
1: 이거를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디 가서 뿌듯했죠. 예.
0: 그거죠. 예.
1: 크지시토프 키에슬롭스키 알아? 뭐 이런 거. 예.
0: 이름에서 벌써
1: 안드레이
0: 뭔가
1: 타르코프스키하고는 좀 다른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그 영화를
0: 네.
1: 안 봤어도 뭔가 있어 보이죠.
0: 타르코프스키는 워낙 유명하지만
1: 네.
0: 크지시토프 키에슬롭스키
1: 그쵸.
0: 또 영어도 너무 어렵지도 않고요.
1: 네.
0: 타르코프스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집중도 잘 되고.
1: 최근에 어디 가서 좀 있어 보이고 싶으시면 라틴계 감독들 이름 외워두면 좋아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0: 아,
1: 아, 이러면 뭔가 또 있어 보이죠.
0: 그분은 그, 아, 그, 제목이 개들 나오는 게 있었는데, 이냐리투 감독.
1: 아모레스 페로스.
0: 아모레스
1: 네.
0: 페로스.
1: 그 감독이 이번에 톰 크루즈와 함께 영화를 찍었죠. 디거라고.
0: 아,
1: 톰
0: 정말요?
1: 크루즈가 분장을 해서 네.
0: 뭘로 나와요?
1: 살찐 아저씨로 나옵니다. 네.
0: 어머.
1: 그야말로 땅 파는 사람인데
0: 개봉 안 했어요, 아직?
1: 개봉 안 했고 한국에 와요. 톰 크루즈가 또 와요.
0: 또 와요?
1: 예. 네.
0: 그 형은 뭐 여기가
1: 그 영화는
0: 편하겠어,
1: 또
0: 진짜.
1: 와요.
0: 일단 뭐 우리가 너무 감성적으로 이분을 사랑하니까
1: 네.
0: 디거. 그것도 기대됩니다. 이냐리
1: 재밌을
0: 투
1: 것 같아요.
0: 감독
1: 네.
0: 보통 아니시죠.
1: 네.
0: 그 아모레스 페로스도 그거 뭐 하면은 뭐 사랑에 어쩌고 페로스일 텐데
1: 네.
0: 한국에서는 무슨 뭐 개들의 시간인가 뭐
1: 그냥
0: 그래서.
1: 아모레스 페로스를 아마 개봉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 기억에는
0: 아
1: 한국에는 그대로 아마 소개가 됐을
0: 아니요,
1: 거예요.
0: 전 초월
1: 아,
0: 번역으로 무슨
1: 그런가요?
0: 개들이 어쩌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1: 어.
0: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영화는 어떤 걸로 가나요?
1: 일단 힌트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한국 영화 경주기행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정은, 공효진, 박소담, 그리고 이연 배우.
0: 아, 예고
1: 예.
0: 봤어요.
1: 그리고 반요한 씨도 나오는
0: 네.
1: 경주기행을 보면 한 가족이 노란 승합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 여행의 목적은 복수이지만 근데 그 노란 승합차를 타고 온 가족이 여행하는 그 경주기행을 보면서 제가 딱 제일 먼저 떠올린 영화가 있고 감독님께 여쭤보니 감독님도 그 영화를 생각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영화를 오늘 소개하려고 하고요.
0: 그 경주기행의 어떤 모티브가 됐던
1: 네,
0: 영화.
1: 노란 승합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 한 가족의 이야기. 2006년 작품인데 국내에는 아마 2007년에 개봉했을 거고요.
0: 아유,
1: 미국 영화고요.
0: 20년 전인데 기억하실래나?
1: 이거 아마 좋아하는 분 많을 텐데.
0: 아,
1: 하지만
0: 정말.
1: 아직 이 영화를 못본 분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영업을 해보겠습니다.
0: 아니, 세윤
1: 제가
0: 작가님이.
1: 오늘은 좀 약간 사명감을 느낍니다.
0: 아니, 세윤 작가님이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1: 네.
0: 제가 낚여서 후회한 적이 없어요.
1: 이 영화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0: 아니, 계속 그랬어요.
1: 네.
0: 이렇게 좀 지났는데 새로 얘기하시거나. 아, 저번에도 저기 그, 아, 우리 톰 히들스턴 영화 너무 재밌게
1: 척의
0: 봐가지고.
1: 일생.
0: 네, 척의 일생.
1: 재밌죠.
0: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그럼 힌트곡 뭐예요?
1: 스티비 원더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0: 이게 제목 영화 제목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영화 제목에 들어갑니다.
0: 오, 네. 그럼 제목을 맞추시면 돼요?
1: 그렇죠. 영화 제목을 맞추시면 되고요. 네.

0: 조금 뭐 좀 작은 선샤인.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뭐 sunshine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앞에 네. 두 단어를 더 조합해 주시면 오늘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소하게 팝콘 다섯 봉지 준비하고 여기도 똑같이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료 이용되고요. 여기는 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영화 이름 무슨 선샤인일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0: 네.

0: 자, 오늘은 뜸들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스티비 원더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였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1: 리틀 선샤인. 이게 원래 제목, 영어 제목은 리틀 미스 선샤인인데 네. 한국에서 순서를 바꿔서 미스 리틀 선샤인으로 지어서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미스 리틀 선샤인.
0: 우리가 네. 하도 뭐 미스가 앞에 오는 게 당연시하다. 네. 미스 코리아부터. 네. 뭐.
1: 바로 아무튼. 그렇게 미인 대회인데 아이들이 출전하는 미인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달려가는 이야기예요.
0: 그렇군요. 선샤인. 네.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배경음악과 함께 짧게 그냥 이야기 한번 포털에 나와 있는 대로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각자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콩가루 집안 후버 가족. 어느 날 7살 막내 올리브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어린이 미인 대회인 미스 리틀 선샤인 출전 기회가 와요. 딸아이의 소원을 위해서 온 가족이 아까 말씀드린 낡은 고물 승합차를 타고 1박 2일 동안의 여행길을 오르게 되는데 좁은 버스 안에서 후보 가족의 비밀과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할부지와 올리브가 열심히 준비한 미스 리틀 선샤인 대회의 마지막 무대는 가족 모두를 그들이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과연 후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뭐 그냥 집안일 같은 별로 드라마틱해 보이지 않는데
1: 네.
0: 어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 근데 제가 아까 설명 듣다가 언제부터 콩가루 가족이란 말을 썼을까?
0: 네.
1: 그래서 지금 얼른 찾아봤더니 콩가루 가족이 콩가루가 이렇게 서로 뭉쳐지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쓴 말이라고 해요.
0: 모르셨어요?
1: 네. 저는 왜 갑자기 콩가루 가족이 궁금해져서 근데 그 말을 빌려오자면 콩가루 가족이었던 이 가족이
0: 네.
1: 맛있는 콩떡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0: 아 결국엔 덤벼지는.
1: 하나로 뭉쳐집니다. 네.
0: 세윤 작가님은 그래도 어렸을 때
1: 네.
0: 화목한 가족이셨나 봐요. 저는 눈 떠보니까 콩가루잖아요.
1: 저 약간 미숫가루 쪽?
0: 아, 약간의 물이 필요합니다. 자 광고 듣고 이어드릴게요.
2: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오늘 영화 미스 리틀 선샤인 그 아까 소소하지만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저희가 문자 게시판에 선물 받으실 팝콘 5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포스터 보니까 진짜 이 승합차가 노란색이네요.
1: 저게 그 한글 이니셜라면 피읍.
0: 네.
1: 네. 피읍 회사의 그 저게 우리 예전에
0: W로 시작하니까 피읍은 아닌데 사실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1: V 아닌가요?
0: 아니요, W예요.
1: V 알파벳은 V인데
0: Volkswagen.
1: 네.
0: W로 그치? 시작했는데
1: 마크는 W.
0: 네. 마크는 W.
1: 네. 근데 그 저 영화에 나오는 저 승합차가 실제로 예전 그 히피들의 어떤
0: 완전 로망이죠.
1: 네. 그러니까 히피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닐 때
0: 네.
1: 그때만이 탔던 그리고 제 기억에 미스트리트 선샤인이 개봉하고 몇 해 뒤인가 얼마 뒤에 무한도전에서
0: 네.
1: 저 승합차를 빌려서 못 찍은 회차가 있었어요.
0: 맞아요. 기억나요.
1: 전아마도 김태호 PD님이 미스트리트 선샤인을 보고 기획했을 거라는 생각을 전 했었거든요.
0: 예전에 누들로드라는 다큐를 만들었던 이욱정 프로듀서도
1: 네.
0: 유학 중에 이걸 사서
1: 네.
0: 거기서 타셨대요. 다 로망이 있더라고 이 차에.
1: 그런 어쩌면 로망을 갖고 가족여행을 갔던 게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의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의 부모님도 그런 로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그때 가족여행을 갔던 승합차가 고장이 나서.

0: 그냥 고장난 승합차를 어떻게 끌고 밀고 하면서 600km 정도의 가족여행을 어릴 때 하고서 네. 그때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이걸 내가 언제 한번 영화 시나리오로 써봐야지 썼는데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죠, 이 영화로.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제가 이게 뭐 저 혼자 아무리 재밌다고 말해봐야 또 아, 너만 재밌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네. 제작비가 800만 달러에 불과한 정말 초저예산 독립영화인데요.
1: 800만... 이게 비싼
0: 할리우드 영화 기준으로는 네, 그리고 보면 배우들이 꽤 그래도 이름이 있는 분들이라
1: 누가 나오시죠?
0: 아빠는 그렉 킨이요. 엄마는 토니 콜렛.
1: 아, 토니 콜렛.
0: 네. 삼촌은 스티브 카렐. 그리고 오빠는 폴 다노.
1: 폴 다노.
0: 예. 네, 뭐 대충 가족 중에 일부만 말씀드려도 이 정도의 배우들이 나오는데 800만 달러에 정말 싸게 찍었는데 번 돈이 1억 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야. 이 작은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두 개나 받았습니다.
1: 야, 조나단 데이턴 감독.
0: 네. 그러니까 저 두 감독은 부부예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아, 감독이 둘이네요, 진짜. 네.
0: 조나선 데이튼하고 발레리 페리스. 이 두 분의 감독이 제 기억에 아마 처음 만든 장편 영화였을 텐데 뮤직비디오 찍고 하다가
1: 네.
0: 그게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선댄스 영화제에서도 관객상을 받았고요.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렇게 고물 승합차를 타고 온 가족이 여행하는 이야기를 쓰던 와중에 이 아빠의 캐릭터를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힌트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줬대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어느 날 고등학생들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 영상을 봤는데 네. 세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고 패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너넨 승자가 돼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1: 네.
0: 그래서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애들한테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승자와 패자로만 나뉘는가. 예.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데 맞아요. 라고 해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아빠 캐릭터를 만든 거죠.
1: 아하.
0: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면 이 아빠는 성공학 개론을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루저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1: 야, 실제 직업이?
0: 네. 그 직업이 그거예요.
1: 진화 잘하지.
0: 그게 바로 밝혀져요.
1: 아. 네.
0: 앞에서 열정적으로 강의 끝낸 아빠가 강의를 끝낸 거라서 강의실에 불이 켜지면 앉아있는 사람 한 4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아빠는 항상 그 강의의 제목도 Refuse to Lose예요. 실패하기를 거부하라.
1: 거부한다.
0: 네. 그래서 실패, 그러니까 성공으로 가는 9단계 어떤 이론을 세워서 그 강의를 열심히 하지만 그걸로 돈벌이가 될 리 없잖아요.
1: 네.
0: 뭔가 내가 책만 하나 출판하면은 대박이 날 것 같은데 그 책 출간도 잘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엄마는 매일 배달 치킨으로 이제 식사를 때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이 엄마의 동생 그러니까 주인공 꼬마의 삼촌은
1: 네.
0: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이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주변 사람들의 좀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 때문에 이 집에 들어오게 돼요.
1: 저런.
0: 혼자 둘 수 없다.
1: 네.
0: 그래서 일단 이 집에 들어와야 된다. 최근에 실현당한 분이거든요.
1: 아.
0: 예. 그리고 이 오빠, 폴 다노가 연기하는 오빠는 현재 무건수행 중입니다.
1: 잘 어울린다, 폴 다노.
0: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1: 오호.
0: 다짐을 9개월째 실천하고 있어서 할 말이 있을 때는 노트에 이렇게 글로 써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가셨다가 쫓겨나셨어요. 요양원에서 마약하다가. 네. 그래. 그런 집이에요.
1: 진짜 네. 콩가루 맞네요.
0: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인데 이 집의 막내 올리브가 너무너무 귀여운 올리브가 정말 오동통통한 올리브예요.
1: 아.
0: 이 영화를 위해서 이 올리브를 연기한 에비게일 브레슬린이 몸에 약간의 보형물을 넣어서 실제보다 조금 더 통통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아니 그 리틀 미스 선샤인 대회는 그 통통한 네. 어린이 대회예요?
0: 아니에요.
1: 근데 왜 통통하게 했지?
0: 후반부에 가면 실제 그 미국에서 열리는 어린이 미인 대회 그 순간을 재현하는데 거기에 출전하는 다른 아이들은 실제로 그런 미국의 미인 대회를 다니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섭외해서
1: 네.
0: 그 영화 장면을 찍었대요.
1: 네.
0: 근데 제가 어제 오랜만에 다시 보는데 다시 보면 볼수록 너무 약간 기괴할 정도로 정말 10살도 안 된 아이들인데 미스 유니버스나 어떤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는 것 같은 화장과
1: 맞아요.
0: 표정과 막 이런 걸 막 연습하고 나가는 어떤 그런 대회인 거예요. 근데 올리브는 누가 봐도 그 대회에 나갈 법한 아이가 아닌데 가족 중 누구도 그 진실을 얘기할 수는 없죠.
1: 아하.
0: 이 아이의 삶의 목표거든요.
1: 네. A형들 집인가 보다.
0: 네, 그래서 애가 저렇게 나가고 싶어 하는데 너는 저기에 나갈 만큼 예쁘지 않아라는 말을 차마 해줄 수는 없어서.
1: 내가 삼촌이었어야 돼. 야, 정신 차려.
0: 어쩌면 그래서 오빠가 무건수행을 하는 것일 수 있겠죠.
1: 좋은 설정인데요.
0: 네. 네. 근데 그만. 네, 그만 이 모든 가족의 기대와 다르게 올리브가 원래 2등을 했는데 지역 대회에서
1: 네.
0: 1등을 한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1: 네,
0: 자격을 박탈당해서 이 두 번째 아이 올리브에게 출전 기회가 와버려요.
1: 와, 그렇게 통통해도 아무튼 미모가 꽤 되니까 그렇게 됐겠죠.
0: 귀여워요.
1: 아, 네.
0: 귀엽지만 본선 무대에서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1: 귀여움은 답이 없다는데.
0: 근데 어쨌든 이 아이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그 대회가 열리는 캘리포니아까지 뉴멕시코주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삼촌은 지금 의사가 혼자도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승합차에 타야 되고 네. 할아버지를 또 원래 요양원에 계시던 분을 집에 혼자 또 두시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도 태워야 되고 결국 온 가족이 그 승합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1: 할아버지 금단현상 어떻게
0: 가다가 차는 고장나고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 멋대로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캐스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1: 네.
0: 대부분의 영화는 캐스팅을 하면 그 캐스팅된 배우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죠. 어떤 영화들은 캐스팅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지 않고 나중에 앙상블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캐스팅된 배우들 사이 어떤 케미가 살면
1: 네.
0: 그게 하나의 앙상블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나서 아주 드물게 미스 리틀 선샤인 같은 영화를 보고 나면 아 이건 그냥 패밀리다. 이게 그냥 캐스팅된 배우들이 어떤 배역을 연기한다는 느낌보다는 실제로 저렇게 살고 있을 것 같은 가족 하나를 두 시간 동안 잠깐 만난 느낌을 들 정도의 어떤 친밀도가 생겨버려요 관객과.
1: 여기서 떡밥을 확 물어버리는 것 같아요.
0: 네, 이 영화의 힘이 그겁니다.
1: 디즈니 더하기에 무료로 있다고.
0: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좀 이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많은데 원래는 미국 서부를 그냥 종단하는 여정으로 시나리오로 썼는데
1: 네. 아 너무 멀죠 그러면
0: 제작비가 800만 달러니까
1: 네.
0: 줄여 줄이고 줄여서 굉장히 여정은 좀 짧아졌지만 대신 네. 승합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고장나서 핵심이 뭐냐면 밀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1: 아.
0: 네 변속기에 문제가 생겨서 언덕길에서는 그냥 밀지 않아도 굴러 내려가다가 시속 한 30쯤 되면 이제 그 시동이 걸리고 기어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평지에서는 누가 밀어야만 이 승합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설정이 생기면서 온 가족이 그 차를 밀면서 끌면서 마지막 미인 대회 무대에 서기 위한 수많은 우여곡절 과정에서 이들은 앙상블을 넘어 패밀리가 되죠. 그래서 그 순간을 함께하는 관객에게 엄청난 좀 쾌감이 있고요.
1: 네.
0: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울리는 건 오히려 쉽다.
1: 그렇죠.
0: 코미디가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눈물은 일단 고이게만 하면 중력의 힘에 의해서 떨어지거든요.
1: 이거 받아 적어요. 네. 고이면
0: 그죠.
1: 중력에 의해 떨어진다.
0: 고이게 하는 게 어렵지만 일단 고이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 중력이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코미디를 어떤 영화를 보고 미소를 짓게 만들려면 사람의 입꼬리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1: 중력을 거슬러야 되는.
0: 중력을 이기는 일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1: 오늘 완전히 이거
0: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가기 위해서 로켓이 그 많은 힘이 필요한 이유는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1: 그렇죠.
0: 마치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정도의 어떤 그 기적 같은 일이 중력을 이기는 일인데 누군가의 입꼬리를 올린다는 건 그런 일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1: 아 오늘 대단해요. 고인은 네. 눈물이 중력에 떨어지고.
0: 그래서 이 영화의
1: 중력을 거슬러서.
0: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그 미인계 장면에 가면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동시에 눈물은 흘러내리고 있어요.
1: 이야 두 개 다 했네.
0: 네.
1: 아니
0: 그런 영화입니다.
1: 정말 신랄하고 풍자적인 코미디로서는 단연 으뜸이다.
0: 네.
1: 롤링스톤의 평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야한 장면 하나도 없는데

0: 1등급.
1: 이게 이제 할아버지의 삶이 거칠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욕도 막 하시고. 예.
0: 아.
1: 그리고 순전히 욕설 때문에. 이게 무슨 노출 이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0: 네.
1: 욕설이 많아서. 예. 할아버지가 욕설을 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되고, 할아버지도 마약도 하시잖아요.
0: 그러면은
1: 그래서 알등급이 되신 거죠.
0: 국내에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케이블 방송에서 할 때는
1: 네.
0: 모음 처리가 엄청 되겠다. 디즈니 더하기에서는 뭐 하겠죠. 근데 요즘
1: 그죠.
0: 보니까 그 F워드에
1: 근데 모금 처리가 돼요?
0: 엄청들 하세요, 열심히. 요즘에 제가
1: 안
0: 그
1: 되는데.
0: 케이블로 보면 진짜 개미 한 마리 잡듯이 꼼꼼하게들 그냥 F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1: 아,
0: 무,
1: 이게
0: 무.
1: 후반부에 가면 욕설이 명대사인데.
0: 아, 진짜.
1: 예.
0: 유,
1: 안 돼.
0: 유, 이렇게 돼요.
1: 안 돼요. 안 돼요. 욕설 지우지 말아주세요.
0: 찰진
1: 네.
0: 욕설이 등장하는. 자, 노래 하나 듣고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1: 이 영화를 보면 이 노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에 나오는 릭 제임스의 슈퍼 프릭
0: 아,
1: 준비했습니다.
0: 신나는 노래인데.
1: 네.
0: 자, 노래 듣고 이어드립니다.

0: 자, 릭 제임스의 슈퍼 프릭이었습니다.
1: 네, 이게 어린이 미인 대회에서 이제 장기 자랑 해야 되잖아요.
0: 네, 춤춰요.
1: 춤추고 하는 안무를 할아버지가 해주셨어요. 거칠게 살아오신 할아버지가 네. 해주셨기 때문에 과연 어떤 춤을 출지 이제 그게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고요. 아까 제가 욕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올리브를 연기한 배우가 실제로 어리니까 촬영 현장에서 차 안에서 보면 얘는 계속 헤드폰을

0: 쓰고 있거든요. 네. 일부러 그 설정을 넣었습니다. 어른들의 다행이다. 나쁜 말은 듣지 않도록 네. 현장에서도 그러한 걸 잘 준수했다. 네.
1: 그래도 뭐 조금씩 들었겠지.
0: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를 찍을 때만 해도 폴 다너와 스티브 카렐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티브 카렐과 폴 다너가 아니었습니다.
1: 아 유명세가 좀.
0: 네. 제 기억에 폴 다너는 거의 이 영화가 거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작품이었고.
1: 저는 There Will Be

0: 이거 찍고 개봉 기다리는 사이에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가 빵 터진 거예요.
1: 아.
0: 예. 네. 이런 호재가.
1: 그렇죠. 아, 그리고 이분은 연기력으로
0: 찍었는데 스타가 돼 있었어.
1: 연기력으로는 네. 정말 이분은 네. 진짜 뭐 어디 경지를 넘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0: 그래서 저예산 독립 영화에서 만날 수 있는 뜻밖의 그 스타 배우들의 호연을 확인할 수 있어요.
1: 저예산이지만 100억은 넘습니다.
0: 네.
1: 그럼 오늘의 명대사는 어떤 거예요?
0: 이제 할아버지가 네. 미인대를 앞둔 이 올리브에게 해준 말이에요. 올리브도 약간 느낌은 있어요. 내가 과연 예쁜 걸까?
1: 아, 내가 약간 메타인지가
0: 잘
1: 되는.
0: 수 있을까? 심지어 우리 아빠는 패자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1: 맞다.
0: 그런 아빠가 있는데 내가 패자가 되면 어떡하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올리브에게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1: 오, 기대됩니다.
2: Grandpa.
3: Yeah.
2: Am I pretty?
3: Olive, you are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hole world.
2: And you're just saying that?
3: No, I'm not. I'm madly in love with you. And it's not because of your brains or your personality. It's because you're beautiful, inside and out.
2: Grandpa?
3: What?
2: I don't want to be a loser.
3: You're not a loser. Where'd you get the idea you're a loser? You know what a loser is? A real loser is somebody that's so afraid of not winning, they don't even try. Now you're trying, right?
2: Yeah.
3: Well, then you're not a loser. We're gonna have fun tomorrow, right?
2: Yeah.
3: We can tell them all to go to hell. Good night, sweetie. I love you.
1: 아니, 할아버지가
0: 네.
1: 무슨 요양 그런 거 안 가도 너무 좋은 할아버지인데요. 욕만 좀 하신다고 그랬지만 좀 욕도
0: 그게 재밌는 게 이게 보기에 따라서 정말 좋은 할아버지라서 이 말씀을 해준 건지 지금 빨리 자라고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말씀을 하신 건지도 사실은 불분명해요. 영화에서. 근데 그런 할아버지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1: 어.
0: 그냥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해준 할아버지가 너무 좋은 할아버지.
1: 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
0: 제일 예쁘고 야 나는 네가 뭐 머리가 좋거나 그래서 너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진짜 예뻐.
1: 안과 밖이 다 네. 예쁘다.
0: 라고 말해준 할아버지고 루저가 너 진짜 뭔지 모르나 본데 루저는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루저야.
1: 너는 지금 하고 있다.
0: 너는,
1: 도전.
0: 너는 시도를 하잖아. 너는 루저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할아버지가
1: 어쨌든 너무 멋있는 말을 해주시네요.
0: 네. 가장 사고를 많이 치시는 분이 이 영화의 명대사를 해주시고 이 배우 이 할아버지를 연기한 앨런 아키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으십니다.
1: 그래서
0: 평생에 이게... 걸쳐 연기를 하셨는데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이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받으셨습니다.
1: 뭐 윤여정 배우님도 뭐 사실
0: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인 거예요. 미나리를 보고 윤여정 배우에게 상을 주고 싶은 마음처럼 미스리스 선샤인을 보면 이 할아버지에게 상을 드리고 싶은 모두의 마음이었던 거죠.
1: 아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말도 있고 하니까
0: 네. 네.
1: 디즈니 더하기에 무료로 아니 뭐 가입비가 있습니다만은 뭐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가입하고 네. 한 달 있다 또 끊었다가 갈아타고 예. 자 아무튼 뭐 이미 보신 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좀 하시는데 광고 듣고 조금 더 이어드리고 네 준비할게요.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오늘 미스 리틀 선샤인 네. 출발은 경주기행이라는 작품에서부터 네. 이제 노란색
4: 경주기행도 재밌었고 또 미스 리틀 선샤인도 재밌고요. 미스 리틀 선샤인은 한마디로 그냥 보고 나면 기분 좋아지는 영화예요.
3: 어쨌든 네. 콩가루가 다시 잘 제대로 된 네. 사랑으로 뭉쳐진다니까
4: 콩떡이 되는 영화입니다. 아, 콩가루가요.
3: 다행입니다.
4: 그리고 제가 마지막 곡은 스매싱 펌킨스의 1979, 네, 네. 1979을 골랐는데 바로 이 뮤직비디오를 찍은 게 이 영화의 감독들이에요.
3: 아, 그
4: 네.
3: 부부.
4: 네.
3: 오.
4: 그런데 재밌는 게 중간에 그 어느 편의점 같은 가게에서 스티브 카렐이 물건 사고 계산하거든요.
3: 네.
4: 그때 계산하는 돈이 $19.79입니다. 네.
3: 아,
4: 스매시 펌킨스의 1979. 네.
3: 이 디테일 어쩜
4: 19.79달러를 영화에서 계산하고 있어요.
3: 이거 우리가 찍었지.
4: 그렇죠.
3: 지금 흐르고 있죠. 스매싱 펌킨스의 1979 들으면서 이거 끝곡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3: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기자 생활을 하다가 연애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수건의 책을 쓴 작가이면서 지금은 심리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 모든 걸 계획한 적은 없어요. 그때그때 맞닥뜨린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제 나름의 애를 쓰다 보니 매번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만났죠.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다른 문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내 앞에 놓인 그 문으로 나를 믿고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게 나라는 사람의 궤적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0: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살면서 참 많은 경계를 건넙니다. 어제에서 오늘로, 여름에서 가을로, 해야 하는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근데 경계라는 게 참 묘해요. 다리를 건넌다고 해서 풍경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은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달력으로는 여름의 끝자락인데 한낮 더위는 여전히 덥고 습하고 한여름의 절정처럼 느껴집니다. 이 비가 한 차례 지나고 나면 공기의 결도 조금 달라지겠죠. 계절처럼 경계를 넘는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어느덧 천천히 시나브로 일 겁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 도약과 성장, 땀과 열매. 지금 당신은 어디쯤을 건너고 계신가요? 8월의 마지막 금요일 그 다리 위에서 한 시간 함께합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제주소년 오랜만에

0: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제주소년 오랜만에. 어제 그 하당에서 원도심으로 넘어오는데요. 한쪽에서는 막 비가 쏟아지는데 이쪽 어느 한 지점에서는 너무 멀쩡하게 말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곳과 내리지 않는 곳의 경계가 마치 선 하나를 그어놓은 것처럼 너무 분명해서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했는데 요즘 비 특징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쏟아졌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이쪽은 내리다가 이쪽은 안 내리다가. 근데 요즘 우리 생각도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거나 틀리거나 뭐 아니면 찬성이거나 반대거나 내 편이거나 내 편이거나 경계가 너무 선명하죠. 제가 좋아하는 우리말에 발임이라는 참 예쁜 말이 있어요. 발임. 그 서해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한쪽 색이 다른 쪽으로 이 서서히 번져가는 건데요. 계절도 그렇고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그렇고 경계가 너무 반듯하게 그어지기보다는 왕충지대라고 하죠. 서로에게 좀 천천히 물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발임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음악 듣는 동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희종의 문화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는 샵 089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희종의 문화라디오는 책에서 만난 쉼표에서 오은의 그것을 준비했고요. 2부 음표 사이에서는 방금 만나셨는데 윤상의 음악 세계를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책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문화우체국 소식 전합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1, 2부는요. 키움증권, 유성물산교육, 롯데렌탈, 삼일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오뚜기 카레,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알레스아우토,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음주엔 티맵대리,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0: 바삭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티긋티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7: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4: 오뚜기!
1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7: 경복!
16: 잠재력을 전문가로
17: 경복!
16: 4호선 캠퍼스
18: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7: 경복대학교.
19: 책 속 문장에서 쉼을 찾는 시간, 책에서 만난 쉼표. 오늘 책에서 만난 쉼표는 조금 엉뚱하고 유쾌한 시 한 편 골랐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단어 하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말 맛을 참 잘 살리는 시인 오은의 그것입니다. 그것. 중요한 순간 중요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빨래줄에 걸려있던 빨래가 날아간다. 바로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이목을 분산시키려고 시원하게 재채기한다. 빨래집게의 소나기가 자유로워진다. 바로 그런 선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재채기에 실려 날아갔어요. 날아가던 빨래가 나뭇가지에 걸린다. 바로 그런 면에서 열리고 닫히고 다물고 벌리고 점 찍고 선 넘고 면을 이루어도 빨래는 마를 의지가 없고 단어는 돌아올 여지가 없고 내 땅이 아니어서 선뜻 그것을 치지도 못한다.

없는 게 메리트, 옥상 달빛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책에서 만난 신표 오은 시인의 그것을 낭독해봤는데요. 첫 구절이 중요한 순간, 중요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모두 다 경험 있으시죠? 저도 매일 어떤 단어와 문장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이 첫 구절이 정말 공감이 됐었는데 그거 거시기로 보통은 마무리가 되잖아요. 꼭 중요한 순간에 진짜 생각나지 않는 경험 정말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오은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그런 좀 모호했던 말들이 선명해지는 느낌이랄까요? 말을 가지고 노는 재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익숙한 단어에서 뜻밖의 의미를 끌어내는 오은 시인의 문장은 좀 선명한 지문 같다 그럴까요? 이게 지문이 좀 선명하다. 뭐 목소리가 지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AI가 요즘에 너무 매끄러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면서 이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문장 그리고 사람만의 흔적이 남아있는 문장이 요즘에 오히려 새 가치를 갖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오은 시인의 재치와 말맛이 더 빛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목포 MBC 음악 FM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또 여러분만의 지문이 담긴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는 샵 089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노래에도 지문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옥상 달빛은 일상의 문장을 좀 툭 건네듯이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은 우리말의 억양과 반복을 아예 리듬으로 만들어버리는 듣다 보면 노래 듣는 건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하지만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0: 괜찮아. 난 잔다.
1: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 들었습니다. 장르 같아요. 뭐 타령도 아니고 푸념도 아니고 제가 엊그제 ACC에서 고영열 판소리 하시는 고영열 씨와 그 재즈 아티스트 고하라 씨 그리고 재즈 밴드가 함께하는 공연을 보고 왔는데 우리의 판소리가 뭔가 재즈랑 굉장히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기하 씨도 이 재즈 밴드랑 같이 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목밴비 씨 음악의 팸 정희정의 문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9832님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냅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임 맞추셨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좋아요. 아직도 허연주 아나운서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잊어버리십시오. 여기는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그리고 저는 정희정입니다. 감사하고요. 8449님 오늘 비 온다는 예보를 보고 오늘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우산 챙기고 가방에는 혹시 몰라 작은 우산 하나 더 넣고 신발도 비가 젖어도 되는 걸로 골라 신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회사에 도착해서 보니 빨래를 베란다에 널어놓고 나왔습니다. 우산 두개 챙길 정신으로 빨래를 잊었습니다. 하셨네요. 아, 우산 두 개에서 이미 오늘 비비는 완벽하게 이겼다고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공평합니다. 하나를 야무지게 챙기면 꼭 하나 빼놓죠. 주말에도 비 소식이 계속 이어지던데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빨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저희 입으로 한번 이어볼게요. 비도 오고 빨래는 좀 젖었지만 금요일 기분까지 젖을 필요는 없겠죠? 산뜻한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 듣고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정의정의 문화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3379님 사연, 이분도 오은신의 그것을 보고 사연 주신 것 같은데요. 며칠 전부터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또 찾는 물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뒀는데 한참 찾다가 딸에게 물어보니 바로 코앞에서 꺼내줍니다. 근데 딸도 그래요. 제가 사온 케이크나 과자는 그렇게 잘 찾으면서 반찬통은 왜 못 찾는 걸까요? 하셨어요. 우리 집 냉장고는 사람마다 보이는 것이 다른 모양입니다. 너무 색다른 해석이신데요. 시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신비로운 냉장고네요.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보고 지나치는 것들. 오늘은 냉장고 속 반찬도 곁에 있는 사람도 한 번씩 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어반자파카의 커피를 마시고.

좋은 노래에는 좋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음표 사이. 오늘 음표 사이는 가수이자 작곡자 윤상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윤상 음악 듣다 보면 오래된 노래인데도 이상하게 옛날 노래라는 느낌은 좀 덜 하죠. 1990년대부터 전자음악과 팝, 라틴과 월드뮤직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자신만의 음악 안으로 가져와서 멜로디와 편곡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오고 있는 가수죠. 그래서 윤상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라기보다는 한 곡도 만나볼 텐데요. 2008년에 발표된 송북이에요. 시작은 유희열의 제안이었다고 하는데 윤상의 오래된 노래들을 동료와 후배 음악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윤상과 오랫동안 작업을 해온 작사가 박창학이 프로듀서를 맡았고 유희열, 정재일, 조원선, 윤건, 페퍼톤스, 엄정화, 그리고 소녀시대, 캐스커, 스위스로우까지 자신의 색깔의 음악을 잘 키워온 20팀의 후배 음악가들이 참여를 한 그런 음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윤상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윤상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직전에 계속 들으셨잖아요.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해서. 그래서 오늘은 후배 가수들의 목소리로 윤상의 음악을 들려드리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윤상의 초기 대표곡이죠. 한 걸음 더를 준비했는데요. 1990년 윤상의 1집에 실렸던 곡을 스위스로우가 자신들만의 화음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스위스로우 한 걸음 더 들어보시죠. 2, 3, 4.

좋은데요. 스위스로의 한 걸음 더 듣고 왔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과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송북에 실려 있던 스위스로의 한 걸음 더. 근데 이 송북이 만들어지던 무렵에 윤상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이미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이 정상급 작곡가였던 윤상은 당시에 30대 후반, 근데 다시 학생이 돼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버클리 음대에서 뮤직 신서시스를 공부하고 이후에 뉴욕대 대학원에서 뮤직 테크놀로지를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미 자신의 음악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탑이 좀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시 학생이 돼서 전자음악과 음향, 새로운 음악 기술을 다시 배운다는 거.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하지만 어쩌면은 윤상의 음악이 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쉽게 낡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태도에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한 자리에 머무르기보다는 새로운 소리를 궁금해하고 다시 배우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윤상의 음악 곡은 흩어진 나날들이에요. 예, 맞아요. 강수지 곡. 1991년에 강수지가 불러서 사랑을 받았던 곡으로 윤상이 작곡한 노래인데, 강수지의 목소리로 기억되던 노래가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서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캐스커를 만나면서 전혀 다른 표정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음악이 다른 목소리와 다른 세대, 또 다른 사운드를 만나서 어떻게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는지 이 송북을 만든 이유를 잘 보여주는 곡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골라봤습니다. 캐스커의 흩어진 나날들 들어보시죠.

0: 캐스커의 흩어진 나날들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그 전자음이 퍽퍽퍽퍽 마치 좀 버퍼링처럼 들리셨을 텐데 의도된 연출이었습니다. 1991년의 노래가 2008년에는 이렇게 다른 음악이 됐고 이거를 2026년에 또 다른 느낌으로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원곡 선호주의자예요. 무조건 원곡을 부른 가수가 제일 좋다 이렇게 한 표를 드는 사람인데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해석한 노래들의 리듬과 어떤 해석점들이 더 좋게 들리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미 잘하는 것을 오래 해나가는 것도 좀 어렵지만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배우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인데 자신의 오랜 음악을 다른 세대의 음악가들에게 기꺼이 내주고 또 새로운 해석을 받아들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윤상이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음표 사이에서는 자신의 음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소리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간 음악가 윤상을 만나봤습니다. 거리 표정이 점점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좀 구멍이 뚫린 듯 이렇게 비가 막 내렸었는데 지금은 하늘에 약간 그 하늘색 구멍이 나 있어요. 하트 모양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저한테 이렇게 하트 좀 날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비가 오는 덕분에 오늘은 좀 노래들도 그렇고요. 차분하게 정의정의 문화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문화산책으로 이어집니다.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싫어.
1: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문화산책. 이번 주 문화산책은 금토일의 문화우체국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함께하는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하나인데요. 문화시설이 많은 중심지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까운 지역에서도 일상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금토일의 문화우체국이라는 이름으로 공연, 음식, 공예, 독서, 체험 등 지역의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재미있는 문화 소식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신안에서는 조금 특별한 저녁 식탁이 차려집니다. 섬슐랭 페스타, 섬의 맛 문화로 빛나다라는 주제로 음식과 예술을 함께 즐기는 다이닝 콘서트인데요. 오늘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갤러리 생활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한평에서는 일요일 오후에 조금 더 손을 바쁘게 움직여볼까요? 제페토 유랑단이 한평 군립미술관 앞 잔디마당을 찾아옵니다. 각종 목공 체험과 먹물 초상화를 즐길 수가 있고요. 일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주에서는 지역의 전통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나주의 전통 소반인 나주반을 만들어 보는 나주에서 만들어진 소반이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오늘 저녁이네요. 오늘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빛가람 호수공원 전망대 1층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소반 소식 저도 너무 솔깃한데요. 마지막으로 해남에서는 퓨전 전통음악과 전통놀이 그리고 마술을 결합한 JT의 백투더 조선 마술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일 일요일 오후 2시 해남예술회관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마술쇼, 그것도 백투더 조선 마술쇼. 퓨전 전통음악과 전통놀이, 마술을 결합한다고 하니까요. 요즘 이렇게 어떤 한 장르와 한 장르가 이렇게 잘 섞이는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런 쇼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맛보고 만들어보고 또 공연도 보고, 문화라는 게 꼭 이렇게 거창한 곳에서만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또 서울의 것이 뭐 이렇게 좋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펼쳐가는 우리 지역 가까이 도착한 문화우체국의 편지 한 통 한번 직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화산책은 금토일의 문화우체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게스트도 없고 조금 더 한 걸음 물러서서 천천히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마다의 자신의 목소리로 또 자신의 속도로 걸어오고 있는 그런 뮤지션들 그리고 그런 노래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도 이번 주말에는 조금 느려도 좋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한 걸음 가보면 어떨까요? 좋은 음악 한 곡 그리고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더 좋겠죠. 비 오는 날 저는 너무 좋아하는 애정하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 들으면서요.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희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0: 네, 손님이 없으면 잠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케어 전남.
0: 소담스케어 전남.
2: 소담스케어 전남.
3: 소담스케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케어 전남.
5: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김신영입니다. 5460번님의 사연입니다. 우연히 다큐 영상을 보다가 울컥했어요. 한 아이에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실패한 사람은 노력했고 성공한 사람은 잘했다. 둘 다 수고했어요. 이 친구는 100% 정이 키즈입니다. 크게 될 친구네요. 사실 모든 거는 경험이고 지나면 또 추억이잖아요. 자,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 달간 수고한 나 자신을 풀코스로 대접하자라는 제안 드리며 정오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의 명곡 김신영입니다. 금쪽같이 흘러가는 금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노력을 했을 거고 성공한 사람은 이 노력에 성공을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저마다 지나가면은 무조건 하나는 남습니다. 나 오늘 하루 뭐 했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예, 나 잠만 잔 것 같아. 그러면 수면량을 채우신 거예요. 건강을 챙긴 거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 3, 4부 고막 풀코스로 모시는 타임이죠. 바로 노뮤직 노라이프 막깔진 사연과 음악 꽉꽉 채워놨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이 포드 너무 날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8: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F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

씨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8월의 라스트 금팝 대미를 장식할 멋진 팝송들 오늘도 쭉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저의 추천 팝 고막으로 한번 좀 약올려 봐야죠. 예, 요즘 다시 이런 풍의 노래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아마 이 가수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야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가수가 어릴 때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었어요. 근데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아이 같지 않아서 떨어졌던, 예, 그러니까 세계를 흔들었던, 예, 최고의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이 노래, 예, 함께 듣고 오시죠.

금팝. 예, 오늘 저의 추천곡은요, 브리티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예, 요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요 때가 우주를 배경으로 했었어요. 예, 우주복을 브리티니 스피어스가 완전 빨간색을 예, 착장을 하면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다. 예. 진짜 가족은 아니겠죠. 예, 너무 반딱거렸다. 예,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퀴즈 메이킹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오다 주인공은요, 김명희 씨예요. 지금 가게 문 열어놓고 믹스커피 한잔하면서 정의를 듣고 있는데요. 진짜 가을이 코앞에 온 것 같아요. 여름 끝물, 가을 초입엔 이 노래죠. 떼창하던 고딩 시절 생각납니다. 라고. 그때는 뭐 이렇게 또 신이 나고 에너지가 넘쳤는지 그 수학여행 갈 때 그 버스 있잖아요. 버스에서 선생님 노래 틀어주세요. 선생님 노래 틀어주세요. 막 이러면 이제 반장이 옆에서 이제 CD 구워온 거를 다 이렇게 막 틀어주고 막 그랬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예, 오늘의 직독직계 퀴즈 바로 나갑니다. 이 노래는요, 세계적인 남매 그룹 카펜터스가 1973년에 발표한 곡이고요. 오빠인 리처드 카펜터가 이제 자신이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곡 분위기 때문에 K본부 예능 해피투게더 프렌즈에서 게스트가 이제 친구를 찾은 후에 이제 뒤풀이할 때 사실 BGM으로 꼭 나기도 했습니다. 직독직해를 하자면 어제요 다시 한번.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며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네, 카펜터스의 어제요 다시 한번. 정답은요, 바로 Yesterday Once More 요거였습니다. 예, 당첨자 10분 추첨해가지고요 건강유산균 보내드리면서 아, 이번에는 또 신청팝 만나봐야죠. 5076번님 저의 최애 가수 두 사람이 뭉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가 같이 부른 Stuck With You 신청합니다. 음색 사기꾼들의 시너지 기가 막힙니다. 라고.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제 활동을 잠깐 이제 쉬었죠. 이제 휴식기를 갖는다. 뭐 요런 기사가 또 나기도 했었고. 아, 참 진짜 음색은 최고예요, 진짜. 예, 아리아나 그란데나 저스틴 비버나 너무 천재죠. 어릴 적부터 이제 신동으로 불리다가 천재로 넘어간 예, 최고의 아티스트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 2878번님. 아, 신디 오랜만에 립싱크의 펑키타운 틀어주세요. 크, 예전에 무한도전 거성체조 특집도 나왔었는데 저는 그전에 엄마 찾으러 에어로빅장 가면은 항상 엄마가 이 노래에 맞춰서 흔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디스코를 좋아하는데 약간 비지스 예, 비지스 디스코풍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렘 디자이어 런던 보이즈 예, 그런 풍을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요. 아, 디스코풍에 맞춰서 춤을 잘 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 춤을 잘 춰야 돼요. 예, 기본 춤을 잘 춰야 디스코를 잘 춥니다. 디스코가 생각보다 어려운 춤이다. 예, 말씀드리면서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의 Stuck With You 그리고 립싱크의 펑키타운 듣고 올게요.

0: 무름병에 한 번, 뿌리옥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1: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0: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 경농이 만듭니다.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중작중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자, 우리의 흥은 멈출 수 없다. 영어로 Don't Stop Me Now. 자, 붉은 바지 신형 나이트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몸풀기 퀴즈 타임 가봐야죠. 오늘 신형 나이트에는요, 서울 패밀리아 이재는이 나갈 예정인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서울은 행정구역상 특별시죠. 그렇다면 다음 중 광역시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인천, 2번 대구, 3번 남양주시.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후라이팬 세트 선물로 쏴드리면서 붉은 바지 신용나이트 크크크크 컴온 서울 패밀리 이제는 갈게요. 컴온 노동요 중에 최고의 노동요 PDP 제스 패드 화이팅 유시기 바라면서 대박나세요.

Come on! Maximum, maximum, maximum! Okay, thank you. Yeah, thank you. 어, 시원하다. 예, 우리 9232번님. 어? 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물어봅니다. 뭐 또 헤어졌나 보다. 예, 예.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이제는이라는 곡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예, 옛날 곡들 또 알면 얼마나 명곡들이 많은걸요. 예. 또 다음 노래 한번 가볼까요? 예, 바로 코요테의 파란 갈게요. 파란, 컴온! 자, 우리 초일, 중이 일어나세요. 자, 우리 어머님들, 원년에 놀았던

시작해요. 아, 오케이, 땡큐 바디. 에버바디 쉐킹 무비. 아, 신난다. 예, 우리 요 느낌 어떠세요? 홍경민의 가져가 갈게요. 예. 요런 느낌이죠. 센 거. 예. 화가 잔뜩 난 거 있죠. 자, 우리 055번이에요. 홍경민 오빠도 많이 탈락됐는데 라고 해주셨는데요. 요 노래는 우리가 아껴있다. Let's go! Live it long!

예,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요. 예, 변명은 듣고 싶지도 않다까지도 말씀드리고요. 2689번님, 열무기 뒤에 담그려고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옆집에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오케이, 들어왔어요. 돌아오면 됐죠 뭐. 예, 우리 서정서 왜이라 예, 웰컴 드링크 어제 남은 거 있잖아요. 빨리 예, 캔 따가지고 보내주시고요. 요 분위기 바로 이어서 우리 헬비 난예 갈게요.

비난, 예. 헬로 비너스, 난 예술이야 갈게요. 컴온! 헬로? 여러분들 잘 지내시나요? 어째게, 컴온! 하! 자, 우리 헬로 선생님들! 이제 슬슬 준비하시고요. 간다! 바로! 난 예술이야! 뛰어!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아 신나는 노래. 예, I'm art. 예, 나 루브르야. 예, 나 예술이야까지 듣고 오셨고요. 같이 떼창할 수 있는 무언가의 구호가 있는 것들. 요런 게 또 좋다. 예, 우리 벅 선생의 맨발의 청춘 맨청 갈게요. 컴온!

땡큐. 예. 아, 이거 얼마나 신나요. 예, 요 정도. 요 정도가 완전 베스트. 예, 요게 바로 굉장히 안전 울타리. 예, 안전 울타리 비트가 버게, 예, 맨 청, 멤버의 청춘이고요. 1118번님. 신디, 비누 108개 커팅해서 포장 중인데 신나는 노동요 부탁해요. 노동요 한번 가야죠. 쿨해. 슬퍼지려 하기 전에 갈게요. 렛츠고! 자, 우리 비누 언니 준비됐나요? 덤디디덤디덤덤데요. 포장! 포장! 가자! 1, 2, 108개! 컴온! 자, 우리 언니 오빠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해봐서 하는데요. 무지하게 짜증납니다. 잘 접어주시기 바랄게요. 원투 소리 허! 허! 컴온! 그럴 때마다 렛츠고!

우와 준비하세요. 우와. 자 해오 해오. 자 우와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고요.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0: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7: 네, 붉은 맞이 신용나이트 앵콜타임으로 시원하게 또 놀아봤는데요. 잠시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요.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예, 우리나라의 광역시가 아닌 곳은 바로 3번 남양주시였습니다. 예, 남양주시 홍보대사 접니다. 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도 연임에 성공을 했어요. 예, 예. 너무 남양주시한테 너무 감사해요. 예, 예. 다산 정약용 화이팅! 예. 또 말씀드리고요. 살지는 않았지만 오키도키 메키도시 이다도시 남양주시 해가지고 예, 가장 오래 연임을 하고 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당첨자분들은요. 선곡표 게시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2부 끝곡은요. 급하게 캄다운 한번 가져볼게요. 이분도 빅뱅 콘서트 가셨더라고요. 예, 아이유의 러브 윈스 올. 예, 이 노래 듣고요. 노 뮤직 노 라이프로 들어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올 여름 여행 좀 다녀오셨나요? 여행과 인생은 서로를 은유하는 오랜 짝꿍인데요. 철학자 김태길 교수는 이렇게 썼죠. 인생은 종착지에 빨리 도달하려는 여행이 아니라 이곳저곳 돌아보는 관광여행이다. 우리들의 하루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이 있고 모레를 위해서 내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그날이 그 자체의 뜻과 중요성을 가졌다. 언뜻 공부나 일도 훗날의 성공을 위해 한다 싶지만 그게 아니라죠. 공부든 일이든 그날의 성취와 만족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게 쌓이면 내일도 밝아진답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4: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5: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6: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7: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6: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7: 경농이 만듭니다.
8: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0: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마고 김신영입니다.
1: 정의 마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DJ만큼 음악을 살아가는 선생님들, 예, 모이셨죠? 사연과 신청곡으로 꽉 채우는 타임, 노 뮤직 노 라이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하게 즐겨주시기 바라면서 나연의 ABCD 이 노래 듣고 다시 컴백할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본...

음악이 없다면 인생도 없다. 김영창 정희 선생님들과의 뮤직 토크 타임. 노 뮤직 노 라이프. 쟁이쟁이 수다쟁이 음악쟁이 선생님들을 위한 코너죠.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샵 8000번 짜로 긴백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2253번님 폭염에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침대에 누워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요. 아픈 와중에도 신디처럼 야무지게 잘 챙겨 먹고 싶은데 더위보다 추위를 잘 타는 저한테 메뉴 추천 부탁드립니다. 신청곡은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예. 감기 몸살 때는, 중요한 거 갈비탕 같은 거 드세요. 갈비탕은 우리가 집에서 쉽게 만들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켜서, 드세요. 저처럼 만들어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시켜서 먹는 것만 해도, 여러분 부지런한 거예요. 남이 해준 거. 아니면 해신탕. 추천합니다. 뜨끈해져요. 일단 추위 더 잘 탄다고 했으니까, 저도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더운 게 만만치 않더라. 말씀드리고요. 이혜림 씨가 얼마 전 누구 하나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말 한마디 때문에 사소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또 이거를 혼자 곱씹다 보니까 찜찜한 마음이 꽤 오래 갔는데요. 그러다가 소녀시대의 힘내 이 노래를 듣던 중에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니야 이 가사에 기분 전환이 확 됐습니다. 제 위로송 틀어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과의 이제 만남에서 누군가 되게 크게 잘못할 확률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똑같겠어요. 솔직히 집에서 가족이어도 그렇게 많이 싸우는데 모르잖아요. 가족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길 바랍니까.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서운해 하면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해도 얘가 실수를 한 것 같아.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 바로 얘기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내가 오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는 무슨 의미야? 나 이거 진짜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얘기해줘. 그러면 그게 기분 나쁘라고 들은 얘기는 아니야. 근데 나는 살짝 기분이 나빴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딱 오해를 그 자리에서 푸는 게 낫지 집에 가면 상상을 하잖아요. 그게 더 부풀어질 때도 있으니까 바로 얘기하자. 말씀드리면서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얼른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그리고 소녀시대의 힘내까지 듣고 오셨고요. 조금 전에 이예림 님처럼 음악으로 힘을 얻는 분들 굉장히 많죠. 예,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김선정 씨 이무진의 신호등 신청합니다. 요즘 출근길 신호등 보다가 제 인생 신호등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거든요. 답답한 순간도 있지만 노래를 듣다 보면 금방 또 초록불이 오겠지 하는 기분이 듭니다. 잠시 멈춰있는 모든 분들에게 초록불 같은 노래가 되길 바라며 신청합니다. 라고. 우리는 빨간불인 적이 없어요. 빨간불을 잘 때. 예, 잘 때 쉴 때가 빨간불이고요. 우리는 늘 주황불이에요. 예,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또 심지어 초록불이 생각보다 짧아요. 예예예 예, 예. 초록불이 짧아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기다리니까. 근데 초록불에서 신호를 잘 지키고 잘 안전하게 예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잘 기다리는 것 또한 기술입니다. 예, 그 빨간불인데 자꾸 찔끔찔끔 앞으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예 잘 기다려 보는 것도 예 우리가 기술이다. 예, 말씀드리고요. 박대성 씨. 퇴근 후에 소파에서 5분만 쉬자라고 했는데 눈을 떠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이런 저를 다시 충전해주는 음악은요. 윤아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흥얼거리다 보면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거든요. 제 팍팍한 일상에 비타민 한 스푼이 되어주는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라고. 이 노래 좋죠. 예,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 아무래도 그 스티브 원더의 썰드크. 예.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전 브라스 가득한 노래는 뭔가 응원해주는 것 같잖아요. 뒤에서 막 부부젤라 불러주는 거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 저희 그러면 이무진의 신호등, 그리고 윤아의 사건의 지평선. 그럼 제 노래도, 좋습니다. 예. 김신영 팥병 걸렸네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팥을 좋아했어요.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스티비 원더의 Sorry to Q까지 세곡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0: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도 마라. No music, no life. 자, 고급진 사연 엔더 음악까지. 거의 뭐 라디오판 파인다이닝. 예, 이 코너죠. 이번 코스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요, 우리 7057번님. 외출하다가 아파트 화단에 누군가 떨어뜨린 장갑 한 짝을 발견했어요. 주인을 잘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나뭇가지에 잘 걸어놨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행운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See You Love 신청합니다. 라고. 진짜 왜 그 컨텐츠들 쫙 보면은 해외에 그 유럽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제 여행을 와요. 근데 가방 통째로 커피숍에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찍는 그 유럽 사람이 막 얘기해요. 망했다고. 와, 여권이랑 거기 지갑이랑 다 있는데 진짜 망했다면서 펑펑 울어요. 근데 혹시 설마 거기 한번 가볼까 하면서 진짜 막 펑펑 울거든요. 펑펑 울다가 또 나올 때 펑펑 울어요. 왜냐? 감동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가방이 있거나 아니면 그 카페 알바 혹은 카페 주인들이 그걸 맡기고 있잖아요. 예. 휴대폰을 놔도 그 자리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예. 제가 이걸 완전 믿잖아요. 제가 MBC에 MBC 화장실 네 번째 칸에 뭐 제 책가방 그리고 물통 그다음에 얼마 전에 휴대폰이었죠. 휴대폰. 예, 휴대폰을 거기다 그냥 제대로 세워 놓고 거의 1시간을 라디오를 진행을 했는데 누가 가져가지 않아요. 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말씀드리고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Sea of Love 듣고 올게요.

플라이트 더 스카이의 Sea of Love 듣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노뮤직 노라이프 박상우님이네요. 가끔은 옛 기억을 자극하는 익숙한 멜로디가 그리운데요. 특히 영화 클래식 OST였던 자탄풍, 자전거를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통기타 선율만 들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순수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신디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은 언젠가요? 라고. 일단 제가 이제 영화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했고 저는 가끔 1년에 한 두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클래식. 예, 너무 그냥 좋지 않아요? 예, 그냥 나의 천년의 이상형. 맞아요. 조인성 씨가 또 나오고. 예, 근데 예전 조인성 씨도 물론 멋있는데 지금의 조인성 씨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예. 미담 뭐 말을 뭐 합니까 또. 예. 인성 오빠랑 저기 정우성 오빠랑 나 갈비값 내준다고 싸웠잖아요. 예. 결국엔 정우성 씨가 됐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제가 가장 순수했던 시절은, 그 둘리 좋아했을 때. 예. 정말 우리 오빠가 얼마나 핸들링 하기가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야, 저 옆집에 또치가 나왔대. 진짜? 아, 그럼 이거 들고 또치 빨리 만나러 가. 알겠어. 그러고 막 심부름 엄청 잘하고. 예. 야, 저기 슈퍼에 둘리가 왔다 갔대. 진짜? 빨리 슈퍼 갔다 와봐. 알겠어. 이게 가장 순수했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순수하지 않았다. 예, 예. 또 말씀드리고요. 아, 몇 살 때부터 오빠의 핸들링, 아, 제가 오빠를 핸들링하기 초등학교 4학년? 예, 그쯤. 예. UFO 찾으라고 우리 오빠가 저한테 젓가락을 두 개를 쥐어주면서 거기에 손을 계속 뻗고 있으래요. 그러면 UFO가 나오고 UFO를 볼 수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 담이 처음 왔을걸요. 어렸을 때 처음 담 오고, 아, 오빠가 나한테 거짓말 했구나. 이 생각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 좀 거의 뭐 엄석대처럼, 예, 비뚤어진 우리들의 영웅이었다가도 말씀드리고요. 우리 0736번님. 오늘 아침 상디 윤상 씨가 휴가 다녀오셨잖아요. 스페셜 DJ 꾸디 진구 씨가 출연을 하셨는데 덕분에 옛날 진구 씨가 했던 드라마 올인이 생각났습니다. 맞아요. 진구 씨가 이병헌 씨 아역 연기를 했었죠. 사실 송혜교 씨가 너무 이뻤다는 기억만 남았는데 신디는 송혜교 씨 실제로 본 적 있나요? 어땠나요? 신청곡 드라마 올인. OST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영화 데뷔 동기입니다. 송혜교 씨와 파랑주의보라고, 예, 차태현 송혜교 주연, 예, 김신영 조연, 엄마 역할 김혜숙, 선생님 역할 김윤석 씨, 예, 송창은 씨도 나왔고 모든 배우의 시작점이 파랑주의보였다. 예, 까지 또 말씀.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떤 역할을 했겠어요? 차태현 오빠의 동생, 예, 차 지호 역할을 했고요. 예, 수호 지호, 예, 수호가 태현이 오빠, 지호가 저. 유도부를 들어가서 유도부 그 주장과 키스신이 있기는 한데, 예,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입술을 꼭안 대셔도 된다 해가지고, 예,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예, 이 저랑 같이 상대 배역을 했던 유도부 주장 문원주 배우님인데, 이분의 연기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김우빈 씨예요. 예, 김우빈 씨요. 김우빈 씨가 수상을 했을 때이 문원주 배우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우리 문원주 형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있습니다. 예, 아, 저또 역사 속에 있다. 예, 말씀드리면서 저희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리고 박용화의 처음 그날처럼.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0: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논매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선마 타령입니다.
1: 산도 좋고 물도 좋다 우리네
0: 1년 농사일 중 가장 힘들다는 김매기도 끝났으니 이제 풍년들 가을을 기대해도 좋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2: 정화의 망국 8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크림,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구랭지 김치,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믿고 먹는 소팔 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노 뮤직 노 라이프. 오늘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 바로 안기영님이시네요. 오랜만이에요. 기분 전환 겸 옷가게에서 쇼핑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옷장을 보니까 똑같은 스타일의 옷이 한가득입니다. 왜 사는 것만 사게 되는지. 그래도 스트레스 풀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뿌듯한 그 느낌 신디도 뭔지 알죠. 파워티가 봐도 저 잘했죠. 기분 좋게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 신청합니다 라고. 왜 똑같은 스타일의 옷이 한가득인 줄 아세요? 본인의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내 취향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요번에 취향을 알면 되는 겁니다. 예, 저도 똑같은 스타일 진짜 많아요. 예,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보면은 똑같은 거를 분기마다 산 적도 있고, 예, 근데 너무 그걸 잘했다고 봐요. 왜냐, 분기마다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큰 버전을 계속 입잖아요. 안 그랬으면 나 진짜, 예, 속옷만 입고 돌아다닐 뻔했어요. 진짜 나 워터밤 그냥 돌아다닐 뻔했어요. 진짜 워터밤이었어요. 워터밤. 예, 그래도 산 게 다행이다. 예예, 산 게 반이다. 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끝곡은요, 안기영님의 신청곡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 일단은 뭐 콧노래 나오면 됐죠 뭐. 예,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 후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어린이집 등원하는 남매를 봤는데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누나는 세발 자전거를 탔는데 절대 자기 거 아니에요. 긴 다리를 겨우 접어서 억지로 바퀴를 굴립니다. 진짜 불편해 보이는데 표정은 아주 그냥 신이 났어요. 그 옆에 있던 동생 자전거 뺏긴 것 같거든요. 짧은 다리로 뒤뚱뒤뚱 걸으면서 누나를 바라보는데 눈빛이 얼마나 짠했나 몰라요. 첫째의 질투가 이 정도였습니까? 이거 남일 아니구나 싶어요. 제 상황이 바뀌니까 전에는 못 보던 모습, 몰랐던 마음이 눈에 막 들어오네요. 저도 철이 드나 봅니다. 8월 28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아담 리바인의 No One Else Like You.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라는 뜻이죠. 예. 부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네, 출산 휴가를 떠난 안영미 DJ 뜬금없이 수요일에 복귀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변에 소문 좀 내주세요. 안영미 다시 돌아왔다고. 김신영님께서 영미 언니처럼 둘째 낳으면 저도 철이 들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 제가 뭐 말이 그렇지 저도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황하영님, 영미 언니 벌써 복귀한 거예요? 네, 근데 다들 벌써라는 말을 하시는데 저는 왜 이게 벌써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또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은 뭐 한 달 만에 복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부진 씨 같은 경우는 뭐 3일 만에 뭐 컴백했다고 막 하시니까 제가 이부진 언니는 난 못 이길 것 같아. 그 언니는 내가 이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분 아마 제왕절개 안 했나 보다. 저는 제왕절개 해가지고 그래서 좀 두 달이란 시간이 걸렸던 건데 아 그게 좀 아쉽더라고. 정성민님, 원래 첫째의 질투는 첩한테 자리를 빼앗긴 본처의 마음과 비슷하다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저희 따콩이가 첫째가 둘째를 이렇게 처음에 보고 너무너무 예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집이 좀 썰렁했었다가 어쨌든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막 뽀뽀도 해주고 막 이뻐하고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둘째가 울 때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느닷없이 소리를 질러 옆에 첫째가. 아! 아! 정말 일본 원숭이 마냥. 아! 안아주지 마! 안아주지 마! 난리가 나요. 아, 이게 질투라는 거구나. 아, 첫째 어쩔 수가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질투도 했다가 이뻐도 했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5822번님, 저희도 3살 터울인데 갓난쟁이 질투하는 누나한테 모유까지 맛보여줬답니다. 아유, 징글징글한 질투.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아주고 있으면 옆에서 나도 하나 줘, 나도 하나 줘 이러니까 이게 막 너무 이게 전 심지어 이게 멀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게 좀 약간 고되긴 하더라고요. 9493번님 나오셨네요. 정상우님이 지금 출산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출산휴가를 출산휴가 중을 출산 중이라고 한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은 진통을 몇 달 동안 한다는 건 말이야. 아유, 나 진짜 그래도 고맙다. 우리 상훈 오빠 진짜 너무 고마워요. 오빠가 제가 첫째 때도 가장 먼저 축하해줬던 분이 정상훈 오빠였고 애기 막 용품부터 해가지고 가장 그렇게 마음을 많이 써줬던 오빠가 정상훈 오빠였거든요. 진짜 오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자, 한층 넓어진 마음으로다가 오늘도 전국의 첫째 그리고 둘째 따숩게 제가 프리허그 안아드릴게요. 안영미의 품으로 얼른 오세요. 일로 와. 뽀뽀도 해줄게. 아, 일로 와봐. 가까이 와봐. 이제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린 모두 가족. 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아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도 드리고 있어요. 아, 어제 방송 끝날 무렵에 광고 소개 제가 그 목소리 살쪘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루이 암스트롱 노래를 했잖아요. 그 버전으로 갔잖아요. 그걸 들으시고 5690번님께서 영민님 광고 소개에 조용하던 초딩 아들이 웃음을 찾았습니다. 거봐! 제가 초등학생 스타일이라니까요. 제 개그가. 4197번님 무엇이든지 영미입니다. 웃느라고 지하철 내리는 것도 잊었어요. 영미님 책임져요 라고 하셨고 7009번님 What a wonderful 광고 라고 하셨어요. 반응 좋았으니까 저희는 반응 좋으면 또 한번 우려 먹거든요. 예, 그 버전 다시 한번 가볼게요. 2시의 데이트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를 도와주시는 우리 감사한 광고주님

0: 사람들 속에 가겄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안용민입니다. I say green, the green, mobile Korea, you know you. 울품, RS 아우토, 삼일제야, 경기주택도시공사, 롯데렌탈, 투데이엔 역시 What a wonderful 왕월.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음주 후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아보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광고주님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What a wonderful 광고 감사해요, 쌩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아이유의 너랑 나였습니다. 김연희님, 오늘도 보라로 영미씨 미모 체크해야 되는데 아쉬워요. 오랜만에 애들 등원시키고 엄마랑 밥 먹고 커피 타임하고 라디오 틀었더니 영미 암스트롱 목소리 듣고 깜놀려 크크크크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아 저 오늘 상태 괜찮았는데 오늘 진짜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상태 괜찮고 예쁘거든요. 이런 날은 또 보라를 안 해.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수요일은 제 컴백하는 날에는 얼굴이 너무 엉망진창이었고, 아, 어제는 그나마 좀 괜찮았었고, 오늘이 최고 절정인데요. 맞아, 리즈인데, 리즈. 아, 이거 어떡하지? 카메라가 꺼져 있으니까 뭐 이거 증명할 수도 없고. 아, 지금 밖에서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인별 라이브라도 하라고. 하고 싶지. 근데 제가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별 라이브 또 틀면은 또 양쪽에 또 이렇게 또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방송을 못 할까봐 라이브도 못 켜겠고. 아우 아쉽다 아쉬워. 아유 진짜. 아 지금 광고 들으시고 김은경님께서 아이고 성대가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이 많네. 어, 저 진짜 아까 그 광고 소개하고 나서 바로 목 살이 걸렸잖아요. 이상형님. 코는 대체 왜 먹어요? 코를 먹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딥키스 해드린 거잖아요. 다시 해드릴까? 이경복님. 가래뱉는데 왜 귀엽지? 나 미쳤나 봐. 아 경복님 요쪽 취향이시구나. 가래 취향이야. 난 또 다 또 이 취향에 맞춰서 또 해드리지.

김정호님. 두 번은 좀, 그쵸? 예, 루이 암스트롱 어제 끝날 무렵에 해드렸고 지금도 해드렸는데, 아, 그러니까 어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아까 해드린 건데, 야, 나도 두 번은 못 하겠어. 세 번은 못 하겠어. 이거 못 갈 것 같아. 0822번님. 7개월 아기 수유 중에 듣고 있었는데 영면이 뽀뽀 소리에 아기가 놀라서 젖병을 입에서 뱉어버렸어요. 아유 놀랬죠. 아유 놀랬죠. 아유 누가 놀라겠죠. 아이고 이모가 미안해요. 5472번님.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3시에 퇴근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퇴근하고 친구들과 낮술하러 갑니다. 딱 2시간만 먹고 아이 하원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 선생님께 걸리지 않게 민트껌 민트사탕 준비하려고요. 즐거운 불금 오예. 최고다. 와, 이 정도 경지에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돼야 이렇게 낮술을 하고 하원을 하러 갈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아직 그게 안 돼. 아직은 아마추어야. 저는 왜냐면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적당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먹으려면 좀 확 먹어야 되고 어중간하게 먹으면은 이게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왜 먹었나 싶고 그리고 아이 하원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아이랑 놀아줘야 되는데 졸렵잖아 어설프게 먹으면 그러면 나는 이게 안 되더라고. 아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르면 이렇게 할 수 있나 보다. 이 신재님 전남 광양 비가 엄청나게 와요. 전남 경남 지방에 빗길에 조심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맞아요. 지금 전국 곳곳에 지금 여기 상암동도 지금 비가 올락말락 꾸물꾸물 하거든요. 남부지방은 호우주의보 발효된 곳이 또 있고요. 광주 동부 부산 중부 그리고 동부 서부 고성군 창원시 다들 빗길 조심하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네, 비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고 있던지 준비 중이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댕이들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요? 신청곡도 알려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쏘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비의 Feel It.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비의 Feel It 듣고 왔고요. 조미연님, 근처에 사는 딸집 가서 청소하다 와서 샤워하고 두 대를 듣고 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밖에 비가 확 쏟아지네요. 여긴 대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 맞아요. 여기 상암도도 지금 어둑어둑합니다. 지금 금방이라도 지금 쏟아질 것 같아요. 아 근데 자 그런 것 같아. 이 친정 엄마들은 이 딸 집을 가면은 그 딸 얼굴만 보고 올 수가 없나 봐. 가면 꼭 이렇게 청소라도 하고 뭐 음식이라도 해주고 그러고 오게 되나 봐요. 아 그냥 딸 얼굴만 보고 오시지. 이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또 일하고 오셨나 보다. 김경정님. 언니 기다렸어요. 제 생일날 선물처럼 컴백하셨던데 뒤늦게 반가움에 인사드립니다. 5개월 아기랑 언니 목소리 들으며 망댕이 흔들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또 김경정님 생일날 일부러 맞춰가지고 제가 또 등장한 거 아닙니까?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경정님. Happy birthday to you. 3647번님. 영민님 부럽네요. 전 오늘도 시험관 때문에 병원 갔다가 집에 가는 중입니다. 1년 7개월째 시험관 하고 있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되네요. 잘 되겠죠? 응원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난임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포기만 안 하면 되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쉽죠.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이게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신체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이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잖아요. 이 기다리는 동안에 배아 이식하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에 미칠 것 같잖아요. 아, 네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 두 대에 좋은 기운 있는 건 아시잖아요. 예, 네, 될 겁니다. 제가 기운 넣어드릴게요. 3647번님 일어나십시오. 됩니다. 돼요. 7925번님 키스 받은 거 저 사과 받고 싶네요. 사과해 주세요. 아 진짜로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자 이제 착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스킨십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렇게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예, 전 다양한 의견 다 수렴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키스 다시는 안 할게요. 아, 난 혼나야 돼. 난 맞아야 돼. 나는 맞아야 돼. 채찍으로 빨리 때려줘.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우입니다. 지금 저희 부장님께서 우리 두댕이들 안 그래도 날씨 꿉꿉한데 귀를 너무 더럽혀드린 것 같다고 약간 홀리한 노래를 좀 듣자고 하시더라고요.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선교육 듣고 올게요.

두 댕이들의 손가락만 있다면 영미는 언제까지고 놀 수 있어? 두 대 무자파리 두 문파? 0911번님 음란마귀의 귀환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민트라떼님 영미씨 고삐 플리시 샤인키 부장님은 정장 준비하세요. 6316번님 헉 감성 너무 좋다고 하려다가 빵 터짐. 영미님 오니 진짜 2시가 힘을 얻고 새로워져요. 짱짱짱. 8844번님 이게 두대죠. 어휴 속 시원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9459번님 분식집에서 손님들하고 다 같이 두대 듣고 있어요. 몇몇 손님이 불쾌하시대요. 변상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어머 손님분들 죄송합니다. 불쾌하셨다면 어머 나는 혼나야 돼. 나 지금 혼나야 돼. 얼른 그 떡볶이 떡으로 제 얼굴 좀 때려주세요. 떡으로 때려줘. 얼른 찰싹 찰싹. 어 너무 좋아. 이 맛이야. 너무 좋아. 어 양념 묻었다. 복귀 3일 차입니다. 두 댕이들이랑 놀다 보니까 입도 이제 슬슬 풀려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안영미의 텐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죠. 자 여러분들 조롱도 좋아요. 마음껏 보내주세요. 우리 두 댕이들 조롱 맛 나 너무 그리웠잖아. 한껏 조롱해주세요. 자 제가 그리고 그동안 쉬는 동안에 못 들은 노래들이 너무 많거든요. 요즘 노래들 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요즘 노래 한번 따라잡아 보자고요. 자, 그래서 준비한 시간. 오늘의 주제. 이 노래 들어봤어? 자, 요 신곡 들어봤어요? 따끈따끈한 새 노래부터 이 노래 정말 좋은데 왜 몰라요? 나만 알기 아까운 숨은 명곡. 또 라디오에서 계속 나오는 인기곡까지 어떤 노래든지 좋습니다. 두 달 쉰 제가 꼭 알아야 할 노래들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자 번개처럼 노래가 도착을 했습니다. 5666번님 사랑하는 빅뱅 20주년 축하해요. 빅뱅의 신곡 빅 틀어주세요 제발. 아, 제 또 옛날 또 제 식구들 아니었겠습니까? YG 제가 또 몸 담았을 때 같은 동생들이에요. 같이 있었던 동생들이에요. 아이고 또 제 취향을 알았는지 제목도 마음에 드네요. 빅 크다.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빅뱅의 빅 크다 듣고 오셨고요. 네, 두대 문자파리 두문파 영미 이 노래 들어봤어? 예, 요 주제로 지금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노래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백진화님께서 언니가 출산으로 배드에 누워있는 동안 에이티즈의 배드라는 노래가 핫했어요. 혹시 산후조리하면서 보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우 그러면 입죠. 그러면 입죠. 정말 제가 배드를 보고 아니 계속 이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너튜브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아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어머 미치지. 미쳐. 제 심장을 뛰게 했다니까요. 8816번님 빌보드 씹어먹은 스트레이키즈의 It's That 틀어주세요. 이 노래를 지금까지 안 들었다면 당신은 느림보라고 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나 느림보였나 봐. 나 몰랐어. 어머 세상에 진짜? 제목이 This and That 이래요. 이거 그리고 그거. 맞잖아요. 그쵸? 이거 그리고 그거. 들어봐야겠네. 이우성님, 영미씨 리센느의 프리티걸 신청합니다. 우리 시절에는 프리티걸이 카라였지만, 그래 맞아요. 프리티걸. 요새는 리센느의 프리티걸이 대세입니다. 영미씨 없을 때 나왔으니까 꼭 들어보셔야 젠지죠. 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이것도 당연히 들어야겠네 그러면. 근데 그거 맞아요? 프리티걸 이거 리메이크한 거 맞아요? 아, 네. 3454번님 윤하의 소나기 비오는 날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니까 한번 꼭 틀어주세요. 감 되찾으셔야죠. 좋은 건 같이 듣자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윤하 씨 노래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다 좋죠. 심여정님 아이고 우리 안한쟁이 영미 언니 출산휴가 가 있는 동안 라디오를 안 들어서 추천을 할 수가 없네요. 미안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심여정님처럼 또 저처럼 요즘 노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우리 한번 배워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 뭐를 들어볼까요. 빌보드를 씹어먹었다고 하니까 요 노래도 아니 들을 수가 없겠죠. 제목도 마음에 들어요. 스트레이키즈의 This and That.

네, 빌보드를 씹어먹고 있는 스트레이키즈의 This and That 이어서 들은 노래 미미의 Bish Bash Bosh 들었습니다. 아, 제가 이게 Bish Bash Bosh가 무슨 뜻인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영국 영어에서 어떤 일을 빠르고 쉽게 혹은 군더더기 없이 뚝딱 끝낼 때 쓰는 구어체 슬랭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너무 멋있다. 미미. 우리가 알잖아요. 오마이걸에서 그렇게 예쁘게 요정처럼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너무 멋있어요. 저도 무대 봤거든요. 너무 멋있어. 와. 근데 또 아시죠? 우리 미미. 저랑 또 친합니다. 예. 아, 뭐 개인적으로 친한 건 아니고 제가 셀럽파이브 때 제가 오마이걸한테 그 저 뭐지? 그 엔딩 포즈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친분이 좀 있어요. 예. 저를 또 좋아라 하고 제 동생이에요. 자, 이 노래 알려주신 김한결님, 미미님 신곡 비시 베시 보시 들어보셨나요? 어제 별밤에서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영민님이랑 잘 어울릴 듯한, 네, 제 결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결의 노래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미미씨가 아, 저를 보려고 또 저 출산휴가 끝나고 온 거 알고 다음 주에 또 와주겠다네.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두대 와주겠대요, 여러분들. 예, 요 노래 또 한번 직관해 보도록 합시다. 기다려 주세요. 이송이님, 영미 씨, 연준 아이스크림도 유행했었어요. 사실 연준한테 푹 빠졌어요. 어쩜 그리 사랑스러운지 연준 나오는 영상 보고 우리 신랑분이 아휴 쭈꾸미 한 마리가. 그래요? 우리는 아이스크림 하면

그럼 알아야지. 공부해야죠. 그럼요. 배우겠습니다. 8325번님. 아이오아이 갑자기 요 노래 나실까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아, 이 정도는 저도 알죠. 나 참. 제가 뭐 어디 감금당했습니까? 제가 납치당했던 게 아니에요. 요 정도는 저도 안다고요. 저 두 달 쉬고 온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막 녹색지대 노래 막 알려주면서 이 노래 나세요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김강수님, 이수연 씨가 리메이크한 푸른 산호초 일본 곡으로 번안했는데 수연 씨 목소리로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와, 이 노래 저도 진짜 그 마츠다 세이코 노래 아닙니까? 저랑 신현 씨가 완전 좋아하거든요, 마츠다 세이코를. 그 이 노래 알죠? 아, 이걸 이수연 씨가 리메이크했구나. 와, 이수연 씨 버전은 또 어떤 느낌일까? 아, 다시는 그리워. 저 신나서 이거 따라 부르고 그랬었는데, 이수연 씨 버전은 뭔가 깔끔하고 맑을 것 같고 청아할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또 이 노래 또 들어봐야겠죠?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듣고 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달 만에 복귀한 안영미를 위해서 이 노래 들어봤어? 두댕이들이 알려주는 노래 듣고 있죠. 5923번님께서 투명한 해파리가 움찔움찔 지금 푸른 산호초 노래 들으시고 지금 이 감상평을 올리셨는데 투명한 해파리가 움찔움찔 눈앞에서 춤을 추네요. 해파리 냉채 한 사발 먹고 싶다. 고추냉이 넣어서 알싸하게. 그렇죠. 우리가 같은 노래를 듣고 있어도 그래 감상평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저도 여기에다 고추냉이 달싸하게 해서 소주 하나 딱 하고 싶네. 3부로 이어갈게요.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5: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더 이상 말을 걸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아프지만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노래 한곡 들려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방금 들은 노래는 피처링 나레이션 이문세 선배님의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였습니다. 아, 김수빈님께서 갑자기 이문세님이 나오셔서 깜놀. 허아름님께서 이문세님 목소리 들어서 11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 사고인 줄 알았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렇게 뭐 나오니까 이문세 선배님 목소리 나오니까 자, 이 노래 알려주신 분은 7525번님께서 영면이 이 노래 알아야 돼요. 라디오 방송처럼 시작하는 거고요. 부른 사람 PC 철인군 아니고요. 피철인 세븐틴의 디노 씨의 부캐예요. 라고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좋네요. 진짜. 약간 시티팝

0: 들어오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에도 좋고, 오늘처럼 꿉꿉한 날에는 약간 청량미 있는 게 듣고 싶잖아요. 좀 시원한 거. 좀 시원한 느낌이 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임명서님께서, 꺄! 세븐틴, 디노당, 부캐 피처링, 문세 오라버니 나레이션 너무 좋죠. 디노, 파이팅! 세븐틴, 도겸, 승관, 민규, 디노, 군대도 잘 다녀오길 바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예, 잘 다녀오길 바라고. 저도 세븐틴 너무 좋아하는 동생들이거든요. 근데 나레이션을 이문세 선배님보다도 내가 했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 그냥 사람 욕심. 아, 욕심인가 그냥. 아, 내가 임신해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못했나? 동생들이? 아, 순간이랑 친한데. 자, 두대 문자파리 두문파, 오늘의 주제 영미 이 노래 들어봤어? 입니다. 김송님, 영미님과 동갑인 저도 오늘 많이 배웁니다. 이 코너 좋으다 좋으다 라고 하셨고요. 박성원님, 두대 뭐야? 완전 트렌디해졌네. 갑자기 달리 보여요? 라고 하셨는데, 두대 어제 트렌디해요. 원래 트렌디한 방송이었어요. 매일 들어주신 거 맞죠? 저희 트렌디한 노래 되게 많이 트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어떤 노래든 좋습니다. 제가 듣지 못했을 것 같은 신곡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명곡까지 제가 들어봐야 할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의 문자파리 두문파. 영미 이 노래 들어봤어? 계속 볼게요. 조세호님, 하추 투 하추 레몬탱 그 노래 아실까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하츠 투 하츠입니다. 네, 아 너무 급하게 쓰셔가지고 그런가? 어, 하츠 아니고 하츠 투 하츠.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근데 레몬탱은 나는 지금 처음 들어보네. 1196번님, 최유리 진영 생각을 멈추다 보면도 알아야죠. 근데 영미 DJ 조리하고 오신 게 아니라 어디 구금되어 있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구급이라뇨. 두 달 동안 산후조리하고 왔는데 왜요?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요즘 노래 뭐 그래 그 굳이 뭐 산후조리 아니더라도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쵸? 우리 지금 배워가는 시간이잖아요. 1025번님 혹시 네메시스의 베르사유의 장미도 아시려나? 밤에 피는 장미 이거 아니구나. 그거는

베르사유의 장미인가? 뭐지? 저도 잊고 있던 노래인데 우연히 라디오에서 듣고 다시 플리에 넣었거든요. 요즘 매일 몇 번씩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알던 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틀어주세요. 그리고 영미 씨 몸 건강히 잘 챙겨서 오래도록 봐요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르사유 장미. 그 전 옛날 그 만화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1595번님 전유나 사랑이라는 건 이 노래 알죠? 아우 알지. 사랑이라는 건 장난감처럼 이거 알죠. 이거 샘플링 곡이 나왔는데요. 알파 드라이브 원의 다이아몬드 아워예요. 우와. 아, 또 저희 동생들이 또 나왔네요. 또 도입부에 딱 이 노래가 LP 감성으로 나와요. 같이 들어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제 알파 드라이브 원은 뭐 우리 동생이자 우리 식구잖아요. 예, 들어야죠. 당연히 들어야죠. 자, 저 안영미가 꼭 들어봐야 할 노래들 이유와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꼭 최신곡 아니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 곡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알파 드라이브원 노래 들어볼까요? 다이아몬드 아워.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알파 드라이브 원의 다이아몬드 아워에 이어서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듣고 왔습니다. 7718번님 이별 아닌 이별 이범학 노래 아시죠? 아셔야 돼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이런 날 이런 명곡 꼭 들어야 합니다. 수학여행 갈 때 45인승 관광버스 안에서 친구들이랑 떼창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비록 저 혼자 차에 있지만 혼자 떼창 가능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김학목님께서 조족지열이 생각나는 이범아라고 하셨어요. 아 근데 저도 모르게 이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저도 같이 부르고 있었어요. 어? 아 그리고 지금 아 오늘 왜 이렇게 이별 노래를 많이 틀어주시죠? 안영미씨 바로 이별하나요? 라고 지금 아, 아니에요. 오자마자 웬 이별? 아, 탁정화님,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초등학교 때 이범학하고 결혼한다고 했었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국민학교 때 말씀하시는 거죠? 와, 진짜. 근데 너무 좋다. 이게 옛 곡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노래들을 다시 듣는 것도 이게 너무 좋다. 여러분들 최신곡 아니어도 되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아셨죠?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대 문자파리 두문파 영미 이 노래 들어봤어? 여러분들 추천 많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9272번님 프로미스나인 비타민미 이 노래 들어봐요. 비타민미는 뭐죠? 박학기 비타민 아니죠. 이제는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아 그래요?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비타민 뭐 이거 아니에요? 이 노래 아니고? 비타민 미? 어? 아 알겠습니다. 나 이거 또 모르고 있었네. 0220번님 영면 요즘 NCTVC 못 느끼면 MZ세대 아닙니다. 별가루 힙합 스티키 듣고 싶어요. 같은 MZ끼리 위씨 느껴봐요 언니. 뭐야 힙합이면 힙합이지 별가루 힙합. 콩가루는 들어봤어도 별가루는 또 처음 들어보네. 별가루 힙합이라고 또 요즘 말이 또 있나봐.

스티키 끈적끈적하다 아닙니까? 다 알죠. 좋아요. 한번 느껴봅시다. 느끼자고. 안정숙님, 리메이크로 나온 곡 들어보셨나요? 로이킴 왜 그래? 들어야죠. 라고 하셨는데, 아, 그 김현철 선배님의 노래 왜 그래? 그걸 로이킴이 한 거예요? 리메이크 한 거예요? 틀 필요가 있나? 농담, 농담. 왜냐면 아는 곡이니까. 알겠어요. 나그 비타민미도 들어보고 싶은데. 자, 그럼 MZ곡 알기 전에 좀 알지만 새로운 곡 지금 들어볼게요. 로이킴의 왜 그래?

0: 로이킴의 왜 그래 이어서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듣고 왔습니다. 다르네요. 느낌이 확 다르네. 그러니까 박학기 씨의 그 비타민은 그냥 뭐 오렌지나 레몬 같은 느낌이라면 우리 프로미스나인은 깔라만시? 많이 시큼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MBC FM for you.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같이 웃자고요. 아, 감사하긴 또 뭐가 감사해.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 두 분 이제 나가셔도 돼요. 예, 예, 예. 자, 출산 휴가 후 두 달 반에 복귀하면서 그간의 노래 공백 좀 메꿔보려고 이 노래 들어봤어? 두댕이들의 특급 과외 노래 추천 받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최유리 진영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아,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했거든요. 추천해줄만 하네. 너무 좋다. 뭔가 좀, 아, 요즘 좀 힘들잖아요. 안 힘든 사람이 없겠습니까? 나 어디 이렇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입을 두 달 동안 다물고 살다 보니까 약간 버벅거렸는데 이게 그 걱정거리도 많고 뭐 앞날도 막 힘들고 막 이러다가 진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을 딱 멈추면서 이 노래 듣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아. 나를 좀 워워 시켜주는 곡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반건희님께서 진영씨 목소리 너무 부드러워라 라고 하셨고요. 박윤경님 노래에서 진영이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이제 망상까지 간다고. 과대 망상까지 가는 거야. 우리 그냥 요렇게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요 상상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송찬

김현미님. 이 노래는 꼭 너튜브로 화면이랑 같이 들어보세요. 진짜 빠져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꼭 요거 너튜브로 꼭 볼게요. 제가 너무 그 우리 산희 씨의 영상만 봤었나 봐요. 알겠습니다. 꼭 볼게요. 아, 2941번님. 안영미님 쉬는 동안 목을 안 쓰셨는지 목소리가 좋아지셨어요. 저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듣고 싶어요. 비 오는 날 꼭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4시까지 두 대 끝날 때까지 계속 라디오 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주제랑 좀 상관없는 신청곡이잖아요. 그렇죠? 제 목소리 원래 좋았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저 목소리 원래 이랬는데요. 그 전에 제 목소리가 어땠길래 그런 거지? 어제는 또 목소리 살쪘다 그러고 오늘은 전보다 좋아졌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아, 선혜숙님. 옛날 노래는 따라 부를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좀 오래된 노래긴 하지만 가사가 지금 들어도 좋더라고요. 이상은의 언젠가는.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죠.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MZ세대들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이 노래를 엄청 되새기고 있거든요. 그냥 이게 막 떠올라. 이 가사말이. 젊은 날에 왜 젊음을 몰랐을까? 하, 진짜 그때 좀 더 좀 즐기고 더 만끽할 걸. 아, 근데 또 저보다 위에 분들은 또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겠죠? 너 지금 아직 젊은 거야. 왜 몰라? 또 그러시겠죠? 자, 이 노래 우리가 MZ세대들한테 한번 알려줍시다. 너네들 좋을 때다, 진짜. 아우, 정말 좀 지금을 좀 뜻깊게 좀 이 시간 후회되지 않게 잘 즐겨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이상은의 언젠가는 들어봅시다. 이 노래 들으면서 MZ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우리 노래 한 곡씩 알려주세요.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상은의 언젠가는 에 이어서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3731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비올 땐 이 노래 들어줘야 돼요.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 들려드렸습니다.
1: 아니 지금 박가연님께서 지금 영미 언니 고별 방송인가요? 요즘 점점 저희는 그동안 못 들었던 뭔가 신나거나 뭐 요즘 노래나 요런 곡들을 들을 거라고 쭉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약간 발라드적인 뭔가 좀 약간 이별스러운 요런 노래들을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영미 언니 오늘 마지막이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퇴퇴퇴 하세요. 말이 또 씨가 될라. 하지 마. 그런 말 하지도 말어. 입에 담지도 말어. 9332번님. 잠깐 볼일 보고 온 사이에 7080 노래를 바뀌었네요. 근데 진짜 이런 나는 그 우리가 물론 뭐 요즘 노래 배우는 것도 좋아요. 근데 좋은데 아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좀 빠른 것 같아. 그 흐름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노래들 듣는 게 뭔가 심신의 안정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지 리스닝이지. 너무 편하다. 너무 마음이 편안해진다. 3178번님. 옛 노래들은 가사가 너무 좋아요. 맞아. 가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는 공부 안 하고 가사 막 받아줬고 이거 외우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 이 영어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힘들어. 그리고 요즘 또 짧아졌잖아요. 그 2분 몇 초 사이에 이거 다 끝내. 전 끝나 노래가. 뭐야 이게. 무슨 노래야 다 끝나. 예, 이러니까 우리가 이게 심신이 힘든 거지. DJ들한테는 요즘 노래 최악인 게 이제 화장실을 못 가잖아. 중간에. 예, 그래서 그래요. 이지 리스닝. 옛날 노래가 참 좋습니다. 1122번님. 와, 내 플레이리스트네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랑 절대 같이 못 듣는 노래입니다. 혼자 차 안에서 흠뻑 느끼면서 듣는 중. 언니 고마워. 홍이삭 옛 친구에게 들어요. 아니 진짜 왜냐면 요즘 아이들도 초등학생 아이들도 워낙 이제 빠른 곡들만 듣고 이런 뭐 너튜브나 이런 것도 쇼츠만 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늘어져도 아, 딱콩이만도 그래요. 지금 이제 세 돌 지났는데 제가 동화책 읽어주잖아요. 옛날 옛날에 하는 순간 이미 빨리 다음 장이 그래. 빨리 마녀 나오는 거 빨리 보여달래. 아, 이렇게 빨라졌다니까. 급해졌어. 자 그렇다면 요 신청곡도 띄워드릴게요. 여행 스케치 원곡 총 길이 3분 50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등산해도 돼. 이 노래 나오는 곡 동안 3분 30초 동안에 아 저기 이제 인왕산 잠깐 올라갔다 와도 돼요. 그래도 이 노래 계속 나오고 있을 거야. 홍이삭의 옛 친구에게 들어볼게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0: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조금 긴 노래 들었더니 지금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우리 광고주님들 읽어드릴게요.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이자, 서울의 협동조합, 음주회 팀앱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이카운트,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IS동서와 함께합니다. 아, 9399번님, 오늘 선곡은 와우!

0: 예요. 플레이리스트에 한곡한곡 모두 저장해서 두 대 이후 시간에 들을게요 라고 하셨는데, 아 저도 요즘 노래도 배우고 그리고 잊고 있었던 옛 노래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심신이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4630번님, 영미 언니 웃는 소리가 저를 웃게 해요. 내가 얼마나 영미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겠네요. 영미 언니 목소리 웃는 소리 쭉 듣고 싶어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파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네,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두댕이들 덕분에 그래도 요 시간만큼은 제가 숨을 좀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소통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주말에 큰 비 온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예보 확인하고 움직이도록 하세요.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1: I can't smile without you. 지금
2: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4: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길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 황령산 봉수대. 해발 427m 황령산 정상에서 부산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정상 가까이까지 차로 오를 수 있어 조금만 걸어도 부산의 멋진 야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황령산 봉수대에 오르면 광안대교와 해운대, 서면, 부산항까지 부산의 풍경이 사방으로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해가 기울고 하늘엔 주황빛이 번지기 시작하면 고층 빌딩에도 불빛이 들어와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데요. 봉수대 앞 데크길에 앉으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잠들지 않는 부산의 밤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낮에 지나온 곳들을 불빛 사이에서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8월 28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자, 오늘 첫 곡 크리스 레인보우의 Love You Eternally였습니다. 3858님, 누구시죠? 해주셨어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순디를 대신하고 있는 토마스 쿡입니다.

0: 프로그램 소개할 때 좀 다른 거 느끼셨나요?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요 멘트였습니다. 김유리님, 쿡님 어서 오세요. 완하 해주셨습니다. 아, 완하. 이게 또 인사군요. 네. 끝에 하로 되는 인사. 네. 유리님도 완하. 네. 김여미님, 오늘도 쿡디와 함께하는 완하군요. 2시간 힘차게 달려보아요. 저는 드립백으로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내렸답니다. 커피 마시며 능률적으로 할 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완벽한 하루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번,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티켓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주주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이누마와 PH1 브로디가 함께한 2002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266님, 지금 비와요. 저 댐에서 근무하는데 오늘 비가 와서 조금은 가뭄이 해소되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지금 비 소식에 관한 문자들이 좀 오고 있는데요. 댐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저도 가뭄이 좀 해소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5367님, 쿡디, 여긴 경북 상주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배송 일을 하고 있어서 옷이 다 젖어버렸네요 해주셨어요. 아, 비가 좀 오는 곳이 좀 많군요. 네, 유준영님께서는요, 금요일 생방인가요? 서울엔 비가 막 쏟아져요. 아이 학원 보내야 하는데 빨리 그치면 좋겠어요 해주셨고요. 이예정님께서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비도 오고 첫사랑이 생각나네요. 뭐 첫사랑 생각날 수도 있죠. 네,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날 수도 있고 역시 비, 눈, 바람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초등학교 동창회 가던 날, 그리고 소수민의 난 행복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7510님, 생일이라 반차 쓰고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와나와 함께라 더 행복해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우성님, 쿵님, 초2 딸 우리 아이가 방과 후 요리 수업이 있는데 1학기 때 너무 좋아해서 2학기 때도 신청했거든요. 이 추첨인데 예비 2번이라 못할 수도 있다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겨우 달래긴 했는데 딸 키우시는 선배님으로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위로해줘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네요. 네, 우리 딸도 방과 후 수업 지금 바이올린이랑 드럼 연주하고 있거든요. 뭐 그 앞에는 뭐 티볼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신청이라고 날짜를 알려줬는데 한 번은 제가 신청을 늦게 한 거예요. 하루 늦게 했더니 저는 예비 2번이 아니라 예비 한 9번이었나요? 엄청 뒤로 밀렸거든요. 난리 났었습니다, 저도. 난리 났는데 있는 그대로 고백했어요. 네.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늦어졌다. 그런데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 방과 후 수업이 첫 시간 시작하기 전에 빠지는 인원이 있습니다. 한두 명? 정말 한두 명 빠지는 인원이 있거든요. 희망 잃지 말고 기다리고 계시면은 아마 메신저로 선생님과 연락이 되는 라인이 있으시면은 연락이 오실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시간이 났어요. 자리가 났어요.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희망 잃지 마시길. 그리고 위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민아님, 토마스 쿵님, 배우 조우진님 목소리랑 비슷해요. 너무 감미롭네요. 여기는 전주인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해요 해주셨습니다. 아, 조우진님, 저 알죠 이분. 네. 개인적으로는 뭐 아시는 배우님은 아닌데 영화 그 내부자들에서 좀 무서워.

기억나네요. 좀 무서운 역할로 나오셨잖아요. 여 처리하고 여기 처리하고 이분인데 목소리 제가 비슷한가요? 네, 아, 저는 저만 제 목소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자 1부 끝곡으로 한아르님의 신청곡 레지나 스펙터의 Us 들으시고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히어로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0: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취향의 공유. 제가 들려드릴 곡은 노브레인의 아메리카노입니다. 펑크 밴드 노브레인이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공연을 비롯한 3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10cm의 아메리카노를 재해석해서 음원을 공개했습니다. 노래의 주인인 10cm도 참여했고요. 듣다 보면 오랜 동료 밴드 크라잉넛의 어떤 곡이 살짝 등장하는데요. 이건 듣는 재미를 위해서 나중에 제가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죠. 시럽을 넣어서 주면 왠지 혼날 것 같은 노브레인의 아메리카노.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취향의 공유 노브레인의 아메리카노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제가 신청한 취향의 공유 곡이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 좀 폭발하는 듯한 이 노브레인의 사운드와 이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잘 어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도 이 곡을 듣고 나서 노브레인의 펑크가 한층 더 성숙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전에 이렇게 좀 거칠고 그런 질감으로 젊은 세대들과 또 티네이저들에게 아주 폭발력 있는 에너지를 전해줬다면은 지금의 노브레인의 사운드는 굉장히 좀 노련하고 능숙한 사운드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크라잉너 노래 잠시 들으셨죠? 룩셈부르크 이 노래였네요. 가사를 좀 재밌게 바꿔서 6993님께서는요. 오, 전 이게 더 좋음. 리메이크 곡 듣고 이 곡이 더 좋아요, 저 곡이 더 좋아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는데 와,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6993님 아무래도 노브레인의 팬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드네요. 이재현님께서는요. 아메리카노에 샷 8번 추가한 느낌. 오, 8번이라뇨. 동감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3878님 노래에서 커피 향이 아니라 막걸리 냄새가 나는 건 기분 탓일까요? 해주셨어요. 막걸리요? 저는 막걸리 냄새보다는 조금 더 막걸리. 아, 갑자기 이 세 단어에 잊지 못할 추억들이 갑자기 이 사용과도 상관없는 수많은 추억들이 이 세 글자에 그냥 물밀듯 저를 치고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사님께서요 취향곡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제가 여름마다 즐겨 듣는 핫지와 에리의 노래 공유합니다. 청량감 있는 우클렐레와 국악하시는 에리 씨 보컬이 잘 어울려서 음악이 참 좋습니다. 차라도 한 잔 같이 들어요 해주셨네요.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핫지와 에리의 차라도 한 잔.

핫지와 에리의 차라도 한 잔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장기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였습니다. 취향곡 공유해 주신 2242님께는 토쿡 세트죠. 네. 모바일 커피 쿠폰과 닭가슴살 선물 토쿡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재욱의 노래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일.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이고요. 잠시 자리를 비운 순디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임정원님의 사연입니다. 토마스 쿡님, 음식평론가 아니었나요? 음악평론가처럼 선곡도 너무 좋네요 해주셨습니다. 아, 음악 너무 좋죠. 음식평론 항상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원 리퍼블릭의 웨스트 코스트 들려드릴 거고요. 아, 이 곡 듣고 저는 잠시 후에 3부로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별로 하는 일 없이 한 곳에서 오래 묵으며 날을 보내는 걸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말 묵색이다입니다. 그는 고향에서 묵색이며 지낸다처럼 쓰이죠. 동사 묵색이다가 담고 있는 또 다른 뜻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마음의 고충이나 흥분 따위를

0: 애써 참으며 넘겨버리다 라는 뜻으로 슬픔을 묵색인다. 그때 그 수모를 묵색일 수만은 없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자, 3부 첫 곡으로는 시스터 슬리지의 My Guy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7490님, 반갑습니다. 쿡디님, 3일째 수고해 주시네요. 김포의 어느 개인 카페에서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아, 3일째 수고라니요. 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순디에게 받은 은혜가 참 깊습니다. 네. 아, 하지만 뭐 개인 사정상 제가 이 현금 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디에게 무슨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일이 있을 때 몸으로 마음으로 갚을 수 있을 만큼 갚아야 될 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자, 6050님 라디오 DJ 처음 해보신 게 맞나요? 스페셜 DJ분들은 긴장하시는 티가 팍팍 나는데 목소리도 꿀보이스라 참 듣기 좋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꿀보이스란 말 아, 참 듣기 좋으네요. 네. 뚝뚝뚝 뭐가 떨어지는데 저 긴장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이 긴장하는 이 시간에 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 긴장이 사라지지 않길 아, 마지막 제가 이 마이크 앞에 선 그날까지도 긴장이 좀 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거는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마이 앤트메리의 다섯 밤과 낮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문지혜님의 사연입니다. 헐, 아침 등교할 때 이 곡 들은 거 어떻게 아시고? 저 비 올 때마다 들어요 해주셨네요. 아, 비 오는 날이랑 참 잘 어울리죠. 근데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너무 슬퍼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정님의 사연입니다. 제 인생 가장 힘들 때 이 노래 들으며 큰 위로 받았습니다. 쿵님 계실 때 용기 내어 신청해 보아요. 마이 앤트메리 다섯 밤과 낮. 감사합니다. 한승희님께서는요.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드레스도 입어보러 가야 하는데 살이 많이 쪄서 걱정이네요. 남은 시간이라도 힘내봐야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이 예비 신부님들은 결혼식 날 이게 고민이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다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드레스 맞추는 날하고 예식에 좀 간격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너무 살을 많이 빼시면 그 뭐라 그러죠? 이 사이즈를 다시 재조정하잖아요. 그거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조금 작게 하시고 조금 맞춰서 하셔야지 너무 급격하게 빼시면은 전혀 다른 사람의 옷을 빌린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많이 무리해서 다이어트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효정님께서는요. 고 이 딸이 스프링 재본 부탁해서 문구센터에 왔는데 캬, 이 세상 좋아졌어요. 인쇄소 가야 하던 걸 이렇게 쉽게 하다니요. 격세지감 느껴요. 라떼는 다 손으로 했는데 말이죠. 저 순디랑 동갑인데 쿵님도 공감하시죠? 아유, 공감하죠. 스프링 재본. 원래 사야 되는 책 다른 데다 돈 쓰고 그 책 동기 거 이렇게 해서 다 기억납니다. 저도 다 많이 해봤었죠. 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프라이머리 곡 있고요. 피처링 최자, 자이언티의 물음표.

구예찬님의 신청곡 프라이머리 피처링 최자 자이언티의 물음표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핫펠트의 라루나였습니다. 7726님 집에서 항상 듣다가 가족과 여행길에 듣고 있습니다. 여행길이고 또 토마스 쿵님과 함께라서 설레고 새롭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아, 저도 설레고 새롭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자, 3858님 좀 전 피부과 다녀와서 편안히 누워서 노래 감상 중입니다. 지금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붙인 게 막걸리 땡기네요 해주셨습니다. 3858님 3858님 아, 위험한 단어 두 개 다 던지셨습니다. 중간에 도토리묵 어떨까요? 부침개와 막걸리 사이에 자칫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비도 오고 부침개 좀 기름기가 있잖아요. 중간에 이 도토리묵으로 입가심 쫙 해주면서 얼음 막걸리. 아,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저녁. 3858님 때문에 지금 가슴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 한두 분 아니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한상윤님의 사연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 마눌님이 배추전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 배추전 부쳐야 합니다 해주셨네요. 네, 사이사이 길게 썰은 청양고추 및 홍고추 잊지 마시고 눈으로도 보기 좋고 입맛도 맛으로도 좀 이렇게 좀 에? 퀄리티와 요 올릴 수 있는 지금 음식평론 항상 한다고 말씀드렸죠. 듣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매끼 매 음식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903님의 사연입니다. 쿡디에 남편이랑 늦은 여름 휴가 겸 부산으로 야구 보러 가는 중인데 이 날씨 실한가요? 우천 취소 가길까요?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취소라면 플랜 B 부탁합니다. 제발 해주셨어요. 아, 이게 우천 취소가 되면은 제가 오프닝에 소개해드렸던 황령산 봉수대 여기도 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좀 날씨가 좋아야 이렇게 좀 경치가 쫙 보이고 할 텐데 뭐 부산하면 또 유명한 것들 많죠. 일단 먹거리입니다. 뭐 밀면도 있겠지만 밀면 말고 돼지국밥 아시죠? 이거 우천 취소 가기엔 비가 내린다는 소리잖아요. 돼지국밥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한 서른 걸음에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검색해 보시면 한 200개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부산의 돼지국밥. 네, 돼지국밥집 들어가셔서 네 수백 시키시면은 이 국물과 함께 요거 그 수육까지 함께. 아, 하지만 막걸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천 취소될 때 막걸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비스티 보이즈의 바디 무빙 들려드리고 잠시 후에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시,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입니다. 1749년 오늘 8월 28일은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태어난 날입니다. 괴테의 대표작으로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괴테의 자전적 소설로 베르테르가 이미 정해진 짝이 있는 로테를 사랑하다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베르테르는 괴테이고 로테는 괴테가 사랑했던 샤를로테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괴테는 샤를로테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이후 평생 다시 만나지 않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오늘 문제 최강입니다. 최강의 문제입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작가가 본인의 자전적 소설을 썼는데 상대방의 결혼한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저는 맞으면 오, 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목이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되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잠깐의 조 다시 만난 재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희망적인 뭔가 좀 파지티브한 뭔가가 넣었을 텐데 제목 자체가 네거티브예요. 어? 슬픔 아니겠습니까? 베르테르. 자신을 동일시하는 베르테르의 슬픔. 왜 슬프냐? 다시는 만나지 못할 운명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상승 퀴즈. 괴테는 샤를로테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이후 평생 다시 만나지 않았다. O, X.

상순 퀴즈에서 들으신 곡 비피 클라이럴의 Many of Horror였습니다. 자, 오늘 상순 퀴즈는 괴테는 샤를로테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이후에 평생 다시 만나지 않았다. OX. 이게 오늘 상순 퀴즈였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답 사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48님, 정답은 O. 평생 독신으로 사신 것 같던데 해주셨습니다. 네, 만나보신 분처럼 말씀을 해주시네요. 정말 법적으로 독신이란 말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혈혈단신으로 독수공방하신 건지는 확인이 되신 건지 모르겠네요. 네, 6602님, 정답은 O. 쿡디가 임시 DJ로 계신 지 3일차인데 정답률이 100%라 3연승 기원하며 따라갑니다. 순디보다 정답률 높은 것 같은데요. 해주셨네요. 네. 자, 한번 가봅시다. 네. 6602님, 반갑습니다. 자, 3522님께서는요. X, 책까지 쓸 정도의 그리움이면 한 번은 만났다고 봅니다. 아, 이 말도 좀 일리가 있네요. 이 정도의 그리움이면. 하지만 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전 세계적으로 긴 시간 동안 사랑받는 문학 작품이면은 강한 어떤 요소가 있어야 돼요. 좀 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세대를 거듭하고 문화권을 넘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어떤 코어에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관이님께서는 X, 괴테가 샤를로테를 너무 사랑해서 계속 찾아갔을 듯이요 했습니다. 이것도 또 일리가 있네요. 이게 매번 순디가 이 부분에서 요 대목에서 항상 망설이고 자신 없어 하던데 저도 근거 없지만 자신감은 있습니다. 떨리긴 하는데요. 자, 괴테는 샤를로테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이후 정말 평생 다시 만나지 않았을까요? OX. 과연 정답은 오마이갓. 정답은 X입니다. 아, 참. 여기서 무너지네요. 아유. 괴테와 샤를로테는 먼 훗날에 다시 만났다고 하네요. 헤어진 지 44년 만에 다시 만난 건데요. 당시 괴테의 나이는 67세, 샤를로테의 나이는 63세였습니다. 이 오랜만의 재회였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소설처럼 낭만적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괴테는 다소 형식적이고 냉담한 태도로 그녀를 대했고 샤를로테 역시 만남 이후 그저 늙은 거장을 만났을 뿐 내가 알던 청년 괴테는 없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겼다고 하네요. 아, 아쉽네요. 제가 오늘까지 정답 맞췄으면 승승장구하는 거였는데 아, 좀 겸손한 마음으로 상승 퀴즈 네, 임하겠습니다. 자,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0351님의 신청곡 모노의 넌 언제나 듣고 오겠습니다.

0: 모노의 넌 언제나에 이어서 한상윤님의 신청곡 기타리스트 박주원 피처링 장엽의 빈대떡 신사였습니다. 입에 침이 하도 고여서 제가 지금 제대로 발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도 침이 진짜 꿀떡꿀떡 넘어가네요. 0140님 저는 부추전이 맞나요? 해주셨어요. 부추전이요? 아, 글쎄요. 저는 부추전 잘 안 먹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추전이 잘못된 건 아닌데요. 저는 화려함을 느끼고 싶을 때는 해물김치전. 와, 진짜 풍미 폭발이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뭐 단짠이고 뭐 그냥 모든 맛이 시큼한 맛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배추전. 와, 배추전 정말 오묘한 전이에요. 저는 배추전 이렇게 얇게 부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입 딱 물면 이게 좀 단 건가? 그리고 아니 간이 돼 있는 건가? 너무 궁금함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한 입 더. 그리고 한 입 더. 목이 좀 막히네? 막걸리가. 이러다가 다 먹었어. 야, 누가 다 먹었니? 저 여기요. 이러면서 배추전 하나 더 가는 거죠. 네. 아, 큰일 났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 지금 심유영님. 아, 회사 앞에 전집 있단 말이에요. 해주셨어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심유영님. 일찍 퇴근하신 분들 자리 없어요 지금. 다 벌써 가시기 때문에 너무 고민되시면은 그 앞에까지 갔다가 아 오늘 웨이팅 너무 길어서 안 되겠다 하고 발길을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원하신다면은 한번 뛰어서 전집 자리 맡아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하나 사령님께서는요. 아 이건 반칙이죠. 빈대떡 신사라니요. 막걸리 예약입니다. 막걸리 종류 엄청 많잖아요. 아 어떤 막걸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막걸리는 자주는 안 먹는데 어느 식당을 갔더니 막걸리 종류만 한 20, 30개 정도를 쫙 냉장고에 넣어놓고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천을 해주신 걸 먹었는데 저는 좀 단맛이 좀 덜한 거. 네, 그런 걸 좋아합니다. 약간 좀 가볍다 그럴까요? 맑다 그럴까요? 네, 맛이 풍부하지 않은 종류의 좀 단조로운 막걸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유기올림님께서는요. 차가 막혀서 내비가 6시 넘겨 도착한다고 안내하네요. 야호! 끝까지 들을 수 있어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6시 넘겨 어디 도착인가요? 전집인가요? 집인가요? 어쨌든 끝까지 들을 수 있으시다니 저도 반갑습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

0: 산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0: 코리아 트렌치.
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2: 완벽한 하루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6230님께서는요. 쿵님 반가워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수요일에 세련된 선곡을 해주셔서 늘 기대하고 들었는데 순디가 마음 편히 쉬셔도 되겠어요 해주셨습니다. 네, 사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나이테의 With or Without You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기분 건강 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전히 후텁지근히 높은 습도 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름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기색을 눈치챕니다. 저녁엔 아주 살짝 뜨거운 기운이 숨을 죽이며 급성맞은 더위의 정점이 이미 지났음을 알려줍니다. 시원하진 않지만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올여름 폭염에 단련된 몸이라 이 정도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아직 여름이긴 하지만 이 여름의 끝도 머지않았습니다. 아직 여름이 시든 건 아니지만 이 여름의 꽃은 이미 졌고 이제 숙제는 여름이 남긴 흔적들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일뿐. 여전히 기세등등해 보이지만 여름은 더 이상 생명과 활력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여름은 뒤끝을 남기면서 슬슬 퇴장하고 있습니다.

여름 나기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도움말 하나를 골랐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산책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같은 정원을 매일 산책하는 것이다. 자,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이 리프가 아주 중독성이 있죠. 계속 반복되면서. 빅토르 최애의 명곡. 와, 빗소리에 맞춰 들으니 운치가 있네요. 아, 오늘도 비 내리는 곳이 있군요. 김성민 씨 고맙습니다. 예. 빅토르 최애는 뭐, 아, 영화 보셨나 진짜? 유태오 씨가 주연으로 나왔죠? 아, 빅토르 최애의 전교 영화 레토. 레토가 여름이란 뜻입니다. 그 영화 아주 재밌었는데, 잘 봤는데. 빅토르 최. 빅토르 최가 이끌던 이 밴드가 키노라는, 예, 이름이죠. 서머 들었습니다. 아, 여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예. 박성은 씨가 와 3월 28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유, 무슨 소리예요? 곧 좋은 계절 가을이 오는데 다 건너뛸 수 없죠. 예. 세월은 뭐 어떻게, 예, 지름길이 없습니다. 가을 지나고 또 혹독한 추위 지나고 그래야 또 봄이 올 겁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빅토르 최와 키노의 써머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삼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음주우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 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삼일제약. 아니 본.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와, 이 곡이고 비 오고 습한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어, 여혜은 씨. 남쪽에 계시군요. 남쪽에 비가 많이 내려떨어는데요. 어, Cool and the Gang의 Summer Madness. 딱 요즘 같죠. Summer Madness. 1552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김구 선생님 특집 방송 잘 들었습니다. 배송희 씨. 와, 제가 좋아하는 철수 아저씨, 손석희 아저씨, 이문세 아저씨 목소리로 들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있고요. 예. 김구 선생님이 선견 지명이 있으셨어요. 나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느껴졌고요. 뭉클했습니다. 오, 야, 그 아침 일찍 했는데 들으셨네. 1030번으로도 아침에 백범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 특집 방송 잘 들었습니다. 내용도 좋았지만 와 역시 철수 아저씨의 내레이션이 와 원탑 아니고 이번엔 쓰리탑. 아주 이문세 씨하고 손석희 씨하고 저하고 셋이 했으니까요. 예. 쓰리탑으로 해주세요 그냥. 예. 부담스럽습니다 원탑. 예. 그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 이거 녹음하는 날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예,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지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다 끝났는데 뭐.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6505번으로 청해 주신 영화 알라딘 사운드트랙에서 윌 스미스가 부릅니다. Friend Like Me.

콜드플레이 스피드 오브 사운드 들었습니다. 5631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예, 알라딘 사운드트랙에서 윌 스미스 Friend Like Me 였습니다. 자, 446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마티 벌린 Hearts.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우산 챙기셨나요? 퇴근길에 집중호우 쏟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은 경기 서해안과 충청도, 전남 곳곳으로 강한 비가 오고 있고 이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주말까지도 계속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일요일 오전부터는 소강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이틀간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에 최대 80mm 이상이고요. 일요일에는 충청과 호남에 30에서 80mm, 수도권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 많은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팔과 티베트 접경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 모든 자연재해가 그렇듯이 속수무책 피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 더 암담하다. 히말라야의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는 대규모 산사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대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에 직면하게 했다. 저는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재난 현장에서 우리가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새삼 절감했습니다. 제1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도쿄대 정교수가 되었던 강상중의 말이다. 자인이치란 이유만으로 취업이 잘 되던 시절에도 사회 진출이 어려웠지만 그는 실력으로

도쿄대 교수 자리를 꿰찼을 뿐 아니라 대학 총장과 국립기관 관장직을 역임했다. 큐슈 구마모토현의 고물상 집안에서 태어난 강상중은 교직에서 은퇴한 뒤 고향으로 돌아갔다. 10년 전 규모 7.3의 강력한 진동이 규슈 전역을 뒤흔들었을 때 그는 그곳에 있었다. 자연현상이건 인간사회이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쉽게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위로 덮치듯 떨어져 내립니다.

철수는 오늘 역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것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강상중은 역경을 극복한다거나 역경에 맞서 싸워 이긴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대신 서바이벌을 내세운다. 아, 그건 단순히 참고 견뎌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개인의 긴 인생 안에 자리매김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냈으면 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그는 사륙의 해, 통곡과 비탄의 계절에 생명을 허락받았다는 자신의 개인사에 줄곧 집착해왔다고 한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서는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싶었고 죽음이 삶을 침식해가는 느낌을 온몸으로 겪어낸 시간도 있었다. 신중한 낙관론을 펼치는 그에게 사람들은 쉽게 야유하듯 말한다. 아이고 아주 머릿속이 꽃밭이네요. 하지만 역경 앞에서 우리는 도저한 낙관으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비관하는 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지만 낙관하는 자는 무엇이라도 하게 되니까.

Jazz of Clay, Flood 들었습니다. 예. 오랜만에 들었네 이 음악도요. 예. Jazz of Clay의 Flood. 아고 예전에는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CD와 LP로 트는 유일한 프로였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그 방송 중에 CD가 튀기도 하고. 예. 야, 이름도 좀 생소하고 김도범 씨. 엄청 오랜만에 오신 것 같죠? 예. 요즘도 가끔 튑니다. 예, 요즘도 튑니다. 예. 뭐 예전에 튀던 게 요즘이라고 안 튀겠어요? 예. 튑니다. 괜찮습니다. 튀니까 CD죠. 예. 자, 6시 39분 55초 막 지났습니다. 오늘 3, 4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겁니다. 예, 여러분의 신청곡 지금 막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예, 추가되고요. 길게 보낸 100원입니다. 김성민 씨가 네팔 대홍수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시고 시가 총해 주신 로비 윌리엄스 Angels.

0: 네,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들었습니다. 7530번 그리고 0766번 고맙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앞에 들으신 음악은 로비 윌리엄스 Angels.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자, 1, 2부 끝곡입니다.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Die with a smile. 4377번 4164번 고맙습니다. 3부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올 여름 여행 좀 다녀오셨나요? 여행과 인생은 서로를 은유하는 오랜 짝꿍인데요. 철학자 김태길 교수는 이렇게 썼죠. 인생은 종착지에 빨리 도달하려는 여행이 아니라 이곳저곳 돌아보는 관광여행이다. 우리들의 하루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이 있고 모레를 위해서 내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그날이 그 자체의 뜻과 중요성을 가졌다. 언뜻 공부나 일도 훗날의 성공을 위해 한다 싶지만 그게 아니라죠. 공부든 일이든 그날의 성취와 만족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게 쌓이면 내일도 밝아진답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0: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클라이맥스 블루스 밴드 Couldn't Get It Right 들었습니다. 2차 적시고 왔습니다. 두 주 만에 서울에서 진주 본가로 내려가는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 음악이 뭐 비 내리는 버스 안에서 듣기 딱 좋습니다. 7162번. 예. 비가 내리는군요, 계속. 오호. 조심히 예. 잘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3, 4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립니다.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3부, 4부 음주앤 티맵 대리, 에어비앤비, CTOCL 구단지 견본주택 개관,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SK케미칼,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0: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Nick Cave and the Bad Seeds Into My Arms 들었습니다. 7101번으로 차분한 음악 한 곡 듣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하셨네요. 예.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죠. 자, 김지연 씨가 청해 주신 음악 Hipsway Asked Lord. 딴 게 나갔네. 죄송합니다. 헷갈렸는데. 자, 힙스웨이. 제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밴드예요. 힙스웨이의 Ask the Lord.

네, 스펜서 데이비스 그룹 I'm a man이었습니다. 시카고가 커버한 버전도 몇 번 보내드렸는데 예. 스펜서 데이비스 그룹 I'm a man 이지연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힙스웨이의 Ask the Lord였고요. 날씨가 흐리네요. 예. 비는 안 오는군요. 0114번 박기용 씨. 자, 로싱턴 콜린스 밴드. 예. 레너드 스키너드가 멤버 반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잖아요. 그 뒤에 남은 멤버들하고 결성한 밴드가 로싱턴 콜린스 밴드입니다. 다시오나.

네, 로싱턴 콜린스 밴드의 다시 오나에 이어서 임펠리테리 썸웨어 오버 더 레인보우입니다. 박은용 씨 또 116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은 경기 서해안과 충청, 또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경기도 평택과 경북 상주, 예천, 문경 등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국지적으로 강하게 비가 오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충남과 전북에는 내일 최대 80mm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6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충청과 호남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더 오면서 이번 주말 비는 충청과 호남으로 많이 집중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일요일 오전에 비가 그쳤다가 월요일에 비가 또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엑스 엠버서더스 언스테디 들었습니다. 손미진 씨 고맙습니다. 예.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들었네요. 엑스 엠버서더스 언스테디. 자, 7시 34분 33초 막 지났습니다. 6145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처음입니다. 오, 이 프로가 인기가 있는 이유 아마도 배철수 씨 목소리인 듯합니다. 매력 있네요. 이건 아닐 거예요. 아, 목소리 좋다고 뭐 프로그램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루 24시간 다 성우분들 쫙 모셔다가 프로그램 하면 뭐 잘 되게요. 아, 목소리만 좋다고 안 되고요. 뭐 들을 만한 얘기를 해야죠. 고맙습니다. 6145번. 자, 청해 주신 곡 앨런 워커 페이디드.

위켄드. 야, I feel it coming. 563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 여름을 느끼기 위해 태안으로 가족끼리 캠핑 가는 중이에요. 비 소식이 있지만 뭐 그마저 즐겁게 즐기다 돌아갈게요. 그래야죠. 잘 다녀오시고요. 예. The Weeknd의 I Feel It Coming.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앨런 워커 Faded. 이것도 뭐야? 배철수 아저씨, MBC 라디오 전체를 점령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지금 표준 FM에서는 배철수 아저씨가 내레이션한 백범 김구 특집 방송 나가고 있어요. 와, 두 채널 동시 출연이라니. 아, 그래요? 오. 아니, 뭐, 이게 생방송이고 그쪽은 저 녹음해 놓은 겁니다. 예. 가짜 방송. 아니, 가짜는 아니고. 미리 녹음한. 아, 근데 이게 저 프로그램이 한번 들어볼만 하거든요. 한번 들어볼만 합니다. 예. 그, 요즘엔 다시 들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배철수의 음악 캠프 애청자들이라면 백범 김구 선생님 특집 방송 이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7시 44분 35초 막 지났습니다. 이경미 씨가 청해 주신 앤디 그래머 These Tears.

0: 찾따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에서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끝곡은 유찬현 씨가 청해주신 레드 제플린의 카슈미르입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기자 생활을 하다가 연애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수건의 책을 쓴 작가이면서 지금은 심리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 모든 걸 계획한 적은 없어요. 그때그때 맞닥뜨린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제 나름의 애를 쓰다 보니 매번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만났죠.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다른 문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내 앞에 놓인 그 문으로 나를 믿고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게 나라는 사람의 궤적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서울 마포구는 여름이 시작될 무렵 오아시스 100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일을 쉴 수 없는 택배 배송원이나 배달원 같은 이동 노동자들에게 보냉백에 담은 얼음물을 건네줄 동네 주민 100가구를 모집한 건데요. 이 밖에도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에어컨 바람 아래 시원한 생수로 목을 축일 수 있게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간이 쉼터를 곳곳에 마련했대요. 해도 너무한다 싶은 더위와 여름이었지만 그 속을 살아낸 우리 역시 서로에게 참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8월 28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 피처링 이재훈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별밤 문을 열면서 이번 여름에 서울 마포구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생수 그리고 쉼터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지자체 같은 데서 나서주는 게 굉장히 올바른, 이런 게 바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무튼 한풀 꺾인 여름이지만 매해 올여름이 제일 뜨거웠다라는 기록이 갱신될 것 같아요. 그에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별밤에서는 복잡했던 마음을 시로 달래는 시간,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삼일제약.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4: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듣고 오셨고요.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806님께서 대장부엉, 저희 딸이 오늘 퇴근길에 아무것도 사지 말고 집에 오라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냉장고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채워놨네요. 엄마 당 떨어졌을까 봐. 그 말이 참 예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사연이네요. 참 요럴 때 이제 내 딸이 혹은 아들이 철 들었구나라고 제대로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서은혜님은 언니 까마귀 때문에 전기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집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 있죠. 덕분에 계단으로 다니는 중입니다. 운동 갔다 왔는데도 아직 안 되더라고요. 집이 9층이라 그나마 다행으로 봐야 하나요? 라고. 그나마 9층이군요. 9층도 뭐 사실 아무리 한풀 꺾였어도 여전히 습하고 좀 답답할 만큼의 더위는 여전한데, 아, 9층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뜻밖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됐어요. 아파트가 몇 층짜리일까요? 최고층인 분은 정말 너무 아찔해서, 아, 저 같았으면은 밖에서 조금 계속 좀 틈을 봤을 것 같아요. 혹시 30분 안에 고쳐질까, 1시간 안에 고쳐질까 하면서. 까마귀는 괜찮게 돼서 돌아갔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까마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지. 까마귀가 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생긴 고장은 아닐 테고. 7288님, 큰일 났어요. 밥이 너무 맛있어서 위험해요. 남편이 요새 밥을 너무 맛있게 지어줘서 자꾸만 과식을 하게 됩니다. 쌀을 30분 불리고 콩은 2시간 불려서 정성으로 밥을 짓는데요. 본인을 밥물리에라고 불러달라나요? 이야, 또 이렇게 재능을 찾은 남편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신나서 아마 앞으로도 쭉 밥 담당관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은 이게 왜 안 통할까요? 자꾸 제가 막 칭찬하면 안 속는다면서 자기를 계속 이걸 시키려는 꽁꽁이를 모를 것 같냐고요. 물론 맞긴 합니다만은, 아, 그래도 잘하는 것도 맞거든요. 저보단 확실히 나아요. 아, 참 부럽네요.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We are the night의 티라미수 케이크.

We Are The Night의 티라미수 케이크 이어서 리센의 데자부 들으셨고요. 공부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 부엉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한지우님이 오랜만에 외국인 친구를 만나서 영어로 수다를 떠는데 100년 만에 사용해서인가? 과거 동사조차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영문법 컬러풀한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별밤 들으며 보는 중입니다. 야, 진짜 공부하신 게 보통 회화가 조금 막힐 때 영문법 책을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거든요. 다시 막 영어로 된 것을 많이 보고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소를 하는 편인데 다시는 문법 책은 들여다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태초에 공부파인 분들이 따로 계신 것 같아요. 박지희님은 제 나이 50이 넘었는데 요즘 공부하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걸어서 집 갑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참 많이 도착하는 사연인 거 보면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 나이에 또 뭘 이거를 공부를 하겠어 해서 뭐해 또는 한다고 되겠어 해서 뭔가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당장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연 정말 많이 도착하고요. 또 너무나 좋은 결실 얻으셨다는 분들, 또 뜻밖의 재미, 새로운 인생의 챕터가 열렸다라는 사연 진짜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0516님께서요. 대장부엉은 SNS에 올라오는 띠별 복권 사는 날 믿으시나요? 얼마 전 감기 기운에 야근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남편이 우리 같은 월급쟁이에게는 복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나 원숭이띠가 복권 사면 당첨이라는 날에 맞춰 사왔네요.

남편, 우리도 복권만큼 안 맞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사랑해. 신청곡은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의 행운아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복권만 안 맞을 때가 많다는 얘기가 참 재밌네요. 하지만 복권을 닮았다라면은 어쨌든 서로에게 기대를 항상 한다는 얘기겠네요. 제 SNS 알고리즘에는 이런 좀 운세에 관련된 거는 안 올라와서 모르는데 만약에 어쩌다가 한번 보면 계속 또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근 신경 쓸것 같은데 요새는 띠로 하면 너무 그 집단이 커서 더 정확하게 보고 싶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양띠가 좋은 날이 언제인지 또 오늘 0516님 말씀 때문에 스리슬쩍 찾아볼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새도 복권 많이들 사고 계신지 최근에 복권 소식을 통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달빛 요정 역전 만루 홈런의 행운아.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지 마이클의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보컬이기도 하고요. 사운드적으로도 아주 개성이 넘치는, 저는 참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조차도. 그리고 명곡들이 너무 많죠. 정말 히트곡 제조기, 한 앨범에 히트곡이 몇 개가 나왔었는지 모릅니다. 조지 마이클 솔로나 외무로 활동할 때나 대부분의 곡, 아니 거의 전부를 조지 마이클이 썼기도 하고요. 오늘 가지고 온 노래는 Kissing a Fool이라는 곡이에요. 조지 마이클 사운드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은 굉장히 촉촉하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리버브라고 하는 음향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왜 후이가 노래를 갑자기 시작하고 그럴 때 살짝 노래방으로 치면 에코라고 하죠. 그런 효과가 아주 은은하게 깔리잖아요. 그러면은 노래 소리가 좀 더 부드럽게 들리지요. 그 효과를 말하는 게 리버브인데, 이게 가수들이 이 효과를 생각보다 좀 요새는 특히나 많이 안 써요. 취향을 많이 타는 기술이기도 한데, 한국에서 최근까지 이 사운드를 좋아하는 가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효신 씨가 좀 조지 마이클처럼 아주 촉촉하게 보컬 사운드를 잡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참 클래식한 느낌이 나고 좋더라고요.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입니다. 조지 마이클의 Kissing a Fool.

조지 마이클의 키싱 어 풀 듣고 오셨습니다. 어때요? 진짜 사운드가 촉촉하지요? 발음도 참 야무지게. 한국으로 치면은 성시경 씨가 발음을 참 촉촉하고 맛있게 뱉는데 조지 마이클이 영미권에서는 좀 그런 종류의 가수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지고 오겠고요. 부엉이들 이야기 마저 만나볼게요. 1881님. 초등학생이에요. 엄마 아빠랑 뽑기방을 갔는데 말 모양 인형을 못 뽑아서 계속 생각나요. 아, 꿈에는 나오겠죠. 이게 이거 때문에 계속 뽑으러 가느니 부모님한테 딜을 하십시오. 나 이걸 때문에 계속 이 뽑기방에다가 내 용돈을 쏟느니 말 모양 인형 하나 사주십시오.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만 또 이게 내가 뽑아서 갖게 되는 거랑 그냥 사는 거랑 재미의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꿈에서 보고 싶다는 말은 참 사랑스럽네요. 6850님, 별밤과 함께 오늘도 저녁 러닝 10km 완주했습니다. 호수 돌며 마주한 오소리인가? 아무튼 신기했음요 라면서 동물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오소리일까요? 약간 깜깜한 데서 찍어주셔서 아무튼 뭔가 털복숭이 임에는 확실하고 고양이나 강아지는 아닙니다.

여기저기 좀 출몰하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운 좋게 마주치셨군요. 김지영님, 미니로 듣는 20, 30초의 차이를 인정하기 싫어서 휴대용 라디오 장만했답니다. 감성 좋아요. 진작 살걸. 진짜로 이 라디오 기계로 듣는 맛이 또 따로 있다니까요. 미니랑 그냥 라디오로 듣는 거랑 살짝 그 시간차가 있다고 하지요. 우리는 주파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라디오로 들으면은 거의 실시간인데 미니로 나가는 것은 약간 20, 30초. 예.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저를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싶은 분들은 라디오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한 숫자들의 라디오 드라이브 듣고 올게요.

구화 숫자들의 라디오 드라이브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의 처음부터 너와 나였습니다. 9338님께서 얼마 전에 회사 동료가 손수건을 쓰는 거 보고 저도 지금 손수건 쇼핑 중이에요. 손 씻고 페이퍼 타월 대신 손수건을 착 꺼내는데 와 저게 멋이지 싶더라고요. 저 이런 마음 뭔지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외식을 하는데 핸드백에서 그 앞치마 있잖아요. 그거를 착 꺼내가지고 목에 걸고 식사를 하는데 일회용 앞치마 쓰는 것보다 왠지 되게 뭔가 사람이 단정해 보이고 그래서 그거 어디서 났어? 했는데 너 쓸래? 그래서 라고 하고 냉큼 뺏었습니다. 엄마를 하나 사줘도 모자랄 판에 제 불효 소식을 괜하게 전한 것 같습니다. 8483님 진짜 별밤은 좋은 노래만 많이 틀어주시네요.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위로받아요. 저 내년 1월에 결혼해요. 이승환의 나는 다 너야를 입장곡으로 결정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틀어주세요. 와 저희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 노래 나오면서 입장하면은 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이 노래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되니까 함께 듣지요. 이승환의 나는 다 너야.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트레인의 Drops of Jupiter 듣고요. 3부에서 박준 시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쓰는 박준입니다.
0: 아니 또 우리 시인님이
1: 네.
0: 되게 제게는 낯선 형식의 새로운 하지만 재미있을 것만 같은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1: 그 제가 굉장히 게을러서
0: 네.
1: 책을 발간하는 일이 흔치 않은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0: 시 산문집.
1: 그렇죠.
0: 이라고 해서 저는 산문인데 시의 느낌인 그런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시인님이

0: 고른 시에
1: 제 산문을 덧붙인 10+3문
0: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라는 제목이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네. 이게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시인들의 작품이 실리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이 인쇄라고 해야 되나?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
1: 그거에는 개별적으로 다 지급을 제수록료를 다 지급을 하고요. 뭐 저작권법에 따라서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권이 소멸한 몇몇 시인들을 빼고는 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네.
0: 와, 이거를 여기 선별이 안 되면 좀 서운해할 거란 생각.
1: 그 뭐 시가 네.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대시라고 하는 건 100년 됐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 탄생했는데 너무 많은 시인들이 있죠. 근데 그들을 다 넣을 순 없고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저는 일기장에다가 네. 나랑 친한 순이 이름들 막 적었어요. 상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0: 저는 그러기에는 보통 한 명하고만 친했어가지고 순위를 매길 만큼 여럿이 있어본 적이 별로
1: 공동
0: 없어요.
1: 공동 3위가 7명일 수도 있지. 네.
0: 아무튼 저는 보통 이게 무리를 지어서 논 적이 별로 없어요.
1: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과 혹은 다소 덜 좋아하지만 너무나 좋아하는 작품 뭐 이런 것들이 뒤섞인.
0: 나중에 근데, 그럼 네. 책에 그걸 좀 표기해 주시면 안 돼요?
1: 하트 그려서.
0: 네, 하트 시인님의 이제 시를 떠나서 네. 이 시인에 대한 애정도 네. 하트 좀 매겨주시면 안 돼요?
1: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가까이 하면
0: 그럼요.
1: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제 성향, 제 취향은 아니지만 일부러 좋아했던 적도 많아요.
0: 그것도 꼭 표기 좀 해주시겠어요? 노력형 하트로?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아무튼 굉장히 오히려 그냥 시집에는 조금 낯설고 평소에 하는 시는 잘 모르겠고 그냥 네. 유명한 거 인터넷으로만 몇 개 보는 걸로 그냥 뭐 가름할래 하는 분들에게 되게 매력적인 또 어떤 가교가 돼줄 만한 책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또 시를 제가 골랐고 그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나는 이 시를 읽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생각할래.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 이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자유롭게 읽자. 친하게 읽자. 이런 시였습니다.
0: 아, 너무 좀 멋진 또 책을 내주셨습니다.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라는 책이니까요. 부엉이분들은 필수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번 주에도 시인님과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 거고 시 퀴즈도 풀 겁니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 통해서 참여 가능하고요. 소개되면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이번 주 퀴즈가 담긴 시 낭독해 주세요.

지금이에요. 최현우. 한 번쯤 찾아오겠다던 사람이 온다던 여름에 사람은 안 오고 오지 말라는 일들만 다시 일어났다. 서글픈 이야기는 아니고요.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적은 언제인가요? 살지 않아도 될 때요. 그렇게는 대답 못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척하다가 그런 삶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좋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무엇이든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고 확신했을 때 5월 햇빛 어디 안 간다는 사람 생겼습니다. 그늘처럼 결혼했고요. 작은 눈사람 만들어 올려놓던 집앞 깨진 연석, 여름에는 빗물의 항로가 되는 거기 미리 가을처럼 걸터앉아서 이미 왔던 날들만 떠올리거나 오지 않은 날들을 두려워합니다. 외톨이는 선량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사람들의 경우이고 제가 모르거나 정말 아무도 모르는 외톨이들은 그들의 심성을 확언할 수 없습니다. 나의 친구가 당신을 증오한다면 그것은 나의 미움이기도 할까요? 필요한 일일까요? 여름일수록 그림자는 조금 더 작고 어둡습니다. 백색에 가까운 빛 속에서는 누구나 자신을 망가진 필체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온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일어난 일.

0: 일입니다. 최연우 시인의 지금이에요 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적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당신은 뭐라고 답하고 싶을까요?
1: 네, 이번 주 시퀴즈 최현우 시인의 지금이에요에서 드렸고요. 이게 좀 또 저에게 또 어려운 회차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제목이 네. 이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적은 언제인가요에 대한 좀 답으로서 네. 지어진 걸 수도 있을까요?
0: 그 정말 정답은 살지 않아도 될 때요. 였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이에요라는 말은 좀 두 번째 정답, 혹은 사회적 정답, 혹은 나의 지금을 새로 만들어준 어떤 기대감이 섞인 정답, 뭐 이렇게 생각해요.
1: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좀 이제 흔들렸던 부분은
0: 네.
1: 오지 말라는 일들만 다시 일어났다. 그 다음부터 일관적으로 존댓말로 바뀌었어요.
0: 네.
1: 저는 이제 이런 거에 자꾸 이건 뭘까 하면서 꽂히면서 푹 젖어드는데 자꾸 실패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인님이 이런 저를 좀 고쳐주실 수 있나요?
0: 그 중간에 보면 5월 햇빛 어디 안 간다는 사람이 생겼고 그늘처럼 결혼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존댓말로 바뀌는 순간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 다시 온다던 사람, 여름에 온다던 사람은 과거의 일이다.
1: 생각보다 꽤 조금 해석을 해주시니까 좀 더 저에게는 아름답게 느껴지고
0: 네.
1: 첫인상으로는 이게 어떤 마음을 읽어야 될지 좀 어려웠었는데 군데군데 아무튼 심상으로서는 좀 포근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였던 것 같아요.
0: 네, 그 친한 친구라면 너 왜 그러고 살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뭔가 식물 같잖아요.
1: 그쵸.
0: 크게 어떤 일을 벌이지 않고
1: 네.
0: 미래를 두려워하고 과거를 곱씹고
1: 네.
0: 되새김질하고 그리워하고 또 새로운 사람은 곁에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시 밖으로 빠져나오면 너 왜 그러고 사냐? 네.
1: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살면서 가장 좋았던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 화자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이 어떤 답변이 마음에 떠올랐지만 그렇게 대답하면 뭔가 너무 부정적으로 들릴까 봐 그 어떻게 해석될지를 아니까 자기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0: 네.
1: 하지만 설명하기에는 좀 쑥스러운 그런 사람이라
0: 네.
1: 그냥 그런 건 딱히 없는데요 라고 대답한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만한 심리 현상인 것 같아요.
0: 맞아. 어떤 순간에는 맞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1: 없죠.
0: 네.
1: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럴 때가 있죠. 해놓고 내가 이거를 충분히 설명하겠다라는 의지와 시간과 그게 가능한 사이, 환경 이런 게 다 갖춰지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할
0: 하겠죠.
1: 수가 있는데
0: 맞아.
1: 그게 아니면 우리가 보통 생략을 하고
0: 네.
1: 제일 형식적으로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답변을 참 많이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저의 경우에는 되면서. 에너지의 문제예요. 내가 이거 굳이 다 설명할 수는 있으나 에너지가 없어.
1: 에너지도 없고.
0: 그러니까 반문이 안 되는 그런 답을 하자.
1: 맞아, 맞아. 네. 자, 이번 주 시퀴즈는 최현우 시인의 지금이에요 에서 내드렸습니다. 부엉이들은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적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할지 물었는데 노래 듣고 와서 답변 만날게요. 에픽하이 피처링 켄지의 I Remember.

0: 에픽하이 피처링 켄지의 I Remember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 시퀴즈 최현우 시인의 지금이에요에서 내드렸어요.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적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건지 물었고요. 답변 하나씩 보죠.
1: 오로 시작한 아이디 쓰십니다.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적은 중학교 시절 하교하는 길이요. 친구들이 저희 반 앞에서 종례 끝나기를 기다리고 걸어서 20분이면 가는 길을 하하호 떠들고 이야기하며 가느라 한 시간을 훌쩍 넘겼었죠. 어쩌다가 그 길을 다시 걸을 때가 있는데 그때 매일 만나고 별것 아닌 이야기들 나누고 진짜 좋았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0: 맞아. 등하교길 있었어. 시인님은 네. 등하교길 어떤 편이었어요? 누구 친구랑 약속해서 갔어요? 아니면 보통 혼자 어떤 편이었어요?
1: 저는 인간관계가 폭넓지 않아서 다른 반이지만 저를 기다려주는 친구는 없었고요. 아침에 저희 집에 학교 가자라고 같이 오는 친구는 있었고 근데 그것도 매번은 아니었고 그래서 주로 혼자 다녔다.
0: 근데 등교길은 오히려 저도 혼자 네. 간 적이 많아요.
1: 전 학교길이 좀 혼자였고요. 포인트가 지름길이 있었어요.
0: 네, 맞아요.
1: 약간의 언덕인데
0: 맞아요, 저도.
1: 약간 어두워요. 그곳이. 그래서 거기로 가면 학교길이 줄어드는데 혼자 가니까 무섭죠.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0: 그치.
1: 그래서 그 길을 잘 못 다녔던.
0: 마치 똑같네요. 저 뒷길, 지름길,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1: 대로?
0: 정규길? 정규길. 있었다면 뒷길은 지름길이랑 시간 소요는 비슷한데 좀 더 난이도가 쉬워서 거기가 가장 선호되는 길이어야 맞는데 네. 거기에 좀 이상한 변태들이 좀 출몰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무리지어서 가지 않으면은 네. 쉽게 좀 혼자서는 절대 못 다니는 그런 무서운 길이었었고 지름길도 약간 조금 혼자 가기에는 왠지 좀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딱히 무서울 일이 없었는데
1: 무서움의 포인트가 다르긴 하네요.
0: 네.
1: 저 뒷길은 무서운 형들이 종종 있었고.

0: 그것도 있었어요. 네, 네. 뭐 막 흡연하는 교복 입은 그렇죠. 사람들도 네. 있었고.
1: 지름길은 사람이 없어서 무서웠어.
0: 맞아. 어, 똑같네.
1: 차라리 사람이라도 있지.
0: 있는 게 낫죠. 0700님은 특별히 좋았던 적도 나빴던 적도 없이 그저 무탈했던 보통의 날들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시 구절처럼 삶이 매번 좋지는 않았지만 탈없이 지나간 하루하루가 결국 가장 감사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걸 깨달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1: 별일 없이 그래서 기억도 안 나는 하루하루가 결국 나의 어떤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는.
0: 그렇죠.
1: 조금씩 노력을 했겠죠.
0: 그리고 그게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거. 너무 귀한 날이라는 것도 맞아. 알게 되고요.
1: 네. 0630번님. 지나고 나니까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시절이요. 돌아보면 정말 20대에 원 없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애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날씨처럼 달랐고 좋으면 좋은 대로 설레고 힘들면 힘든 대로 또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 지금은 그때 같은 체력도 환경도 아니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어요. 참 많이 사랑했고 충분히 행복했다.
0: 아, 너무 이상적인 20대를 보내셨다.
1: 전혀 공감이 가지 않네요.
0: 아, 왜요?
1: 후회로 점철된. 네.
0: 아니, 박준신님 근데 한 연애 하셨잖아요. 프로 연애꾼이었잖아요.
1: 근데 그게 오히려 뜨거운 사랑보다는 뜨거운 후회나
0: 맞아. 저는 대체로 다 네. 후회예요. 저도.
1: 뜨거운 이별 고통이었지. 사랑할 때는 늘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질까 봐.
0: 그리고 이거 너무 부럽네요. 저도 사실 제가 크게 공감할 수 있지는 않고 네. 그게 되게 이상적인 이상적인 좀 떠오름인 것 같아요.
1: 불태웠다. 20대에 대한. 요즘 말로. 다 맞아요. 태웠다. 네.
0: 유리님, 저한테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원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 첫 해외여행을 갔을 때 등등 소소하게 좋았던 순간은 있는 것 같은데 가장을 어디 붙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가장 좋았던 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울적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아직 안 왔다고 믿을래요. 어? 이거는 살짝 공감이 가는 게 지나간 날에 그날이 가장 좋았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왠지 다시는 그쵸. 이 느낌 못 받을 것 같아서
1: 앞으로 있는 날들에게 미안해지기도 하고
0: 그렇지. 네. 그리고 뭐 현재까지의 가장이니까 그게 떠올랐다고 해서 또 그것을 갱신할 만한 날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기는 하죠.
1: 인간이 조금 좋은 존재인 것 같은 게 가장 힘든 순간에는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보다 더 힘든 날이 있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없어. 그날이 가장 힘들었던 거야. 근데 그날은 그런 기대로 넘어갔던 거고요. 가장 행복했던 날보다 그것을 갱신한 날들이 반드시 오죠.
0: 오죠. 네. 자, 부엉이들의 답변 만나봤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이 지금.

0: 아이유의 이 지금 듣고 오셨고요.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현우 시인의 지금이에요에서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적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꺼내서 여쭤봤는데 시인님께 이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답이 옵니까?
1: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2살 무렵에 야간 개장까지 허락받고 놀이공원 갔을 때.
0: 아, 12살이면 빠르다.
1: 근데 사실상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어렸을 때 뭐 동물원 가고 이런 거 말고 네. 친구들하고 완전히 허락을 받고 놀이공원을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왜요?
1: 정말 동화 속의 나라 같아서.
0: 그 실내.
1: 실내. 에이. 들어가자마자.
0: 너무 부럽다.
1: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자마자. 이거 뭐야? 네. 그래서.
0: 어이없어.
1: 그래서 정말 나오기가 싫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너무너무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시간 멈췄으면 큰일 날 뻔했죠.
0: 큰일 나죠.
1: 지금 자면서 바이킹 타고 있을걸요?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된다면.
0: 아, 그거는 좀 약간 네. 공포 영화죠.
1: 그렇죠. 네.
0: 근데 덕분에 저도 그때 네.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그 야간 그 놀이동산 가는 거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 네. 뭐 그런다고 뭐 안 가나요 애들이? 거짓말 치고 네. 뭐 어디 학원 간다 그러고 제 베스트 프렌드랑 현재도 베스트 프렌드인 아이가 있는데 걔랑 네. 같이 갔어요. 그래서 네. 정확히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그 울려 퍼지는 그 시그니처 테마송. 진짜 그 때의 기억이 그날 가서 뭘 타고 뭘 놀았는지 하나도 기억이 없는데 올라가면서
1: 저도 올라가면서 처음
0: 그 깜깜한
1: 보이던
0: 하늘과 네. 하, 그때 기억이 제일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1: 슬프네요.
0: 뭐 또 오겠죠?
1: 네, 오겠죠.
0: 자, 저희는 이제 4부로 돌아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거예요. 노래 듣겠습니다. 맥클모어 피처링 캐시아의 Good Old Days.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난 시간이죠.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여수 밤바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작년 8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많이 힘들었어요. 남들은 이별하면 살이 빠진다는데 저는 반대였습니다. 힘들고 슬픈 마음을 먹는 걸로 달랬어요. 그때 제 몸무게는 80kg이 조금 넘었기에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대학교 운동장 트랙을 매일 5km씩 뛰었어요. 그러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비를 피해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 멀리 5번 트럭에서 비를 맞으며 계속 뛰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몇 살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러닝을 할 때마다 늘 특정 브랜드의 이온 음료를 마셨고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진한 오이비누 향을 풍겼습니다. 심지어 달리기도 정말 잘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을 보려고 매일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저는 4번 트랙, 그분은 5번 트랙. 고작 한 뼘 차이지만 저에게는 우주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오니 그 사람이 운동장에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겨울에도 계속 달렸어요. 그러는 사이 무려 20kg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새해가 밝았고 봄이 되고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운동장 트랙에 파란 이온 음료 하나가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곧 익숙한 오이비누 냄새가 코끝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뒷모습과 달리는 폼만 봐도 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 사람과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비슷한 시간에 같은 운동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줄 짧은 편지도 썼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옆에서 같이 달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돌아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제 마음을 표현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분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거의 짧은 영화 한 편 같은 사연이었어요. 1년을 지켜본 오이비누 향을 풍기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여수 밤바다님의 사연이었어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운동장 트랙.
2: 저는 사연만 봤을 때는 너무 영화다.
1: 영화야.
2: 약간 실제인가? 근데 정말.
1: 진짜예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혼자 제 상상은 이상한 길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2: 네.
1: 그래서 오이비누 향이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공포 영화 테크를 타는 거잖아요.
2: 비누가 달리고 있었어요.
1: 그거는 내 스타일의 스토리다.
2: 근데 그리고 제가 광고인이라면 이걸로 광고 찍는다. 이온 음료 광고도 찍을 수 있고
1: 비누
2: 광고도 찍을 수 있고.
1: 아니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보통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라면은
2: 네.
1: 이 운동하고 씻을 생각에 비누 냄새가 나려면 이게 막 씻었을 때 나잖아요.
2: 네.
1: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이분이 되게 깔끔하신 분인 건 좀 독특한 루틴이다. 또는 오이 비누 그 노트를 가진 향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향수를 뿌리고 온다? 약간 좀 신경 쓰나? 그런 상상도 했고. 그리고 편지 내용에 어떻게 적었는지도 우리한테 알려주셨거든요.
2: 네.
1: 안녕하세요. 운동장에서 자주 뵀는데 괜히 익숙하고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짧게 인사 남겨봐요.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가볍게 인사 나눠요. 괜찮지 않아요?
2: 괜찮은데 너무 설레는데 적극적이다.
1: 아, 이것보다 어떻게 더 해요. 당신 오이비누 쓰는 것 같았어요.
2: 아니 인사를 하면서 다음에 가볍게 인사 나눠요. 이렇게 눈 인사를 하자. 아,
1: 괜찮으시면
2: 차근차근 역시 달리기 하시는 분이라 한 발 두 발 시작하시네요.
1: 아니 나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세 줄이거든요. 세 줄의 편지에서 이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하는 엄청난 배려심이 다 느껴져요.
2: 맞아.
1: 저는 마음에 쏙 들긴 해요. 이 편지만 놓고
2: 조심조심 차근차근.
1: 네, 혹시 괜찮으시면 이라고 하고 다음에 뭐 만나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나 가볍게 눈인사나 나누자. 이런 정도니까.
2: 설렌다.
1: 이 정도면은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편지를 줬는데 지난 1년 내내 당신을 생각하며 스포트를 올렸습니다. 네. 지난 겨울 당신은 오지 않았고 저는 매일매일 눈이 오는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달렸지요. 막 이러면 좀 뭐야 하고 제가 운동 좀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2: 그렇죠. 저는 이미 약간 타락한 것 같아요.
1: 왜요? 또 더 가요?
2: 마지막 문장이 우리 훈제치킨에 맥주 한잔 해요.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1: 왜 이렇게 속도를 내요.
2: 너무 아저씨인가?
1: 바로 그냥 먹는 걸로 갑니까. 그리고 이온 음료랑 같이 드려도 될 것 같고. 거기 딱 붙여가지고 약간 라떼 감성이다. 내가 어릴 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항상 음료수에다가 이렇게 쪽지 해가지고
2: 맞아.
1: 줬거든요.
2: 쪽지 음료수.
1: 아, 마음이 아주 설렙니다. 게다가
2: 이 사진에 이 트랙이 있는 대학교가 어딘지 알아낸 다음에 그냥 이 이온 음료 들고 오이비부도 한번 가보고 싶어.
1: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2: 오늘부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오이향 비누 쓰고
1: 이온 음료를 마시면서
2: 뛰고 그런
1: 모두가
2: 모두가.
1: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박준 시인의 처방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치즈의 좋아해.

0: 갈래기 이병률. 어디가? 돌이 돌에게 묻는다. 멀리로 돌이 돌에게 대답한다. 그 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멀리로 가겠다는 돌도 움직이지 않는다. 둘 사이 두 척의 거리가 몸살하고 있다. 칸다문서 십수년 만에 돌이 돌에게 묻는다. 가야지. 돌은 돌에게 결행을 알리고 돌은 곧 떠나겠다는 돌을 지켜봐준다. 그 바라봄이 다시 십수년을 먹어치운다. 여전히 둘 사이를 지키는 지척의 거리. 늘상 같은 바람이 불고 평소처럼 날이 어둑어둑해진다. 어디 먼 데서 굴러온 실뭉치가 기다리는 돌의 가슴 한가운데 길을 낸다. 오지 않겠냐며 떠나겠다던 돌이 묻는다. 기다리던 돌은 한참을 생각하는 듯하더니 그럼하고 대답한다. 다시 기다린 세월만큼이나 더 기다리는 날들이 계속되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질기디 질긴 두 척의 시간.
1: 운동장 트랙을 돌며 알게 된 이성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여수밤바다님의 사연에 박준신이 내린 처방시였어요. 아, 너무 딱 맞는 시. 이병률 시인의 달리기였고. 네. 약간 그리고 저는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블랙 코미디 같기도 했어요. 돌끼리 너 어디 가? 나 이번에 좀 크루즈 여행 좀 가려고. 아, 그래. 언제? 곧? 오케이. 곧? 10년 뒤.
2: 그러다. 간다면서.
1: 아, 가야지.
2: 응, 가.
1: 돌 둘이서. 네. 너무 귀엽고 둘이 얼마나 무료하면.
2: 네, 맞아요.
1: 이러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2: 저는 이런 설정 굉장히 좋아하는데.
1: 저도요.
2: 근데 사실 오늘은 처방시라기보다는 네. 이 사연에 뭔가
1: 풍경이?
2: 몽글몽글하고 콩닥콩닥한 그것과 그냥 잘 어울리시는 어울리는 시 한 편을 갖고 왔다. 근데 너무 야속한 게 5km를 뛰시잖아요. 사연자분은 4번 트랙. 그리고 그 남자분은 5번 트랙. 이 트랙과 트랙의 길이는 정말 이 시에 등장하는 것처럼 두 척, 약 60cm에서 1m 정도 될까요?
1: 근데 그 속도는 다르겠죠. 설마 그걸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나란히 옆에서 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부담스러워. 그렇죠.

0: 근데 겹치는 시간이 있을 있겠지. 거잖아요. 누가 빠르든 누가 느리든 간에 똑같은 속도로 다르게 뛰지 않는다면 너무 야속하다. 5km나 뛸 수 있는 사람이 고작 1m 혹은 두 척을 옆으로 가지 못해서
1: 한 트랙에서 뛰면 사고죠.
0: 그죠.
1: 아무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풍경을 짚어주신 시였고 시인님도 응원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0: 아니요. 저는 또 갑자기 있어? 예술가의 피가 확 돌면서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름답겠다.
1: 아 뭐야.
0: 계속? 같은 한 달에 서너 번,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좁혀지지 않는 채 이 남녀가 계속 이 트랙을 도는 장면이 예술 영화인 것 같아요.
1: 아니 본인의 미학적인 그 완성도를 위해서 상상해. 네. 지금 우리 여수밤바다님의 지금 일생에 찾아온 사랑을 그냥 미완으로 남겨달라는 건가요?
0: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 그 자체인데 물론 해피엔딩으로 뭔가 그치. 로맨스로 발전하면 좋겠죠. 근데 이런 텐션으로 상대를 약간 의식하면서 하지만 존중하면서 가까이 가지 않는 너무 귀하다. 그분이 울 수도 있으니까.
1: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좀 쉬어보는 거야. 그럼 다시 왔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약간 의식하는 티를 내는지 아닌지 한번 해보면 안 될까?
0: 그것도 좋죠.
1: 그죠.
0: 근데 사실 지금 세상의 속도로는 그 이온 음료병에 네. 쪽지에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적지 않고 네. 5번 트랙에 올려놓을 거잖아요. 이거 마시면 너 나랑 사귀는 거라고 붙여놓으면 돼요.
1: 아 왜 그러세요, 시인님? 자꾸 근데 박력을 그건데, 추발하고.
0: 그건데.
1: 왜 그냥 동호수 적지? 아무튼. 네. 저는 약간 한번 좀 눈치를 살짝 살펴서 이 감이 좀 오지 않을까 네. 싶은데 뭐 쪽지 한번 정도 남기는 건 뭐 괜찮지 않을까 좋죠. 싶은데요. 네. 아 후기도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0: 너무너무 궁금해. 사연이에요. 같이 뛰고 싶어. 네.
1: 그러니까. 자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 퀴즈와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들도 받고 있어요. 사연 어디로 보낼까요?
0: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존 박의 이게 아닌데 듣고 저는 다시 올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1, 2, 3

0: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Chuck. Chuck, Chuck, Chuck, Chuck, Chuck, Chuck, and Chuck, Bunty, Chuck.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28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171님께서 조용하고 잔잔한 일상이 좋다고 생각하던 저였는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뭔가를 배우고 우당탕탕하는 경험을 해보니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요 라는 사연인데요. 진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 지어놓은 것 중에 너무 오래된 것이 있다면 혹시 아닐 수도 하는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고 전혀 반대편의 길을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해드립니다. 오늘 끝곡으로 더 큐어의 Friday I'm in Love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린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기자 생활을 하다가 연애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수건의 책을 쓴 작가이면서 지금은 심리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 모든 걸 계획한 적은 없어요. 그때그때 맞닥뜨린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제 나름의 애를 쓰다 보니 매번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만났죠.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다른 문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내 앞에 놓인 그 문으로 나를 믿고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게 나라는 사람의 궤적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네. 지금 열리네요. 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네, 삶이 힘들거나 불안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큰 우주 안에 지구라는 행성에서 그저 살아가는 아주 쬐끄만 네 생명체일 뿐인데 뭐가 그리 무섭고 불안하지? 그냥 살아가자. 사라지는 대로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다 보면 그냥 할 일 하면서 부딪히고 또 나아가고 결국 뭐라도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요즘 인생의 밤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와 함께 커다란 파이팅을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화이팅! 어이! 어이! 네. 그럼 오늘은 아이돌 라디오가 여러분의 밤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라시아니 렛츠!

0: 네, 아이돌 라디오 첫 곡 선우의 ICFY. I can feel you죠. 네, I can feel you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여러분 좀 잘 지내셨나요?
1: 네.
0: 네. 저도 좀 잘 지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좀 특별한 날이래요, 여러분. 제가 아돌라를 100번째 진행한 날이에요. 투미 빰빠밤빠밤빰. 자, 좋습니다. 또 이렇게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제대로 된 100회 축하 파티는 따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100회째 방송도 처음처럼 똑같이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째, 1000번째 이제 계속 보고 싶은 DJ 던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

0: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이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에서 방송이 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그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키키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1: 티켓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0: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0: I'm gonna carry on, huh?컨셉을 너무 제대로 말아주셔서 저희도 발맞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헐 대박 쩔어 오나전 지대 킹왕짱 그룹이죠. 키키 여러분 어서오세요.
1: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둘, 셋.
3: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오,
0: 좋습니다. 자, 개인 인사는 오늘의 추구미를 조금 수식어로 좀 붙여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여름밤의 요정 지입니다.
0: 한여름밤의 요정. 오, 좋은데요?
4: 안녕하세요. 여름의 권위자, 아돌라의 권위자. 핫걸 이슬입니다.
0: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네요, 지금. 좋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 네, 안녕하세요. 키키의 여자의 악마, 수입니다.
0: 아, 이제 악마. 오, 좋습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태닝 롱다리 키티 하음입니다.
0: 태닝 롱다리 키티. 좋네요.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 악마 악. 네, 안녕하세요. 키키의 너무 귀여워서 미안한 막내 키아입니다. 이야,
0: 이거 준비하신 건가요, 여러분?
8: 네. 그럼요. 네.
0: 그쵸?
8: 네.
0: 한여름밤의 요정은 방금 지어내신 것 같은데.
8: 제일 먼저 준비했어요.
9: 제가 지어줬습니다. 네,
10: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제.
0: 한여름밤의 요정. 아, 좋네요. 좋습니다. 이제 또 올해 2월에 포호포 활동 때 만나고 아, 6개월 만이에요?
2: 네,
9: 맞습니다.
0: 근데 여러분이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을 해내셨네요. 팬 콘서트도 하시고, LA 가서 페스티벌 무대도 오르시고,
2: 네.
0: 메이저리그 경기 시구도 하시고,
2: 네.
0: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홍콩에 열린 티마, 2026 티마에서 멜론 뮤직 초이스 수상까지 하셨습니다.
2: 네.
0: 아, 축하드립니다! 야, 이걸 6개월 안에 다 이뤄내신 거네요.
8: 맞습니다. 네.
0: 야, 이거 근데 여러분이 정말 좀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죠?
10: 네, 네, 완전
8: 진짜 바빴어요.
0: 잠은 좀 주무시나요?
10: 저는 오늘 스텝 언니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잠들었습니다.
0: 갑자기 이렇게 네.
10: 이렇게 대화하다가
0: 야, 그 스텝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잠도 지금 좀 부족하시고
10: 네.
0: 하지만 또 이렇게 아돌라에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0: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요즘 이렇게 열일 중인 이유가 있어요. 키키 세 번째 미니 앨범 와이키키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2: 와이키키.
0: 야, 근데 이거 앨범 소개할 때 가위바위보 하신다고요?
2: 네,
8: 맞습니다.
0: 오늘도 그럼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시고 안내면 진.

0: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오! 아, 좋습니다. 하은씨.
1: 아, 전가요?
0: 네, 반갑습니다.
2: 네, 언니입니다.
1: 저 처음 해봐요. 앨범 소개.
0: 어, 그래요? 네. 딱 스무스하게. 그냥 본인 느낌대로.
1: 아, 네.
0: 보여주세요.
1: 저희 이번 와이키키 앨범은요, 키키만의 이상하고도 뜨거운 여름을 담은 앨범인데요. 이게 곡이 총 6곡이 있는데 시간대별로 이렇게 곡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6개 곡이 이게 시간대별로?
1: 네, 그렇습니다. 네.
0: 몇 시부터 있어요?
3: 0시부터 네. 24시까지
2: 다 있습니다.
3: 24시간에
4: 4시간씩
3: 네, 6곡.
0: 아, 4시간씩?
2: 네. 6사 24에서 6곡.
3: 네네네.
0: 아, 뭐 그건 알죠. 아, 그러면 한 곡을 4시간씩 좀 들어야 이게 좀 그 느낌이 좀 오는.
3: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0: 굉장히 똑똑하네요.
3: 너무 감사합니다.
0: 길게 오랫동안 듣게 하려는.
3: 하루 종일 스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의 계략입니다.
0: 계략과 작전.
3: 네.
0: 아주 똑똑한데 좋습니다. 앨범 소개 처음 하시는 거 치고는 너무 완벽하고 스무스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모든 키워드를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앨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포포 앨범 끝나고 준비하신 건가요?
2: 네, 저희 본격적으로 준비한 거는 5월 달부터 이제 데모 받고 열심히 준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0: 되게 엄청나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었네요.
1: 네,
3: 맞습니다.
0: 5월 달부터 준비를 하셨고 그러면은 뮤직비디오는 언제 찍으신 거예요?
2: 7월
3: 네, 7월에
2: 찍었던 걸로.
3: 컴백하기 한 달 전?
1: 네.
0: 되게
3: 타이트하게.
0: 네.
2: 네.
0: 야, 막 끝까지 수정되고 막 메스하고.
1: 네.
0: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타이틀곡 선정 전에 앨범의 모든 트랙을 먼저 공유를 해 주셔서 각자 확인하고 또 차에서 모이셔서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반응이 어땠어요? 이 곡을 좀 들었을 때?
3: 일단 너무 노래가 좋아서 네. 저희가 처음에 노래를 받은 건 각자 샵에 있었을 때 여섯 네. 개의 곡이 오면서 이게 이번에 너희가 컴백할 노래들이야 라고 하고 받아가지고 각자 듣고 나서 너무 좋아서 차에 모여서 청음회를 함께 했습니다.
0: 차의 네. 스피커로?
3: 맞습니다.
0: 뭐가 타이틀인지 딱 정해졌을 때였어요? 아니면
3: 아니요.
4: 정해지지 않는데
3: 정말 데모곡이었어요.
0: 다 여섯 곡이?
3: 네. 네.
0: 그 여섯 곡이 지금 다 앨범에 들어간 건가요?
3: 네, 맞습니다.
0: 그러면은 뭔가 딱 이거 타이틀인데 하고 좀 꽂히는 곡이 이거 좀 각자 또 달랐을 수도 있겠네요.
4: 네, 각자 처음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게 타이틀이겠다, 이게 타이틀이겠다 이렇게 추측도 하고 그랬습니다.
0: 근데 너무 재밌었겠다.
3: 네,
4: 네 재밌었어요.
0: 이게 타이틀이면 막 이렇게 하고 이게 타이틀이면 막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3: 맞아요.
0: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좀 자신만만하게 좀 보낸 건가요?
2: 근데 저는 뭔가 자신이 있으셨다고 느꼈던 게 저희가 뭔가 데모를 받을 때 한 곡씩 픽스될 때마다 받거나 그쵸. 그러는데 저희가 아까 시간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2: 그 시간표와 딱 곡 6개가 동시에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야, 그렇게 딱 보냈다는 거는 한번 봐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진짜 자신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0: 되게 옛날 향수가 나 느껴지는데 곡 소개 혹시 누가 맡으셨죠?
1: 가위바위보.
2: 나 오늘 운 좋아.
0: 오늘 누가 뭐야?
2: 공유집.
3: 안 늘어진 거 가위바위보.
4: 아싸.
3: 또.
4: 잠깐만 이거 또 하미가
3: 안 늘어진 거 가위바위보.
0: 지효이다. 지효 씨.
3: 네. 저희 타이틀곡 팝팝팝팝은 중독적인 멜로디가 특징인 곡인데요. 저희 키키만의 감성을 가득 담아낸 곡이니까 재미난 가사와 안무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이게 회사 내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타이틀곡이고 이게 또 그러면은 두 곡에서 경합을 한 건가요?
2: 네, 네 두 곡이요.
0: 다른 한 곡이 또 있었던.
2: 네. 네.
0: 그게 수록곡이 지금 된 거죠.
2: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첫째 주에 그 후보곡이었던 곡은 같이 서브곡으로 활동을 돌았습니다.
0: 아, 그 두 개 다 보여준 거구나.
2: 네.
0: 그게 가장 좋아요, 사실. 예. 네. 근데 키키는 투표권이 없었지만 자체 투표를 또 했었어요.
3: 네. 네. 회사 내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0: 어떻게 나뉘었어요, 좀?
2: 아, 저희끼리요.
4: 아, 저희끼리. 네,

0: 같아요 여기서. 네.
1: 의견이 동일했던 거.
2: 네. 맞아요. 네.
3: 딱 뭔가 수록이 좀 더 마음에 들어도 아 타이틀은 그래도 역시 예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팝팝팝바로 좀 의견이 정리됐어요.
0: 팝팝팝바로 이제 여러분의 의견 딱 맞았고.
3: 네.
0: 또 이게 이 노래가 킬링 파트가 멤버별로 다 했을 정도로 엄청난 곡인데 처음에 들으면 후렴에 매직 야옹.
4: 네.
3: 네.
0: 이 파트가 귀에 들어오는데 이 가사가 처음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3: 아 이거는 내 가사다.
2: 아 그랬어요?
3: 네 이건 내 가사다. 아 나
0: 이소 씨는 딱 이거 이거 내 건데?
3: 이거 나 야옹인데 이거 내가 해야지.
0: 아, 바로 욕심이.
3: 아 네.
0: 좋습니다. 이 멤버들은 좀 어떠셨어요?
2: 가사지가 이제 나왔을 때 파트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보면서 이거 좀 탐난다.
0: 아~
2: 그리고 안무가 없을 때였어서 아 이거 안무 되게
3: 맞아,
2: 캐릭터성 있게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이게 킬퍼가 좀 되겠다
4: 네.
0: 해가지고 멤버들끼리 조금 신경전을 좀 벌였던
2: 누가 더 고양인가에 대한
3: 고양이력을 뽑는
0: 아,
4: 사실
0: 좋습니다.
4: 저는 고양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탐내진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고양이가 이 파트를 할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0: 그러면은 수신 뭔데요?
4: 아까 앞에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강아토끼?
0: 강아토끼?
4: 네, 강아지랑 토끼.
0: 본인이 불리는 건가요? 아니면
4: 네, 불리는 겁니다.
0: 밀고 있는 건가요?
4: 아, 불리는 겁니다.
0: 아, 그래요? 좋습니다.
2: 강아토끼.
0: 강아토끼. 그럼 멤버들이 또 이거, 그러면 이 파트 어떤 분들이, 한 분만 부르세요?
4: 아, 두 명이 부르는데.
0: 누가 됐죠?
4: 이솔키야.
0: 아 이렇게 두 고양이들이
2: 네.
0: 또 이렇게 되셨는데
2: 고양이가 아니긴 한데
4: 고양이 아닌데
0: 그럼 뭐예요?
4: 송아지.
0: 송아지요?
2: 아유 왜 그래
4: 타친 고양이 타친
2: 왜 그래
0: 고양이. 지금 고양이력을 되게 뽐내고 계시는데 네. 송아지보다는 고양이가
2: 그쵸
0: 고양이가 좋잖아요
2: 조금 더 어감이
0: 어감이 그쵸
2: 고양이가 조금 낫지 않나요?
0: 근데 송아지가 귀엽네요
4: 그쵸 송아지
0: 네, 송아지로
2: 근데 송아지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0: 아 좋습니다 이게 또 그럼 이 야옹을 그럼 두 분이 조금 좀 다르게 녹음을 하셨나요?
2: 네, 네 다르더라고요
3: 다르게 녹음을 됐어요
0: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2: 언니 먼저 해줄 수 있어요? 언니 뭐예요?
0: 어떤 식으로
3: 아,
0: 했어요?
3: 녹음 버전은 키키 bring the music 야옹 이렇게 해서 야옹 하면서 조금 보컬 프라이를 넣고
0: 네.
3: 아마 그게 걸렸을 거예요 튜니 일부러 세게 걸려서 좀 잉 이렇게
0: 네네네 되게
3: 네.
0: 그럼 저는 우리 송아지 씨는
2: 저는 키키 bring your magic 야옹 이렇게 바로 뚝 떨어져요 야옹 이렇게
3: 그래서 이쪽은 뚝 떨어지고 저는 그 10년대 노래 사운드처럼 잉 이렇게 걸렸어요
0: 아 이렇게 또 다른 뭐 네. 본인의 야옹이 마음에 들어요?
3: 네.
2: 그렇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2: 저는 근데 좋아요.
4: 야옹 둘 다 좋습니다.
0: 둘 다 좋고 좋습니다. 이외에도 재미있는 파트가 많은데 발음이나 느낌, 디테일 살리느라 이런 거 좀 고민해봤다 하는 녹음 비하인드 있으면 좀 풀어주세요. 이게 들어봤을 때 진짜 느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한 것 같은데 좀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지
2: 제가 파트 중에 되게 조금 가사가 귀여운 파트가 하나 있어요
0: 네네네.
2: 너무 귀여워서 미안 이런 파트가 있는데
0: 네네네.
2: 이게 처음 이제 디렉을 받았을 때는 완전 너무 귀여워서 미안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0: 네네.
2: 이게 가사에서 표현하려는 게 되게 이렇게 정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0: 그쵸.
2: 녹음이 너무 정적으로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0: 그래요.
2: 그래서 제가 이제 디렉터분께 혹시 비웃는 버전으로 녹음을 해도 되냐 라고 하셨는데 아 근데 위에서 컨펌이 안 나면 재녹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럼 두 버전을 다 녹음해서 올리고 나는 운명에 맡기겠다 라고 해서 비웃는 버전이랑 그 1차 버전 두 개를 녹음했는데 비웃는 버전이 들어갔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네.
0: 아 본인의 그 판단이 맞았네요
2: 그래서 조금 뿌듯했어요
0: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자 버전과 귀여워서 미안하다고 좀 비웃는 버전
2: 아,
0: 보여줄 수 있나요?
2: 네 원래는 이제 너무 귀여워서 미안 이거였는데
0: 네.
2: 너무 귀여워서 미안 이거로 들어갔습니다
0: 비웃는 진짜
4: 완전
2: 다르죠
0: 다르네요
3: 이런 느낌
0: 진짜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은 느낌
2: 그러니까 전혀 안 미안한 그런
0: 거 안 미안해서 이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은
2: 맞아요
0: 뭔가 그런 느낌이 또 느껴지는데 자 이렇게 많은 디테일이 숨어있는 키키의 팝팝팝팝 네, 이제 완곡을 한번 듣고 올 건데요 여러분들이 퍼포먼스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4: 네
0: 좋습니다 여러분 의자를 넣으시고 천천히 무대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4: 네
0: 노래 듣는 동안 우리 돌라미들은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키키를 응원하는 메시지나 질문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0: 오! 야! 아이 심장이 뛰네.
1: 진짜요?
0: 네. 아 막 이거 반짝반짝 틀어줘야 될 것 같고. 어, 아 근데 이거 어 춤이 이게 쉽지 않네요.
2: 네.
0: 네. 네. 요즘 좀 쉬고 계세요?
2: 네. 네.
0: 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 또 댓글을 한번 댓글과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325님께서 내가 찾던 K-POP 이거잖아! 라고 또 해주셨고 8960님께서 그러니까 팝밥이라는 거 맞나요? 라고 팝밥이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윤유님께서 키키분들 귀엽고 달콤하고 구슬 아이스크림 같다는 표현을 또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564님 하음이 오늘 앞머리 말 안 돼요. 완전 부잣집 고양이 같아요. 뭐 먹고 예쁜지 궁금해요 라고. 하음 씨?
1: 뭘 드셨는데?
0: 뭐 드셨죠?
2: 아 짜장면.
0: 짜장면을 먹으면 간짜장이었나요?
2: 아 그냥 짜장면.
3: 제가
2: 탕짜면이었습니다.
0: 탕짜면이었습니다. 탕짜면 네. 욕심 많은 스타일. 오케이 어, 좋습니다. 여러분 탕짜면 드시면 이렇게 하음 씨처럼 예뻐질 수 있답니다. 자 앞서 보고 온 퍼포먼스 얘기 한번 나눠볼 건데 제가 2월 아돌라에서 포포 뮤비 버전 안무로 챌린지를 참여를 했는데 이 안무가 정말 여러분 그 화제가 됐었잖아요.
2: 네.
0: 이번 퍼포먼스도 신경 좀 많이 쓰셨을 텐데 이거 시연 봤을 때 멤버들 좀 어떠셨어요? 처음 딱 봤을 때?
4: 오, 헐 대박 셔플 댄스다. 완전 신나 보인다. 이렇게 네. 했던 것 같은데. 오.
3: 그리고 이번 안무에 시안이 정말 많은 게 섞였어요. 엄청 다양한 시안이 섞여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영상 속에 댄서분들이 그래서
2: 맞아.
3: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0: 아 저 막 이게 그 멤버들 이름표가 차 있었나요?
3: 아니요
2: 이름표는 없었습니다. 네.
4: 그래서 제가 누군지 찾으면서 봤어요.
2: 맞아요.
0: 계속 이렇게 바뀌니까.
4: 네.
0: 어 근데 이게 춤의 포인트 이게 보기만 해도 너무 많던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찌르고 막 머리 이렇게 하고
2: 맞습니다.
0: 이런 게 있는데 찌르기 동작 그 보는 맛이 좀 상당한데 활동하면서 좀 아 이거 무대하니까 더 재밌다는 안무가 있어요? 그 안무 구간이
1: 무대하면서 더 재밌.
2: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위 파트에서 이렇게
5: 안무가 있는데
2: 여기 파트가 하면 할수록 쾌감이 좀 느껴지는 파트더라고요.
0: 저도 거기서 오 이렇게

0: 이 네. 한성이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 그 부분 또 다른 부분은 또 이거 말고도 있어요.
1: 저는 그 제 파트 중에 이렇게 막 비행기 타는 파트가 있는데 이게 연습실에서 할 때는 되게 좀 민망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길거든요. 이렇게 비행기 타는 게. 네. 그래서 아 좀 민망하다 생각했는데 앞에 티키들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게 비행기를 타게 돼서 무대 할 때 사는 안무인 것 같습니다.
0: 아 무대 할 때. 이렇게 어디 가세요?
1: 저 이탈리아예요.
0: 아 이탈리아. 와 좋습니다. 이게 보기엔 너무 즐거운데 춤추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좀 체력적으로 어때요? 이 안무 난이도는 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2: 그 저희가 처음 봤을 때는 와 셔플 댄스 진짜 신나 보인다라고 했는데 막상 저희가 쳐보니까 이 코러스 춤이 체력 그 소비가 굉장히 네. 크더라고요.
0: 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또 신발이 이게 잘 미끄러진 신발도 아니고 맞아요. 또 무겁고 네. 또 무대 바닥은 특히 뻑뻑하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0: 네, 뭐 미끄러운 데도 있지만 그럴 때서 이렇게 하면 네. 내가 힘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셔플.
2: 유산소가 정말 잘 됩니다.
0: 아, 그래도 뭐 짜장면 드셔도 문제 없을
1: 정도로. 그래서 맘 놓고 활동기 조금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안무인 것 같습니다.
0: 효자 안무네요.
1: 네. 네. 네
0: 좋습니다. 자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간식 찾아오니까 간식 타임 즐겨주시고요. 그동안 키키의 신곡 캔디 핑크 매직
2: 홀플립
0: 폰 나 어떡해 제목이잖아요.
1: 네. 네. 친구가 후보곡이었습니다.
0: 네. 캔디 핑크 매직 홀
4: 플립 폰 나 어떡해.
0: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 Let's go.
1: Let's go.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3: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나도 시켜줘.
4: 돌랑이 명예소방관.
2: 자,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선우 던디고요. 내 여름을 맡기고 싶은 그룹 키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키키의 캔트핑크 매직 홀 플립 폰 나 어떡해 듣고 오셨는데요. 이번 앨범 수록곡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들으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1번 트랙 Ever Too Late, Ever Too Late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It's

0: 이거 누구 담당이시죠?
1: 가이드대로
2: 가이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1번 트랙 에버틀레이 가이드인데 이 곡은 여름 아침의 설렘과 또 움직임을 담은 하우스 댄스 팝으로 저희의 유니크한 보컬과 그런 이펙트 그리고 저희 음색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0: 같다.
1: 어, 이게 여름 아침에 좀 아침 시간 곡이에요?
2: 아, 맞아요. 네, 아침 시간대 해당되는 곡이에요.
1: 아, 딱 그런 느낌이 좀 산뜻한 느낌이
2: 드네.
1: 뭐 이렇게 뜨는 듯한?
2: 아, 맞아요.
1: 네.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드는데 어, 이거 처음 듣고 이솔 씨가 눈물을 뚝뚝 오열을 하셨다고.
3: 네, 맞습니다.
1: 왜요?
3: 어, 왜냐면 저희가 받은 데모곡 중에 이게 첫 번째 트랙이었는데 듣자마자 뭔가 조금 감정선이 교류되는 느낌이 있었고 또 첫 곡부터 이렇게 좋은데 뒤에 곡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번 앨범의 완성도가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앨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서 조금 울었던 것 같습니다.
1: 어, 굉장히 F스러운 발언이시네요. 어떻게 되세요?
3: T입니다.
1: T예요?
3: 네.
1: 어, 아, 저는 T그룹이에요?
3: 네.
4: 네.
1: 어, 이 소식을 듣고 멤버들의 반응 어땠어요?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광광.
5: 깜짝 놀랐어요.
6: 저는 어. 열심히 찍었습니다.
1: 네. 그거 찍으셨어요?
6: 네.
4: 저도 찍었어요.
5: 찍은 걸 열심히 봤습니다.
6: 아, 네, 저도.
1: 뭐 위로나 이런 거 없고
3: 네, 없고요. 네. 그래서 와 이솔 언니 운다
5: 와 울어?
3: 미인해가지고
5: 와 울어?
3: 이거
5: 진짜 우는 거야? 뭐야?
3: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줄 알았어.
1: 그러니까 어, 역시 T그룹답게 조롱을 시작하셨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멤버들의 음색이 엄청 돋보이는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좋고 이번에 4번 트랙 한번 가볼 건데요. Sweet Sour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0: 이 곡은 저랑 이솔 언니가 맡았는데요. 네네. 이 곡은 제목처럼 달고 시고 그런 상큼한 저희 키키를 표현한 곡인데요. 네. 뭔가 짝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고 저희의 멤버의 음색 합이 아주 돋보이는 곡입니다.
1: 그 가사에 뭐 아이셔가 있는 건가요?
0: 맞아요.
2: 네. 맞아요. 아이셔.
1: 아이셔 리리몰 뭐 네. 이렇게.
2: 맞아요.
1: 이게 그게 떼창 파트죠?
0: 네.
1: 그게 확 여기가 너무 재밌게 들리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2: 이거는 저희가 이제 녹음을 더블링을 여러 레벨로 쌓았어요. 네. 그래서 이 키키 분도 이 부분도 키키키키키키 이렇게 쌓고 키키키키키키 이렇게 쌓고 완전 위로도 소리 지르는 것도 많이 쌓고 다양한 레벨과 보컬 톤을 섞어서 떼창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1: 그 뭐 좀 여러분이서 좀 여러 명이서 같이 들어가서 하기도 했어요? 아니면 각자
3: 저랑 키아랑 같이 들어가서 녹음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서로 들으면서 한 명은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울고 맞아? 하면서
2: 그냥
3: 엄청
2: 둘이
3: 웃으면서.
2: 약간 오라우탄이 된 기분이었어요. 네. 둘이 그 조그만 부스에 갇혀가지고 한 30분 동안 키키키키키키
1: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쌓이기 전이니까
3: 네. 근데 나온 거 들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2: 최고.
1: 좋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쌓은 거를 이제 챈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목소리 톤이 딱 나오면서 되게 그 상쾌한 느낌이 또 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이번에 5번 트랙 캔디 핑크 매직컬 플립 포 나우 더 케이입니다. 노래 주세요. 오.

0: 아, 자, 이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곡은요 저희의 타이틀곡 후보였고 1주차에 함께 활동도 돌았던 저희의 서브곡 캔디 핑맨즈 커플리폰 나 어떡해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엄청 일렉트로닉한 사운드가 포인트인 곡이고 요즘 또 유행하는 하이퍼팝 장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고 가사도 너무너무 귀엽고 안무가 진짜 제 스타일이어서 많이 앞으로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는 곡입니다.
0: 어, 근데 이거 제목이 길잖아요. 이거 좀 줄임말 같은 게 있나요?
2: 캠핑폰입니다.
0: 뭐라고요?
2: 캠핑폰입니다.
0: 캠핑폰.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캠핑폰.
1: 네.
0: 어, 좋네요. 캠핑폰. 캠핑폰을 누가 정했어요?
2: 저희끼리.

0: 하다가 캠핑폰이 됐습니다.
1: 너무 캠핑폰? 길어가지고.
0: 네, 너무 길어서.
1: 캠핑폰.
2: 네, 캠핑폰. 오케이, 좋습니다. 캠핑폰. 이 곡 녹음할 때는 그럼 좀 신경 쓴 부분이 있어요?
0: 아, 이거는 조금 좀 평범하게 부르면 안 되는 노래예요.
2: 아, 조금 젠지처럼?
0: 네, 좀 젠지하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3: 아. 저는 가사 중에 이제 지금 귀엽잖아요 충격적인 소녀야 가 가사여서 약간 녹음하면서 나 진짜 귀엽지? 생각 충격적인 소녀에 비해서 한번 충격적인. 네.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녹음을 해보았어요. 아,
4: 이 곡도 수정 녹음을 많이 했는데 그게 네네. 버전에 따라서 또 제가 도입부였거든요 이 곡에서. 네네. 근데 약간 Candy Pink Magical Flip Phone 이런 버전도 하고 네. 되게 애기처럼 Candy Pink Magical Flip Phone 막 이런 것도 하고 오. 진짜 다양한 목소리로 약간 성우 빙의해서 아. 많이 불러봤던 것 같아요.
2: 어떤 버전이 됐어요 그러면?
4: 그 중간이 됐어요. 맞아요. 맨 처음 녹음이 Candy Pink Magical Flip Phone 이거였고 두 번째가 Candy Pink Magical Flip Phone 나 어쩌기 이거였고 네네. 지금 픽스된 게 Candy Pink Magical Flip Phone 이걸로 됐습니다.
2: 딱 중간이네요.
4: 네.
2: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근데 저는 이 노래 저는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진짜 좋아했던 곡이에요.
3: 이게
1: 처음 근데
3: 안무도 진짜 멋있는데 저희가 딱 1주차만 돌고 이 친구는 이제 빠이빠이 해가지고 저희도 아쉬워하고 네. 있습니다. 네.
2: 근데 뭐 나중에 또 콘서트 하거나
3: 네. 네.
1: 맞습니다.
2: 또 그렇게 할 때 또 계속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니까
1: 네.
2: 부럽다. 네, 이번엔 6번 트랙 가겠습니다. Blue Hour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노래 주세요.

0: 때 블루아워는요 몽환적인 신스와 묵직한 베이스라인이 특징인 곡인데 새벽의 분위기를 잘 담고 있는 곡입니다.
1: 야 이거 탑라인이 진짜 너무 좋네요. 네 한 번에 딱 귀에 꽂히는데 아 이게 연습생 때부터 연습했던 데모곡이었어요.
2: 네.
1: 이 노래가
2: 네, 네 맞습니다.
3: 진짜 오래됐어요.
0: 오래 했었어요.
1: 아 진짜요?
4: 네 근데 그땐 가사가 없었고 정말 약간 데모에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 같이 앨범에 넣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1: 아 여러분은 그럼 이 노래가 언젠간 내 노래 우리 노래가 되겠거니 하면서 연습을 했었어요?
5: 이게 아니. 저희가 데뷔조 정하는 평가를 볼 때 이 네. 노래로 한 3개월 동안 계속 평가를 받거든요. 멤버 조합 계속 다르게 네. 해서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노래 받았을 때 이 곡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저희도.
1: 오. 아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 이 곡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수도 있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 뭔가
1: 어때요?
5: 근데 준비했을 때 했던 곡이라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앨범에 이 노래가 들어갔다는 건 지금부터 뭔가 저희가 진짜 준비하던 키키의 색을 지금부터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이야 MBTI 어떻게 되시죠?
5: ESTP입니다.
1: 알겠습니다.
5: 네.
1: 좋습니다. 아, 이게 또 그때와 비교해서 조금 이 노래를 하면서 그때는 뭐 이 노래에 좀 춤을 추신 건가요? 아니면
0: 네, 안무는 댄스 곡이었습니다.
1: 아, 지금 안무는 바뀌었고?
5: 네, 안무가 완전 없었어. 다른.
4: 네. 네,
5: 지금은 없어요.
1: 아, 그렇네. 지금 네, 안무 없겠구나. 아, 그렇네. 아, 근데 그 대신 이거 뭐 좀 나중에 잘 쓸 수 있겠다, 이거를.
4: 네네.
1: 조금 이제. 네.
4: 네.
1: 해서 저렇게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또 여름 때 시간대별로 여름에 시간대별로 듣기 좋은 노래들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키키 새 앨범 전국 재생으로 꼭 즐겨야 되겠네요. 이 노래는
0: 맞습니다.
1: 네 전국 재생으로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여름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끼리 속마음 털어놓기 좀 어렵거든요. 바쁘고 또 시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했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키키의 썸맨 김해.
4: 자,
1: 여러분끼리 속에 담아둔 이야기 있을 거 아니에요?
3: 있죠, 있죠, 완전 있죠.
1: 뭐 없다 해도 만들어 왔을 거 아니에요?
4: 맞습니다.
1: 네, 저희가 사전에 다 받은 답변 토대로 나에게 감동 주고 설레게 한 썸맨, 서운하고 킹받게 만든 킹맴 고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 눈앞에 다 판넬이 있죠?
4: 네.
1: 그거를
4: 네.
1: 들으셔서. 본인의 썸맴과 킹맴을 여러분들에게
0: 나 기대할게. 네.

0: 이렇게 보면 다 누가 이렇게 킹메이 뽑힐지 별로 잘 모르겠어요.
1: 네. 사실 저희는 이미 예상이 다
2: 이미 누군지 가가지고.
0: 아 그래요?
2: 네.
0: 저도 지금 예상이 가득해요. 네, 자 한번 자 지유 씨부터 한번 썸멤과 네. 킹메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와우.
4: 난가?
2: 감이 나.
3: 솔직히 말해줬으면
2: 나을 것 같아.
0: 자, 주신
2: 어떻게
0: 선배님.
2: 나오면 어떡해?
1: 희야?
3: 하은이?
2: 아, 아, 아, 내가 아니야?
0: 어, 하은 씨를
2: 내가 아니라고?
0: 왜죠?
1: 하은이가 약간 평소에 안 이렇게 무시할 법한데도 리액션 되게 잘해주고 막 진짜 귀엽다 예쁘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 얘기해주면 좀 감동받아가지고 하음이 골랐습니다.
0: 아 이렇게 평소에 칭찬을 좀 많이 하시는 하음 씨.
3: 네.
0: 어 그렇게 좀 해주시는 느낌.
2: 나 네. 당연히 날 줄 알았어.
0: 멤버들한테 좀 골고루 해주시는 건가요 하음 씨?

0: 난 들은 적 없어.
1: 노래가 좋네요. 네.
2: 아, 지금도 여전히 듣지 않고 계신 아, 수희 씨. 아, 근데 뭐 수희 씨는 뭐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1: 아, 전혀 아닙니다.
2: 그렇죠.
1: 설마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2: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지우 씨, 킹맴도 사랑하시죠?
3: 네, 당연하죠. 제 많이 아끼니까 또 이렇게 부르고 하는 겁니다.
2: 네, 아, 좋습니다. 뭐 그거는 뭐 각자 뒤에서 잘 부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이제 또 이솔 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솔 씨의 썸맴.
0: 썸맴. 근데 난 하모니일 것 같아.
2: 자, 이솔 씨의 썸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나일까? 설마 나일 수, 나 나일 수도 있다. 아니면 하모니일 것 같은데.
2: 썸맴은.
0: 인기 많다.
1: 진짜야?
0: 언니 인기 많다.
1: 진짜 너무하네요.
4: 하미입니다.
2: 아니 왜죠?
4: 일단 너무 귀여워요.
2: 아 귀엽다.
4: 제가 하미
0: 인기 많다.
4: 집사거든요. 하미가 고양이, 제가 고양이 집사.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2: 아, 하미 함씨가 귀엽다.
3: 네. 언니는 저희를 동물로 봐가지고.
4: 네. 사랑하면 동물로 네. 보이기 시작합니다.
2: 귀여우니까.
4: 네.
2: 하미씨는 그러면은 집사님이신 건가요?
5: 네.
2: 아.
4: 그래서 전화번호도 집사, 양집사 수민 언니로 되어 있습니다.
5: 맞습니다.
2: 그러면 고양이 같은 좀 이렇게 그런 걸 어필하는 좀 그런 포즈를 또 우리 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3: 100년 매직 야옹.
2: 아유, 아유. 고양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킹맨 한번 가볼게요. 이솔 씨, 킹맨.
4: 아, 정말 킹받습니다.
0: 과연?
6: 나만 아는데?
1: 아, 이것도 나는 또 대만.
0: 아니 둘이 지금 진유 이솔이 똑같은 답지를 들고 있어.
2: 네.
1: 저 진짜 갈게요.
2: 아니. 그래도 뒤에 또 수희 씨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다 보고 갈게요.
0: 내 썸맨, 내 썸맨
3: 나 내 썸맨 공개 안 했어.
0: 썸맨도 공개 안 했어.
3: 공개 안 했어.
1: 킹킹들밖에 없네요.
2: 아니 킹킹맨 왜?
4: 아 이유요?
2: 네.
4: 그냥 킹받습니다.
0: 와 이게 대박이다 이게.
4: 아니 장난입니다. 사랑합니다.
0: 사랑하면 원래
3: 사랑해서 그런 거지.
0: 사랑할수록 막 다 딴지 걸고 싶고 그렇잖아요 원래.
2: 그렇죠. 또 이제 반응이 또 귀엽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그럼 수희 씨가
1: 네.
2: 어쨌든 지금 가장 킹받는 멤버.

0: 이거 네. 나야.
1: 아 진짜? 하은 씨 자기랑 한다. 제가 킹맨부터 한번 그럼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난 아니야.
3: 나한 거 아니야?
4: 절대 나야.
3: 나는 킹밖에 하는 거 없어.
5: 킹맨 만났어.
0: 이거 저 예상했어요.
3: 근데 하은이 약간 스타성 있다. 무조건 하나엔 들어가 있네.
0: 그렇네.
1: 아니 왜 수씨 왜요?
6: 아니 제가 장난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멤버들 장난을 치는데 특히 하은이한테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응? 어? 응?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난을 못 치잖아요. 아,
3: 상반된
1: 그냥 사실 무시하는 느낌으로 아, 어.
0: 무시.
4: 어, 근데 살짝 무시를 해서 더 장난치는 거 아니었어?
6: 아니요.
4: 아니었어.
5: 너 왜 나한테 장난 많이 쳐 근데?
6: 좋아하니까요.
1: 어,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은 씨는
3: 진짜 나쁘다.
1: 다른
0: 근데 장난 좀 많이 치긴 해.
5: 좀 많이
4: 선을 넘기는.

0: 다른 분들?
1: 난가?
2: 지유.
1: 나야?
2: 지유?
3: 지유?
2: 난
3: 지유가 나야?
2: 난 나였으면 좋겠어.
4: 키야?
1: 나도 나였으면 좋겠어.
2: 키아야?
0: 키아네.
2: 내가 콩나물 국밥 줘서?
0: 어떻게 알았지?
4: 뭘 줬다고요?
2: 콩나물 국밥 한 입 줬다고 지금 있어. 진짜 미안.
0: 평소에
2: 내가
0: 아니,
2: 얼마나
0: 아니,
2: 너한테 음식을
0: 아,
2: 많이 줬는데
0: 제 말을 들어보세요. 키아가 이제 음식에 한번 꽂히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항상. 근데 2주 넘게 콩나물 국밥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악 방송 대기를 할 때 학교 가기 전에 급하게 콩나물 국밥을 꼭 먹고 가야겠다 해서 시켰어요. 그래서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맛있게 먹으니까.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5: 한입
0: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콩나물 국밥도 주고 떡갈비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떡갈비에 사람. 눈을 떠서 저도 똑같이 시켰어요.
5: 그래서 그 콩나물 국밥 제가 한 입 했습니다.
0: 지유가 콩나물 다 먹었어요. 킹맵.
5: 아, 너가 먹고 남은 거였어.
0: 네, 맞습니다. 야,
4: 결국 본인한테 음식을 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군요.
0: 네, 아, 맛있는 거 주는 사람이 최고.
5: 그치.
0: 그치, 그치.
4: 아, 어쨌든 콩나물 국밥 사장님인 키아 씨가
0: 사장님
4: 또 이렇게 네. 썸맨이 되었고 떡갈비 뺏어 먹은 아 그거 뺏어 먹은 이제 지유 씨는
0: 네 킹맵
4: 킹맵이 됐고 알겠습니다. 자 정말 투명하신 분이네요.
0: 저요?
4: 네.
0: 그런가요?
2: 그러신
0: 네.
2: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4: 그렇고요. 네, 자 이제 또 하음 씨 한번 가볼게요. 지금 굉장히 표를 많이 받으셨는데.
0: 근데 뭐 언니. 그 킹맵은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1: 그럼 킹맵부터 공개할까요?
4: 킹맵부터 볼게요.
2: 아, 나 알 것 같아. 휴이.
1: 미치겠다.
0: 네.
1: 어떡해.
2: 아, 둘이 여기서 사랑 싸워가세요.
1: 아, 저 이유가 있습니다.
4: 왜요?
0: 네요.
1: 수이가 저를 너무 놀리는 거예요. 근데
0: 다 같이 놀리는데요.
1: 아, 근데 수이는 조금 얄밉게 놀려요. 저를 제 성대모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놀려요.
5: 딸기 우유 옹냥냥
1: 맨날 이렇게 놀려요 저를.
4: 실제로 저렇게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0: 네, 네, 네.
2: 잠깐 보시면.
0: 네.
4: 아 어떻게 말한다고요?
5: 딸기
0: 우유 어른 여자 같다고.
2: 진짜? 아 저거 내가 제일
5: 어른
2: 잘해.
5: 여자긴 해.
2: 어른이긴 해.
1: 안 되겠네요. 네. 진짜.
5: 딸기 우유 옹냥냥.
1: 안 그랬어.
2: 근데
0: 아니, 맨날 이러고
2: 아니 근데 이게
0: 진짜.
2: 맨날 그런 게 아니라 과일 먹고 혈당이 오르니까 신나서 딸기 우유 옹냥냥을 했습니다.
4: 아 그걸 본인 입으로?
1: 네. 아 이렇게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4: 아 혹시 좀 그때 어떻게 해내시죠? 그럼 그 원조를 좀 보여주세요.
2: 아직 과일
1: 아, 지금요?
4: 네네네.
0: 지금 혈당 안 올라가.
2: 혈당이 안 올라가.
0: 젤리 먹었습니다. 젤리 먹었습니다.
4: 먹잖아. 그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1: 젤리로.
4: 네.
2: 딸기 우유
4: 젤리? 먹었어.
1: 옹냥냥.
2: 아, 안 올라가.
4: 지금 뭔가 잡고 있네.
0: 네.
4: 근데 여러분.

0: 저 드라마. 네. 딸기 웅냥냥도 살짝.
1: 네.
0: 좋습니다. 어쨌든 티키가 최고죠.
2: 그렇죠.
0: 근데 넌 모두가 똑같고.
2: 네.
0: 네. 어쨌든 지유 씨. 지유 씨였는데 그건 잠결이었다. 네.
2: 안 지유. 너, 근데 이유가 있죠 또.
0: 뭔데요?
2: 지유가 잘 챙겨주고 네. 또 되게 먹을 것도 잘 주고. 네.
1: 네. 네.
0: 알겠습니다.
3: 네. 네. 누가 상처만 받았어요.
1: 진짜 상처받았다.
0: 아, 마지막으로 키아 씨 한번 가보도록.
3: 저 근데 이거 서맨이랑 킹맨 바꿔도 되나요?
4: 왜?
3: 반대로 한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3: 바꿀게요.
4: 킹맵을 썸맵으로
1: 바꿀게요. 성향이 스윙이었구나.
3: 저 바꿀게요.
0: 그러면은 썸맵의 킹맵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3: 네.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0: 네. 자 그럼
2: 지금 나 내가 안 뽑았다는
1: 사랑입니다.
0: 뽑아.
4: 이건 키아의 진심이 아닙니다.
2: 이게 지금 킹맵인 거지?
0: 킹맵!
4: 어? 아니네.
1: 어? 어?
0: 아, 하음 씨.
1: 아 내가 아까 맞췄다. 하음이고 킹맵이 스윙이다.
0: 하음 씨 그 썸네일에서 킹맵을 바뀌었어요.
3: 진짜 킹 받네요.
2: 제가 안 뽑아줘서 그런 거야?
3: 장원태에서 제가 진짜 이거 진짜 며칠 전부터 계속 물어봤거든요. 늘 저라고 했어요 썸맨이.
0: 아...
3: 늘 저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했는지.
2: 나 모른다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0: 아...
3: 저는 이제 사람을 믿지 않겠습니다.
0: 아... 사람이 아니에요 고양이.
2: 아, 아 맞아 나 고양인데.
3: 네. 너무 킹받아요 지금 진짜.
0: 나도 사람 아닌데 너 이런 느낌으로.
1: 나 사람 아닌데 그냥.
3: 그렇게 합시다. 네. 킹맵이에요 당신은.
0: 당신은
2: 네,
0: 킹맵.
2: 네 알겠습니다.
3: 제 썸맵.
0: 썸맵.
2: 응 자기야.
0: 어.
4: 잠시만요. 그럼 멤버 전원이 킹맵으로 절 뽑은 건가요?
0: 네. 아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2: 바뀌었잖아.
1: 바뀌었네.
0: 자기야.
1: 아
2: 썸맵이자 킹맵.
3: 수희 자기를 뽑은 이유는요.
0: 왜요?
3: 제가 사실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썸맵을 수희 언니를 쓸지 하은 언니를 쓸지.
4: 근데 왜 썸맵에서 갑자기 킹맵으로 추락한 거죠?
0: 왜?
3: 어디에라도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2: 아...
3: 제 판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1: 아 그럼 저는 당신 판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3: 아 그게 아니고 아, 사실 이거에 살짝 말을 하자면 사실 제가 콩나물국밥 뺏긴 게 킹받아서 썼던 건데 언니가 갑자기 그걸 미담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거 킹받았다고 하니까 조금 애매해져가지고
0: 아...
3: 그래서 썸맵으로.
0: 근데 수희 씨도 되게 웃긴 게 되게 양보를 해준 것처럼 했는데 뺏은 거였어요.
1: 근데 내가 옆에 제 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수희가 콩나물국밥 맛있어 이런데 아니 먹고 싶으면 먹어요.
3: 아니야 언니.
4: 이게 진심입니다.
3: 그게 진짜 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헤매를 받고 있고 언니는 뒤에 쇼파에 앉아 있었는데
4: 아니 그래서
3: 콩나물국밥 맛있어?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귀여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1: 아~
3: 내 썸맨
1: 이화가 좀 되었다.
3: 네, 네
0: 정말 여러분의 뻔뻔한
3: 반대로
0: 모습 잘
1: 정말 모든 것이 네. 먹을 걸로 연결이 된다.
0: 그러게요. 근데 한창 막 먹을 거 좋아하고 맛있고 막 이런 거 그럴 때잖아요.
3: 맞아요.
0: 많이 드시고 춤 열심히 추시고
2: 네.
0: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네.
0: 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알아봤고요.

0: 네, 아이, 좋습니다. 이렇게 멤버들을 쥐락펴락하는 또 하음 씨였고요. 또 멤버들을 또 킹받게 만든 킹맴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수희 씨입니다.
1: 아, 뭐야 노래.
2: 아무나 이런 식이에요, 저한테.
0: 자,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2: 그냥 벌칙하겠습니다.
3: 내 썸맴이야, 괜찮아.
2: 원래 킹맴이었잖아요. 저 진짜 멤버들한테 많이 실망했고요. 네. 앞으로 더 킹받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더 킹받게 하겠다는.
1: 왜 결론이 그렇게 나?
4: 타격감이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킹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0: 그게 또 멤버들의 역할이에요. 네, 근데 그걸 하음 씨가 안 받아줘갖고
2: 네.
0: 화가 난다는 거지만. 키키 여러분과 진솔한 여름밤 한번 보내봤고요. 즐겁게 얘기 나눠보니 라디오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수 씨, 오늘 되게 짧지 않은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네. 어떠셨는지.
3: 일단 저희 오늘 여기 와서 노래도 엄청 많이 부르고 춤도 계속 추고 했는데 계속 이제 딴디님께서 선배님께서 옆에서 반응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셔서 저희가 더 재밌게 라디오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아돌라 나오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네. 돌라니들.
0: 감사합니다. 남은 활동도 화이팅 하시고요. 끝곡으로는 팝팝팝 한번 더 들으면서 인사드릴 거고요. 제가 딴디도라면 여러분이 키키도라고 해주시고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하고 외쳐볼게요.
4: 네.
0: 자, 던디도
5: 키키도

0: 문단.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아카이브.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죠. 2007년 트랜스포머 그 첫 번째 영화 사운드 트랙에서 링킨 파크의 What I've Done 이었습니다. 자동차들이 달려와서 로봇으로 변신을 하더니 자기소개를 하죠. My name is Optimus Prime. 네, 전혀 흉내낼 수 없는 그 매혹적인 저음에 Optimus Prime이 자신과 함께 온 동료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소개해 줍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과 함께 관객인 우리도 그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는 순간이었죠. 영화 트랜스포머의 한 장면 그리고 링킨파크의 노래. 이효정씨, 우리에게는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곰돌이프의 당나귀 이오루 목소리로 잘 알려진 성우 피터 컬렌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 올라왔습니다. 이하로씨, 옵티머스 프라임 성우 피터 컬런도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봤어요. 아, 뭔가 세월이 흐르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한 주네요 라고 사연 주셨죠. 돌리 파튼 그리고 팀 커리 그리고 피터 컬런까지 이틀 동안 세 분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이 목소리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옵티머스 프라임. 목소리만으로도 일단 믿고 싶어지는, 목소리만으로도 뭔가 믿음직해지는 그 성우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링킨파크의 보컬 체스터 베닝턴도 이제 세상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트랜스포머의 좀 중요한 두 축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좀 생각도 하게 되고요. 새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팀 커리의 부고를 듣고 로키오로 픽처쇼 나홀로 집에 투 이렇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있잖아요. 피터 컬런의 부고를 듣고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 이렇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 있다는 건 그분들의 삶이 멋진 삶이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떠올릴 수 있는 어떤 한 시퀀스의 그 한순간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의 한순간이 그분들의 인생의 한순간과 그
1: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나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2: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김동철 씨가요. 지금 버스를 타고 귀가 중인데 버스 기사님이 영화 음악을 들으시네요. 이 버스에 FM 영화 음악이 조그맣게 깔리고 있습니다. 버스까지 장악하신 FM 영화 음악. 이 버스 기사님. 네. 느낌 있으신 분이네. 글쎄요. FM 영화 음악을 듣기 위해서 틀어놓으셨다기보다는 저의 추측은 FM4U를 들으면서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계속 그 채널이 고정되어 있는데 뭐 시간이 되다 보니 영화 음악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네 FM 영화 음악을 들으려고 일부러 이 시간에 이 채널을 고르셨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자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겸손하겠습니다. 어쩌다 얻어 걸린 거겠지. 하지만 어쩌다 얻어 걸린 김에 계속 붙들어둬야지라는 어떤 각오가 생기는. 그래서 패터슨의 이 노래가 이 시간에 버스에 흐르고 있으면 좀 어울리지 않을까? 기사님께서도 좀, 이 음악 지금 분위기랑 좀 어울리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해서 골라봤어요. The Whole Town's Laughing at Me. 영화 패터슨, 주인공 패터슨. 매일 버스를 몰면서 시를 쓰는 그 주인공. 이거 보셨으려나? FM 영화 음악 듣고 운전하시는 기사님, 혹시 패터슨 보셨나요? 그 주인공 버스 운전합니다. 언제 한번 매직아웃 스페셜 F에서 해드릴게요. 제가 또한번또 이렇게 걸려든 청취자는 쉽게 놓아주지 않는단 말이죠. 계속 붙들어두기 위해서 영화 속에 버스를 몰던 사람들, 영화 속의 버스, 뭐 영화 속의 버스 기사 한번 매직아웃 스페셜 F를 위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도 생각나면 아무 때나 제보해 주시고요. 영화 패터슨의 그 강아지 나오죠? 영화 속의 이름이 마빈, 그 프렌치 불독. 실제 그개 배우, 그 마빈을 연기한 개 배우 이름은 넬리라고 하는데, 그 넬리는 69회 깐느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친 개배우에게 수여하는 특별한 상, 팜도그상을 수상한 명배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황금견공상쯤 되겠죠? 팜도그상? 제가 칸 영화제 수상 결과 나오면 그 주요 부문, 뭐 황금종려 그랑프리 뭐 이런 주요 부문과 함께 꼭 확인해 보는 그 수상 내역이 이거예요. 팜도그상 이번엔 뭐가 받았지? 라고 항상 확인해 봅니다. 제가 엊그제 세계 개의 날에 영화 속 개들 떠오르는 작품들 소개하면서 당연히 패터슨도 생각을 했었는데 뭐한 시간 동안에 담아내기엔 뭐 너무 많은 영화가 있고 그래서 그때는 지금 좀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 중심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당연히 그때 이 패터슨도 떠올렸었죠. 영화 속에서 그 마빈이라는 이 프렌치 불독은 은근 패터슨을 질투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 수컷인데, 수컷이어서, 패터슨의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은 건지 약간 패터슨과 경쟁 관계였던 좀 재밌는 강아지였죠. 하지만 실제로 마빈을 연기한, 그 수컷 마빈을 연기한 넬리는 암컷이었다는. 정말 놀라운 연기 아닙니까? 암컷인데 완벽한 수컷의 연기를 펼쳐낸 마비는 하지만 영화 개봉을 아마 보지 못하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팜도그상이 사후 수상입니다. 네, 마비를 연기한 넬리. 그 며칠 전에 세계 개의 날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계속 사연을 주고 계시는데 2238번 쓰시는 분. 이런 영화들도 추가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몇 작품 적어봅니다. 나는 전설이다의 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월리,

마크 월버그 주연의 아서? 이 영화는 잘 모르겠는데요. 마크 월버그 주연의 아서라는 영화의 길거리 강아지 아서, 채닝 테이텀 주연의 도그에서 군견 룰루, 그리고 월레스와 그로밋에서 월레스,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의 해결사? 이게 맞나요? 제목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찾아볼게요. 복수의 날개네요. 네. 아, 복수의 날개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는 월레스. 아, 이런 뜻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영화 제목을 복수의 날개의 해결사라고 적으신 건지 알고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잠깐만요. 월렛은 사람이잖아요. 그로밋이 개예요. 그로밋. 네, 월렛스와 그로밋에서 그로밋이 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해결사 그로밋을 쓰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월렛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 다 생각했던 영화예요. 다 생각했죠. 생각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언급하지 못한 영화들. 나는 전설이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월레스와 그로밋은 그날 선곡 후보에 있었습니다. 그 월레스와 그로밋은 제가 또 특별히 아끼는 작품이기도 해요. 저그 아드만 스튜디오를 갔었단 말이에요. 제가

2004년 아마도 2004년 5년 그 월레스와 그롬이 영화 개봉 전에 한국 기자들이 영국의 그 아드만 스튜디오 방문하는 그 투어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 2년 뒤인가 거기에 불이 나서 그게 다 전소되었다는 소식에 너무 제가 가슴 아파했던 게 그 현장을 봤잖아요. 이게 그 점토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때 월레스와 그로밋을 위해 만들어둔 그 수많은 점토의 그 실물들을 저는 다 보았기 때문에 그게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예. 제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게 정말 거구의 그 애니메이터가 계셨어요. 한 몸무게가 거의 한 150에서 200kg쯤은 돼 보이는 거구의 키도 되게 커 보이시는 분이 뭔가 열심히 만지작거리시는데 그게 월레스와 그로밋에 나오는 당근이었거든요. 당근이 한 손가락,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크기였나? 그거를 열심히 이렇게 그 색칠하시는 걸 담당한 애니메이터셨어요. 그 거구의 아저씨가 그 조그만 당근을 들고 정말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색칠하다가 투어에 온 한국 기자들을 보고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줬던 그 모습이 저는 월레스와 그로밋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애니메이터가 자신의 손으로 매만진 그 예술의 결과가 바로 월레스와 그로밋 같은 그런 점토 애니메이션의 또 보이지 않는 매력인 거죠. 그 노력이 만들어낸 매력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월레스와 그로밋. 자,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에서 음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월레스 앤 그로밋 Vengeance Most Foul 이라는 스코어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웨스 앤더슨 감독의 2018년 영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개들의 섬에서 엔드 타이틀스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스코어였습니다. 월레스와 그로밋은 점토를 이용한 스톱 애니메이션이고요. 개들의 섬은 인형으로 만든 이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 거죠. 일본의 한 섬을 배경으로 한 뭐라 그럴까요? 조류독감처럼 견류독감이 유행하면서 모든 개들을 쓰레기 섬으로 추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곳으로 추방된 자신의 반려견을 찾아 나선 소년의 모험. 그 소년을 돕는 개들의 이야기. 네.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에서 역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든 적이 있는 웨스 앤더슨이 또 개들의 섬에서도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본 작품이에요. 이 영화 역시 네, 세계 개의날 특집 방송의 후보였고요. 마침 또 최희원 씨가 추락의 해부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추락의 해부에도 강아지 나오는데 이름이 스눕이더라고요. 스눕도 크크크. 영화에 나온 바카오 리듬 앤 스틸 밴드의 핌프 신청합니다. PIMP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추락의 해부의 그 강아지도 팜 도구상을 받았습니다. 그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을 때 팜 도구상도 같이 받았어요. 제가 아까 황금 견공상이라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견공 종려상이 맞네요. 이 팜이라는 게 종려나무니까 이 팜은 살리고 황금을 견공으로 바꿔야 되네요. 그래서 2023년에 황금 종려상과 견공 종려상을 모두 받은 영화가 바로 추락의 해부. 영화의 엔딩에도 등장한 영화의 엔딩을 산드라 힐러와 함께 영화의 그 개 스눕, 네 스눕도 이름 재밌죠. 실제로 그 스눕을 연기한 개 이름은 메시래요. 또 보더콜리 메시. 얼마나 기술이 좋을지 상상도 안 되는 그 보더콜리 메시가 마지막 엔딩을 또 장식하는 주연 배우이기도 합니다. 제가 혹시 다시 깐느 갈 일이 생기면 저는 시상식, 황금종려상 주는 시상식은 별로 사실 안 가고 싶고 요 팜도구상 시상식은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자, 신청곡 영화 추락의 해부에서 준비했습니다. 바카오 리듬 앤 스틸 밴드의 핌프.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영화 추락의 부에서 핌프, PIMP, 바카올리듬 앤 스틸밴드의 음악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추락의 부에 나오는 걔 이름이 스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눕독이었다고. 스눕독 노래 하나 또 들어야죠. 닥터 두리틀2에서 Do You Wanna Roll? 스눕독, 릴킴, 그리고 RL 이렇게 함께한 노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스눕독 전기 영화 나온대요. 내년에 개봉한다고 아예 개봉 날짜까지 내년 이맘때 8월에 개봉한다고 아예 일정까지 나왔죠. 크레이그 브루어 감독, 허슬 앤 플로우의 크레이그 브루어 감독이 연출을 하고 조너선 데이비스가 스눕을 연기를 하고 최근에 계속 캐스팅이 나오는데 투팍 캐스팅도 나왔고 닥터들의 캐스팅도 나왔고 싱크로율은 일단 좋아 보입니다. 과연 스눕독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올까?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튼 같은 느낌의 영화가 될 거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튼. 음악도 너무 좋잖아요. 그 음악이 거의 뭐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하나의 이제는 뭐 클래식이 된 그 음반들이 그때 그 시절의 곡들이 막 나오는데 아 이걸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하고 싶어도 심야 방송이라 그래도 낮방송에 비하면 조금 틀 수 있는 곡의 그 폭이 좀 생기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불가 곡이 많아서 아 김신의 음반가게 한 시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튼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 이거 물건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네요. 이건 물건입니다 라는 표현을 저도 모르게 쓰게 되는 영화예요. Straight Out of Compton. 약간 그런 느낌의 영화가 스눕독 전기 영화로 될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봉한다니까 기대해 보자고요. 이번에는 9629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인데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브레이킹 더 웨이브를 극장에서 보셨다네요. 요즘에 아주 뭐 신작들만 극장에 걸리는 게 아니라 재개봉도 많고 또 이런저런 기획전이나 특별전이 많아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의 선택폭들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보다. 물론 상영관이 바로 뭐 집 근처에 있지는 않지만 이런 영화는 또 찾아가서 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관람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브레이킹 더 웨이브를 극장에서 보셨답니다. 좋아하는 감독이 많지만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을 좋아하는 건 뭔가 좀 숨기게 되는 저만 그런 걸까요? 보통 이런 걸 이제 길티 플레이

충격이라서 계속 그의 작품을 보게 되고 신작을 기다리게 됩니다. 브레이킹 더 웨이브 얘기를 하자면 에밀리 왓슨의 그야말로 신들린 연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예상을 차근차근 부수는 스토리라서 좋았습니다. 스텔란 스카스가드 아저씨의 젊은 시절도 너무 멋있고요. 또 음악도 좋잖아요. 프로콜 하렘의 곡도 있고 그게 약간 챕터가 바뀌는 그 순간마다 거의 뭐락 명곡, 팝 명곡들이 한 곡씩 딱딱 들어가는데 그중에 9629번 쓰시는 분께서 오늘 신청하신 곡은 디퍼플의 Child in Time입니다. Breaking the Wave 사운드 트랙이고요. 저도 정말 잊지 못하는 영화입니다. Breaking the Wave. 말씀하신 딱그 느낌이에요. 기분 좋은 충격. 어떤 분께는 기분 나쁜 충격일 수 있는 게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인데 또 어떤 관객에게는 그게 기분 좋은 충격으로 다가오는 뭔가 영화만이 해낼 수 있는 걸 해낸 듯한 느낌이 들어서인 거죠. 물론 저 역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모든 영화가 기분 좋은 충격이었던 건 아닙니다. 뭔가 살짝 기분 상하는 충격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분 좋은 충격으로 기억하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 가운데

사운드 트랙이죠. 브레이킹 더 웨이브에 이어서 브레이킹 던으로 마무리해봅니다. 내일은 경주기행을 연출한 김미조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티긋티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얘기해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각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0: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깡그리 분들 중에는 주말에 아침 산책 즐기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여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산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목적지가 있으면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네. 아, 빨리 가야겠다. 혹은 내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목적지가 없으면 그런 시간과 방향의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일 내내 목적을 향해 달리잖아요. 그런 만큼 주말만이라도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목적지를 잠시 잊어버리기 위해 애쓰는 시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태연의 위켄드였습니다. 오늘 오프닝 보니까 갑자기

0: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최근에 유재석 씨가 너튜브에서 어플 없이 여행을 다녔잖아요. 뭐 베트남 갔고 유럽도 한번 가봤고 최근에 국내 여행도 갔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 나도 이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정말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산책도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오히려 산책이 좀더 마음의 부담이 덜할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시간적 여유가 돼야겠죠. 산책도 나 30분밖에 없는데 여행 계획 괜찮을까? 그럼 안 되고 널널할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산책 다녀와도 기분 전환에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토요일은 새아침 빵글매직 함께하죠. 주말 아침 조금 더 자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눈이 번쩍하고 떠질 때가 있잖아요. 또 주말을 맞아서 아침 일찍부터 나들이 가는 차 안에서 좋은 노래를 찾아 헤맬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듣기 좋은 노래들 한 시간 꽉꽉 채워서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문의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빵! 빵긋 웃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날뮤직. 새아침 빵날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왜 우리 살다 보면 때때로 누군가를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순간 스스로가 미워질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또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듣는 노래들 속에서도 이런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곡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미움. 네, 여러분은 누군가

미울 때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옛날에는 원망도 정말 많이 했고, 물론 욕도 많이 했고, 화도 많이 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럴 감정적인 여력도 생기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너그럽고 내가 착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나 편하자고 오히려 딱 감정적으로 차단하게 되고 혹은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점점 이런 게좀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 번씩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여러분도 각자의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감정과 얽힌 이야기는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 마음을 같이 노래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첫 곡은 자우림의 1998년 발표곡이죠. 미안해, 널 미워해.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이 제목부터 참 묘하죠? 미안해, 널 미워해. 근데 이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말 미워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아직 마음이 남아있어서 애써 미워하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그리운 마음, 붙잡고 싶은 마음과 이젠 놓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는 상태.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노래가 말하는 미움은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생기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듣고 오셨습니다. 빵그레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엔 미움을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두 곡은요. 제목부터 이 미움이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는 곡들입니다. 먼저 박효신의 2007년 발표곡 미워하자인데요. 이별을 하고 나면 참 이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직 너무 사랑하고 또 너무 그리운데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미워하면 좀 괜찮아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노래는 바로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웅장한 현악기 연주 그리고 박효신의 애절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뒤로 갈수록 감정이 점점 크게 차오르는데요. 미워해서라도 잊고 싶은 사람, 그런데 미워할 수조차 없는 사람, 그 복잡하고 절절한 마음을 노래를 통해서 만나볼 거고요. 다음으로 정인의 2010년 발표곡 미워요까지 준비했어요. 정인의 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이자 정인이라는 보컬리스트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린 노래이기도 하죠. 특히 이 곡은 가수 이적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맡아서 화제가 됐는데요.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미워요라는 말이 절절하게 들립니다. 이별하고 나서 너무 보고 싶고 또 너무 그리운데 그 마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리움이 어느 순간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마치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처럼 들려서 더 가슴에 와닿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곡 함께 하시죠. 먼저 박효신의 미워하자 이어서 정인의 미워요 듣겠습니다.

정인의 미워요 듣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박효신의 미워하자였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미움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해 본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다들 이 생각 해보신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신입 시절에 내가 지금 미움받고 있는 건가? 나뭐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다 이유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깊게 과장을 해서 생각하는 거이기도 하고 이게 참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죠. 그런 거에서도 또 마음을 가다듬는 법도 하나의 사회생활 요령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는다는 거는 참 마음 아프고 신경 쓰이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진짜로 뭘 잘못하나 싶기도 하고 괜히 눈치도 보게 되고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내가 나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소개해드릴 곡이 딱 그런 마음을 담고 있어요. 2012년에 발표된 에픽하이의 노래 Don't Hate Me인데요. 세상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단한 사람의 마음을 힘으로 삼아서 당당하게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특히 직설적이고 중독성 있는 후렴구, 또 에픽하이 특유의 힘 있는 랩이 더해져서 듣고 있으면 괜히 막 어깨가 으쓱여지는 그런 노래예요.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꼭 잘못됐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날 싫어하면 어때? 난 내가 좋아. 하는 마음으로 이곡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듣고 올게요. 에픽하이의 Don't Hate Me.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갈 뮤직 함께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번 주에는 미움을 주제로 좋은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미움을 표현한 곡 만나보려고요. 2016년에 발표된 포미닛의 싫어입니다.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는 것도 속상하지만 사실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순간이 다들 있잖아요. 특히 사랑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변하고 이런 일이 또 계속 되다 보면 이제 정말 싫어 이 말이 마음속에서 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포미닛의 싫어는 그런 마음을 아주 솔직하고 강렬하게 담은 곡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이별을 앞둔 사람처럼 애절하고 서정적으로 노래하다가 후렴구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강렬한 비트 그리고 싫어라고 터트리듯 그 쏟아내는 느낌까지 오거든요. 특히 이 곡에서는 사랑의 끝에 결국 미움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때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가장 미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걸 보면 아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거칠고 솔직하게 미움을 표현한 곡입니다. 2PM의 2009년 발표곡 네가 밉다인데요.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참 묘한 감정이 남잖아요. 진짜 아 너무 밉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꾸 생각나고 괜히 화가 났다가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움과 미련도 남아있고 그래서 어쩌면 네가 밉다는 말 안에 아직 사랑했던 마음도 함께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2PM의 네가 밉다는 그 복잡한 마음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특히 후렴구에 네가 밉다라는 이 반복되는 가사가 한번 들으면 쉽게 잊히질 않죠. 여기에 2PM 특유의 힘있는 사운드와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더해지면서 미움이라는 감정을 아주 에너지 넘치게 풀어냈습니다. 듣고 오시죠. 포미닛의 싫어 그리고 2PM의 네가 밉다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움을 주제로 빵글뮤직 한 시간 꽉 채워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담긴 노래들 만나볼까 합니다. 2024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눈물의 여왕 OST죠. 크러쉬의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고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전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을 때,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미안함도 생기고요. 혼자 남겨진 시간에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상대가 미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감정이 뒤섞인 순간에도 결국 마음은 사랑했던 그 사람한테 향해 있는데요. 이 노래는 크러쉬의 감성적인 목소리로 그 복잡한 마음을 참 애절하게 들려줍니다. 이곡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이번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오히려 미워하려고 애쓸수록 자꾸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노래한 곡입니다. 2010년 MBC 드라마 개인의 취향 OST로 사랑받았던 윤하의 말도 안 돼인데요. 이 곡은 윤하가 데뷔 후에 처음으로 드라마 OST에 참여해서 화제를 모은 곡이고요. 경쾌하고 상큼한 멜로디에 윤하의 청량하고 당찬 목소리가 더해져서 듣고 있으면 기분까지 밝아지는 노래입니다. 어떠신가요? 미워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숨겨도 안 되고 결국 마음이 가는 사람 여러분 곁엔 있으신가요? 노래 함께 하시죠. 크러쉬의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이어서 윤하의 말도 안 됩니다.

0: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디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6: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7: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미움이라는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부디 돌아오는 이번 한 주에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만 가득한 그런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아 참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이기는 한데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끝곡 소개해드릴게요. 이 곡으로 준비해봤어요. 2002년 바이브의 데뷔곡이자 1집 타이틀곡이었던 미워도 다시 한번인데요. 제목만 들어도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시죠? 이 곡은 미워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순된 마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미워하면서도 기다리고 상처받았으면서도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바이브 특유의 애절한 보컬과 만나서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곡입니다. 이 곡 끝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미움은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지만 결국 그 감정을 품고 있는 건 나 자신이다 라는 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린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0: 올곰 후기자 탐험하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 상사나 친구들한테 불쾌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집에 와서 이런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순간엔 아무 말 못하고 어버버버 하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샤워하다가 기가 막힌 반박 멘트가 딱 떠오르곤 하죠. 그런데 이게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갑자기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까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고 해요. 그래서 논리적인 반박 멘트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번 주에 제대로 대꾸하지 못해서 억울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면 더 이상 나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한 겁니다. 대신 굿모닝 FM에 시원하게 털어놔 주시면 제가 든든하게 여러분들 편 될 수 있을까? T 없이 F로 편 되어드릴게요.

0: 8월 29일 토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첫 곡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 K-Will 말해 뭐해 태양의 후예 OST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해서 아 이런 경우 많죠. 너무 많고 근데 또 말 안 하는 게 또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막 그 말 했잖아요. 그럼 또 다음 상황이 이어져 있어. 그럼 다음 상황에도 말 못하고 어차피 나한테 당황스럽거나 나를 불쾌하게 하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끝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게 현명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저는 많습니다. 그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우 너 진짜 말 잘한다는 사실 그냥 본능적으로 입에서 다사사 나오는 멘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평소에 어떤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엄청 자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준비됐던 단어들이 쫙쫙 나온 거거든요. 용어들도 약간 정리를 좀 해보고 집에서. 그래서 저는 집에서 멍 때리는 시간 있잖아요. 저는 엄청 필요하다고 봅니다.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도 필요하고 뇌를 쉬게 하니까. 혹은 뭐 오늘 있었던 일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또 복귀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자주자주 이제 훈련이 돼야 다음에 그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잘 대처하고 말도 잘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드라마는 내가 제일 멋진 시청자가 돼야 된다는 것 요거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 멋지게 토요일 한번 보내보시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공감만 하는 그런 사람 못 되는 것 같고 같이 좀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어떤 고민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 약간 짜증나도 도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짜증나도 곁에 있을 거예요. 나 어디 안 가. 두 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아침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함께해요. 관계 기술 복잡한 관계 문제 기술 하나씩 배워가시죠. 3, 4부는요. 역사학자 김지원 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함께할 건데요. 오늘은 서울 도심 중에서도 용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의 역사 기대해 주세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전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긋지긋 무조맨.
5: 디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0866번님 아이 둘이랑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 가려고요. 대구 사는데 이른 아침부터 서울 가는 KTX 타고 있어요. 아이들은 각자 영상 보고요. 저는 테디 목소리 들으며 가요. 좋은데요. 대구에서 또 멀리서 국중박 오는 아이들은 사실 이런 건 소풍이나 학교에 그럴 때 엄청 큰 행사로 갈 수 있는 랜드마크이긴 한데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함께 가는 건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누리세요.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오늘 어떤 하루 보내실 예정이에요? 특별한 약속도 평범한 일상도 다 좋아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여러분들 이야기 만나볼게요. 볼빨간 사춘기 버전, 여름아 부탁해.

빨간 사춘기에 여름아 부탁해 듣고 오셨어요. 아침에 행복!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들 보내주셨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남윤지님, 테디 저는 목포에 놀러가요. 가자마자 아침 식사할 건데요. 일단 13첩 반찬이 나오는 백반식당에 갈 거고요. 아 그리고 낙지탕탕이 더 먹을 거예요. 부럽죠? 하셨는데 너무 부럽네요. 너무 부러워. 야 이게 사실 여행 갔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 일단 최고의 행복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아 너무 좋네요. 맛있게 드시고 사진도 보내주세요. 7506번님 지인이 사과 농장을 하는데요. 올 초에 농장 창고에 화재가 크게 나서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어느새 사과를 수확하셨대요. 더운 여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응원해주고 싶어서 굿모닝 FM에 문자 보내요. 청송 사과 이모 파이팅 크게 외쳐주세요. 청송 사과 맛있는데 또 올해 근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또 이게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좋은 어떤 수확하셨나 모르겠어요. 화이팅입니다. 늘 화이팅이고 청송사과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계속 화이팅!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XCX의 애플 듣고 올게요.

인피니트 Man in Love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찰리 XCX의 애플이었어요. 굿모닝 FM입니다. 아침에 행복 계속 다음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3633번님 테디 오늘 광주 온다면서요. 환영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광주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맛집을 소개해 줄게요. 육전 전문점입니다. 연땡식당 꼭 가보세요. 오, 연땡식당? 가봤나? 제가 이제 또 광주에 제 원래 처음으로 매니저를 맡아서 해주셨던 형이 광주에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형 따라서 맛집도 많이 갔고 친구도 있어서 육전도 맛있는데 많이 가는데 여기 소개해 주신데 제가 이제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박신영 님이 임신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곧 이사가요. 새 집에 드릴 용품들 사러 오늘 쇼핑 갑니다. 이사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새 집 갈 생각에 너무 설레요. 좋겠다 좋겠다. 여기 또 임신을 하고 계시니까 새로운 가족 구성의 용품들도 많이 사실 것 같은데 원래 준비할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실행할 때는 조금 고돼도 준비하는 이 행복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인간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우리의 무사한 일상을 위한 생존 지침서
2: 관계의 기술.
0: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 여기서 편하게 말씀하셔요. 마음의 해답을 함께 찾아줄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환영합니다. 와,
1: 주말이다.
0: 주말이다. 주말을 어떻게 보내세요? 약간 친구들 만나서 돌아다니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1: 저는 웬만하면 약속을 잡지 않거든요.
0: 예. 네.
1: 월화수목금 열심히 뭐 만나고 돌아다니고 일하고요. 주말에는 사실 주말만 시간 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번화한 곳에 가면 느껴지는 그 막 너무 활발한 에너지 있죠.
0: 있어 있어.
1: 그 막 다들 약간 러시하고 막 이렇게 막 내가 먼저 즐길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전 사실 그게 좀 힘들어요.
0: 네, 원래는 그런 데서 좀 에너지를 얻은 적도 있었나요?
1: 옛날에는 뭐 평일도 클럽 가고 뭐 주말에 놀이동산 가고
0: 아 그랬구나.
1: 막, 네, 점심에 누구 만나고 저녁에 또 뭐 친구 만나고 뭐 이랬는데요. 지금은 네, 오늘하고 내일 그 약속이 없습니다.
0: 네,
1: 충전을 또 잘해야 또 월화수목금 또 열심히
0: 맞아요. 네,
1: 가면 쓰고 다닐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예, 가면 충전 기간이 필요합니다. 가면이 금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 안 그래도 그 브이로그를 하나 보니까 거의 소파에 이제 붙어가지고 TV 보시고 배달 음식 시켜 드시고 안 치우고
1: 그거 조금 우울했던 날 찍은
0: 아,
1: 건데
0: 그러나, 예.
1: 네, 뭐 그렇다고 우울하지 않다고 해서 뭐 이렇게 집안이 늘 깨끗하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0: 예예. 예. 아 근데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구나. 자, 또 이렇게. 사실 공감이 돼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야 기술들이
1: 그럼요.
0: 더 공감이 있게 다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 기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씨 코너 안내 부탁드립니다.
1: 네. 복잡한 인간관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또 연인과의 다툼까지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은 분들 지금 바로 의뢰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MBC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관계의 기술 게시판에서도 의뢰 사연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로 꿀 스틱 세트 드리겠습니다.
0: 예, 제가 자연스럽게 또 선물은 제가 드리려고 받을 뻔했네요.
1: 이거 제 멘트예요.
0: 아, 죄송합니다. 직업병이라 가지고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 이게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자, 관계 기술 첫 번째 의뢰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0: Let's go.

0: 얼마 전 저희 부서에 경력직 직원 한 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시험을 보고 입사하신 분이라 처음에 뭐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보다 경력도 많으시니까 배울 점도 많을 것 같았고요. 근데 막상 일을 같이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한 번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죠? 같이 조금만 힘내서 좋은 결과 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 나이에 승진도 어렵고요. 그냥 무리하지 않고 다니는 게 목표라서요.
0: 처음에는 뭐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서 저와 다른 동료들은 계속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분은 정심한 데만 어김없이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참다 못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야근하더라도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1: 나 같은 늙은이는요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승진하고 싶으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죠. 저는 그냥 제 할 일만 하겠습니다.
0: 이 말을 듣는데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삶이 있고 정신퇴근도 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함께 맡은 일인데 한 사람이 책임을 줄이면 결국 그 몫을

0: 다른 사람들이 떠안게 되잖아요. 실제로 저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도 점점 의욕을 잃고 지쳐가고 있는데요. 이런 동료랑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제 업무와 팀 분위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야 할까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야,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사연자분 선물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의뢰 사연은 서로 다른 업무관을 가진 동료와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같은 팀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가야 될 때 여기 잘 맞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긴 하네요.
0: 열받죠. 진짜 이거 뭐 어디다가 이르기도 또 그렇고 이르지 않자니 또 그것도 너무 괴롭고 근데 뭐 회사에는요 언제나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있을 순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입맛에 안 맞아서 다른 회사 가잖아요. 거기는 더한 사람이 있어요.
1: 아, 그치.
0: 그래서 절대로 뭐 이런 사람이 없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다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럼 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 문제가 계속 커지게 할 건가? 아니면 좀 어떤 식으로라도 좀 대비책을 세울 건가? 이 선택만이 사실 필요한 거죠.
1: 저도 이제 프리랜서니까 제 주변에 요즘 특히나 더 회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한 장점과 어마어마한 단점이 다 있다. 장점은 되게 당연한 장점만 있어. 이 정도를 여기는 해주네 정도 장점이고 단점은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건 너무 힘들어 하는 단점들이 다 하나씩 있다. 다 비슷한 것 같네요. 회사도 어떻게 그래도 팀플레이니까 가라앉지 않게 잘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0: 근데 여기서 좀 구별하셔야 되는 건요. 야근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시점까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던 13년 전까지는 사실 야근은 어떤 충성도랄까요? 성실도의 약간 바로미터 같은 거기도 했었어요. 저 사람 야근을 해서 저렇게 자기 시간 빼가면서까지 일을 하네였는데 지금은 야근을 하면 오히려 약간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일하지? 라든가
1: 변했죠 확실히.
0: 약간 그 또 근로 기준 자체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야근 자체를 뭔가 공동체 의식의 증명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 사람만 좀 나쁜 일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기엔 조금 섣부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분이 이제 합의된 자기 업무를 실제로 끝냈는지. 그래서 자기 몫을 근무 시간 안에 끝냈으면 정시 퇴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뭔가 그 각자마다 능력치가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당신 왜 빨리 끝내고 가? 뭐 이런 상황 자체만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고 공동의 이제 합의된 미완료 업무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안 끝내고 가버려서 그걸 동료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건 이제 업무 태도가 아니라 책임 불이행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회의 시간을 좀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이제 짐 싸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잠깐 우리는 야근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 당연히 왜요? 뭐요? 난 승진 안 해요. 이러고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풍경이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회의 시간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는 거죠. 딱 업무명, 담당자, 마감일, 그리고 완료 기준 이걸 딱 정해서 그분한테 좀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A랑 B가 이제 본인 담당으로 남아있는데 혹시 금요일까지 완료 가능하신가요? 어려울 것 같으면 오늘 업무를 다시 배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오피셜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힘내요. 이런 멘트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죠.
1: 원래는 뭐 당연하듯이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 좀. 지치더라도 화이팅 하면서 이제 팀원을 끌고 가는 게 이전 시대의 풍토였으면은 지금은 그걸 권장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아예 근데 이분은 뭐 전 직장에서 뭔가 상처가 크셨던지 아니면 뭔가 일에 대한 의욕이 많이 사라지셨든지 그냥 이런 컨셉을 정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그냥 개인적인 공격으로 자꾸 이어나가면 오히려 내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 그렇지.
0: 이거를 좀 그 위에 팀장님 있잖아요. 이분과 본인의 위에 계신 상사에게 업무량을 좀 공식적으로 조정해 주시는 게 어떨지 하고 현재 그 저분이 맡은 것이 미완료돼서 이쪽에서 마감이 늦어지는데 뭐가 우선 되어야 될지 결정 좀 해주십시오라고 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택권을 넘기는 거죠.
1: 그렇지. 근데 이제 좀 경력이 있으셔서 들어오신 분이라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입사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0: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분위기를 약간 흐리는.
1: 아이고 보니 낙하산?
0: 본인이라면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
1: 그럴 수 있죠.
0: 그러니까 이게 파악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네요. 왠지 모르겠다. 이 사람 왜 이렇게 하는 거야?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저 사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아 그래 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구나 인지하고 이제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 너무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공격을 안 하시는 게
0: 공격을 안 하는 게
1: 그분이 아무리 낙하산으로 들어오셨다고
0: 하더라도
1: 네, 공식적으로 화내지 말고
0: 그렇지 그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1: 드라이하게 전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업무가 이제 근무 시간 이외에 넘어갈 정도로 완료해야 되는 과중 업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1: 맞아요.
0: 그러면 회사에게도 한번 건의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야근하지 않으면 이게 미션이 완료가 잘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데이식스의 노래 Love Me or Leave Me 듣고 올게요.

0: 굿모닝 FM태입니다. 데이식스 Love Me or Leave Me 듣고 오셨습니다. 상담심의 전문가 곽정은님과 관계기술 계속 이어갈게요. 두 번째 의뢰사연 만나볼까요?
1: 네, 이현주님께서 보내준 사연입니다.
0: Let's go.

저는 평소에 휴대폰으로 유튜브 쇼츠나 영상 자주 보는 편인데요. 아 근데 진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영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 며칠 전에는요 남편과 국밥집에 갔는데요. 바로 옆 테이블에 젊은 커플이 앉아있더라고요.

0: 자기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에이티즈다 봐봐 봐 빨리 봐봐 가슴 구직 대박이지 나도 해볼까 자자 어 비슷하지 비슷하지 비슷하지
1: 아 진짜 처음에는 그냥 참았는데 아, 계속 들리니까 점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순간 예민해지고 욱해서 한 소리 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그냥 참으라고 눈치 줘서 그냥 빨리 먹고 나왔는데요 아, 이날 말고도 엘리베이터에서 다 들리게 야구 틀어놓고 보는 이웃 주민에게도 공원에서 끝없이 짧은 영상을 보는 청년과 한참을 걷게 됐을 때도 끓어오르는 화를 참기가 힘듭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참고 넘어가자니 너무 거슬리고 그렇다고 직접 이야기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그냥 소리에 예민한 사람인 걸까요?
0: 네, 사연 보내주신 이현주님께 선물로 꿀스틱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 사연은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 나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죠? 요즘 이렇게 좀 소리가 들리게 예,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1: 솔직하게 얘기해 드려도 됩니까?
0: 예, 예.
1: 제가 보낸 사연인 줄 알았습니다. 가끔 제가 보낸 사연인 것 같은 게 오는데요.
0: 아, 좋은데요?
1: 제가 사실 좀 이런 거 힘들어합니다.
0: 아, 그래요?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1: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냐면은 예. 그냥 뭐 이런 크게 시끄러운 영상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제 가다가 제 뒤에서 누가 걸어올 때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네. 근데 둘이 너무 신나가지고 막 둘이 대화하면서 걸어오면은 그 소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0: 아, 진짜로?
1: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분들을 먼저 보냅니다.
0: 보내고 깜빡이 이렇게 하라. 들어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1: 저 잠깐 비켜있으면 이제 가시니까 네. 너무 이렇게 활달하게 대화를 하시는데 약간 좀 그런 것. 그러니까 거리에서 듣는 얘기도 힘든데 이 뭐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하면 저는 뭐 당연히 힘듭니다.
0: 예.
1: 근데 저는 제 비밀을 알았는데요. 이제 HSP라는 게 있습니다.
0: 그게 뭐예요?
1: 네,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요. 그 감각기관이 애초에 조금 예민한,
0: 예민한
1: 기질을.
0: 사람들. 있어요.
1: 그래서 냄새나 뭐 소리나 빛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그냥 예민쟁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어떤 감각적이나 정서적으로 들어온 정보 자체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깊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을 이제 HSP라고 부르는데요.
0: 예.
1: 실제로 20% 내지 30% 정도 전 인구에 그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드리고요. 물론 이분께서 무조건 HSP일 겁니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는데요. 소리에 예민한 것이 이렇게 잘못된 기질이거나 뭔가 예민하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 네, 그냥 당연하고 정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요. 뭐. 뒤에서 걸어만 와도 잠깐 보내드리.
0: 저랑 완전 사실 반대예요. 저는
1: 시끄럽게 떠들면서 다니시는 분이죠.
0: 아니 저는 평소에는 말이 없고.
1: 네.
0: 아, 저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떠들거나 이런 게 싫어서 저는 평생 벨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진짜요?
0: 네, 평소에도 그냥 저는 진동이나 무음을 해놓고 그런 타입인데 남들이 이제 소리가 들리면 저는 듣는 편입니다.
1: 아, 귀 기울여서?
0: 저는 귀 기울여서 듣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야? 저 사람 무슨 사건이 있나 이렇게 듣는 편이에요.
1: 아, 이거 바로 그냥 처방전 같은데요?
0: 네, 저는 들어요. 그래서 재밌어. 그렇구나. 야, 요새 애들은 또 이렇구나. 오우, 또 어르신은 저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들어요, 저는.
1: 그러니까 소리를 밀어내겠다. 저 소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무슨 얘기 하나?
0: 맞아요.
1: 오히려 그 소리를 흡수하겠다라는 마음이
0: 맞아요. 좀 그렇게 듣고 저도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은 이제 쇼츠 같은 거 보시는데 너무 크게 틀어놔서 음악이 막 들릴 때.
1: 그렇죠.
0: 그게 이제 공공장소에 그럴 때는 저는 그쪽을 쳐다봅니다, 그냥. 같이 보자는 건가? 이러면서 그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묘하게 눈치를 또 보고 소리를 줄입니다.
1: 눈에서 불난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화내게 보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러면서 뭐 저런 게 재밌는 게 있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갑자기 불편하면서. 자, 저는 뭐 어쨌든 그렇게 버티는 이것도 약간 성향에 따라 또 다르게 해결해야 되는데.
1: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뭔 소린가 하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분께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요. 이제 좀 심리학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0: 예.
1: 여기서 보는 이제 관점은 뭐냐면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감정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게 작용한다고 봐요. 그래서 옆 사람이 휴대폰 소리를 크게 들었을 때 그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까지 이제 불쾌하냐면 공공장소

0: 그래서 반드시 조용해야 돼.
1: 그렇지.
0: 저 인간은 무개념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신념이 거기에 딱 작동을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감정으로 커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번만 조금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행동은 무례해. 그리고 나는 불편해. 근데 이게 견딜 수 없는 재난은 아니야.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조금 힘들어. 근데 이게 무슨 막 죽을 것 같지는 않아. 죽을 것 같아? 아니잖아. 라고 자기 자신에게 조금 설득하는 그 혼잣말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때 다음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조금 요청이나 액션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친절하게 얘기를 하거나 직원한테 부탁을 하거나 뭐 자리를 옮길 수 있으면 자리를 옮기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내가 너무 폭발하지 않으면서도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1: 그 좀 치졸한 방법이긴 한데
0: 어떡해요?
1: 저는 다른 셔츠를 좀 크게 소리 내서 한번 틀어보는 것 같아요.
0: 눈눈이입니까?
1: 왜냐하면 그 사람 왜냐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HSP처럼 예민한 사람도 있지만 둔감해서 내 크기가 볼륨이 어느 정도로 큰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어. 근데 남들한테 들으면 이제 어? 다 들리네 이러면서.
0: 맞아요.
1: 좀 치졸한가?
0: 각자마다 그 섬세하고 둔감한 부분이 다 다른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진짜 뭐 가족끼리도 다르고 뭐 연인끼리도 다르니까요. 사실 전 얼굴이 조금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는 못 하거든요.
1: 아, 그게 사람을 착하게 만듭니다.
0: 진짜 짜증나 막 이런 거 못 하는데.
1: 그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0: 저번에 이제 업무상 미팅을 하고 있는데 옆자리 카페에서 계속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촬영을. 제가 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옆에서 플래시를 한 20번 정도 터트리면서 사진을 찍으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1: 그래서 힘들겠다.
0: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플래시 끄고 찍어주실 수 있을까 했더니 바로
1: 해주죠. 바로
0: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화를 키우지 말고 그냥 짧게 자기 표현을 하자.
1: 좋다. 좋아.
0: 네, 죄송한데 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싸움 나지는 않습니다.
1: 맞아.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할 의도로 혹은 맞아요. 불편해도 된다는 의도로 하는 행동은 생각보다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화내도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뉘앙스를 풍겨주면 서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포인트가 진짜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자,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8: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

0: 문의 063-450-9020.
1: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파도 타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존 카바트진의 말입니다.
2: 네, 오늘 한 문장 들어봤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뭐 직장 동료의 업무관도 또 국밥집 옆자리 휴대폰 소리도 내 뜻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또 참고 휘슬낼 필요도 없죠. 네, 내가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타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아, 관계 기술의 가장 또 핵심인 메시지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파도 타러 가봅시다.
2: 아, 좋습니다. 자, 관계 기술 마칠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관계 기술 배워보는 걸로 기대를 하면서 곽정영 씨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1: 감사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가 느지막이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의욕 충만, 신나게 달려들었는데 아유, 코드는 안 외워지고 손가락은 쓰리고 급기야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지요. 그런데 꼭 참고 견디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모두 끝난 후에야 그 이야기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의미부터 찾으려는 습관을 멈추자. 의미란 사후적으로 추출되는 것이다. 그렇죠. 다 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알죠. 아, 그게 나한테 이런 의미였구나.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5: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6: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7: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8: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7: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8: 경농이 만듭니다.
9: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1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G-Dragon 소년이여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 깨는 김에 역사 1주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서울 도심 파헤쳐 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용산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용산의 역사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깨는 김에 역사 1주 바로 시작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잡나.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 배추가 왔다.
2: 안녕, 나 영월 절임 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1: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 배추. 주문전화 010-2808-7554.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이분 래퍼이세요. 네. 예, 앨범이 있습니다. 이제 연기자를 꿈꾸고 있어요. 욕심쟁이 후훗 역사학자 김지현 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7: 예, 저희가 박수도 아주 거창하게 쳐드립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평일 8시마다 예예. 굿모닝 굿 메시지라는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이제 민영 PD가 청취자분들 직접 만나러 가요.
8: 예.
7: 뜻밖의 메시지를 남긴 청취자가 있어가지고.
8: 왜 뜻밖이죠?
7: 왠지는 저도 몰라가지고 예, 예, 예, 예. 일단 같이 들어볼까요?
9: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역사, 갑자기 역사 이름 뭐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깨어난 김의 역사 일주입니다. 이거 듣느라고 주말에도 늦잠을 못 잡니다. 대원쌤, 지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들이대는 것 같아요. 대원쌤 화이팅. 편집 됩니까 이거?
10: 아, 너무 네네.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7: 예. 하하. 지금 잘 해보겠습니다가 이제 민영 PD 목소리인데.
8: 예. 예.
7: 잘 해보겠다고 하고 이 잘 해보겠다가 이제 편집을 해보겠다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편집이 돼서 실제로는 이제
8: 굿 메시지 그 코너에 안 들어간 거죠?
7: 안 들어간 거죠.
8: 예. 그러셨구나.
7: 일부러 여기 이제 저희가 들려드리려고
8: 아,
7: 컷을 따왔습니다.
8: 예예예. 예, 예. 예.
7: 재현 쌤 이제 사랑하기는 하는데.
8: 예.
7: 코너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요거는 재현쌤을 좋아하는 분들은 재현쌤을 네. 닮아가는 거예요.
8: 아.
7: 재현쌤은 저희 코너 아무것도 모릅니다.
8: 무슨 말씀이세요? 다 기억하죠.
7: 저희가 지금 세 번 정도 얘기를 언제 해드렸는데 그럼 다시 예. 한번 체크 가겠습니다.
8: 아, 그럴까요?
7: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게
8: 이휘재 씨요?
7: 이휘준.
8: 이휘준 아나운서. 아.
7: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그 코너 이름 뭐라고요?
8: 네. 아! 언어 박살? 무슨 그런 거 아니었나? 언어 뭔데?
7: 예.
8: 한글 대잔, 언어 대잔치, 한글 대잔치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7: 역시나 여전합니다.
8: 예.
7: 예, 이거 이제 뭔지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8: 예. 예. 예. 예. 예.
7: 어쨌든 재현 쌤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8: 예.
7: 지금 우리 네. 또 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주신 네. 우리 청취자에게 음성 편지 하나 남겨주시죠.
8: 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7: 그럼요. 아. 음악 깔리고 있습니다. 지금.
8: 예. 늘 감사합니다. 덕분에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산삼이거든요. 산삼. 100년 된 산삼이에요.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잘 걸려서 이런 메시지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언제나 사랑합니다.
7: 야, 따뜻하다.
8: 예. 아, 그럼요.
7: 그 약간 튼튼한 게 있어가지고 예, 그렇지. 예, 예. 아, 또 팬을 산삼이라고.
8: 아, 산삼 같은 분들이죠.
7: 정말 귀한
8: 예.
7: 약재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이 마음이.
8: 부여의 그 일곱 분 계시고요.
7: 예.
8: 저기 울산 갔을 때 세 분.
7: 오,
8: 네, 세 분 계셨었고.
7: 전국에 예. 있는 산삼 거의 다 캐셨네요.
8: 그렇죠.
7: 그게 답니다.
8: 예. 예, 예.
7: 깨는 게임의 역사 일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쫙 갑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을지 미리 짚어보는 역사 브리핑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현쌤 소개해 주시죠.

0: 용산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 닫혀있던 땅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세국이 모이던 나루이자 군량 창고가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일본군이 자리를 잡자 남산 아래부터 용산역까지가 일본인들의 새 시가지가 되었고, 1930년대에는 이태원 공동묘지가 거쳐나가고 그 위에 신흥주택지가 들어섰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이 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일본군이 쓰던 병영을 그대로 넘겨받았고, 전쟁이 끝난 1953년 미8군 사령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군이 평택으로 옮겨간 자리를 공원으로 둘 것인지 집을 지을 것인지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맞서고 있습니다. 결정하는 사람은 계속 바뀌었지만 결정되는 쪽 사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오늘 뭐 제대로 왔습니다. 네. 재원쌤 전공이잖아요.
0: 아, 근데 제 전공을 떠나가지고 예. 제가 여기 살고 있어요.
1: 아, 주민이시기도 하고.
0: 예, 제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한 번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꼭 이렇게 작가님께서 시끄러울 때 요 주제를 갖고 오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만 저도 먹고 살아야죠. 예. 예민한 얘기는 다 뺐습니다.
1: 아, 예. 뭐 현명하게 잘 하셨을 거라 예. 믿고. 한국현대도시사 전공이셔서 예. 용산의 역사. 네. 아, 저는 사실 네. 용산에 대한 아예 정보가 없거든요.
0: 아, 오늘 근데 이야기를 좀 들으시려면 예. 지도를 다 펴세요 그러면.
1: 아, 지도를 펴야 돼?
0: 네. 뭐
1: 사이카 부도 주세요.
0: 아, 사이카 부도요? 요즘 다 그 인터넷으로 되지 않나요?
1: 아, 그런가? 어.
0: 예. 다들 핸드폰 켜시고 예. 지도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도 보면서.
1: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 지도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조선시대 용산의 지리적 위상입니다.
1: 네, 조선시대 용산.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이었어요, 조선시대 땐?
0: 일단 그 한양, 우리가 한성이라고 부르는 사대문 안. 그리고 거기부터 성저 십리라 그래서 4km 정도까지가 다 한양이에요. 그러면 용산도 그 한양 안에 들어가는 곳이기는 합니다. 성 밖이지만.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성 밖임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지도 다 켰습니까? 지도를 켜시면
1: 네.
0: 원효대교 한번 가보세요. 원효대교.
1: 원효대교.
0: 원효대교 북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1: 예.
0: 원효대교 북단에서부터 원래 강이 하나 있어요. 천이 하나 흐릅니다. 천.
1: 천이 흘러요.
0: 천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의 삼각지 있는 쪽 있죠.
1: 삼각지.
0: 거기에 있는 미군 부대. 그쪽까지 미군 쭉 올라가는 천이 하나 있습니다.
1: 예.
0: 거기가 만초천입니다.
1: 만초천.
0: 천. 그쪽이 뭐 하는 데냐. 물류가 모이는 데입니다. 원효대교 북단.
1: 예.
0: 여기가 용산방이라 그래가지고 원효로부터 해가지고 용문 효창동 일대로 용산방이라고 불렸거든요.
1: 예.
0: 여기에는 만초천에서 물건이 들어와요. 그러면 예전에는 무슨 땀프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물류가 오갈 때 트럭이 싣고 갈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제일 많이 물류를 싣고 갈 수 있는 건 결국은 배입니다. 그러면 천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싣고 삼각지 위쪽까지 쭉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는 다시 궁궐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다 우마차나 이런 것들로 올라가는 거지, 적어도 여기까지는 배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여기가 물건이 한양으로 들어오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모이는 공간이 용산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경강상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경강상인.
1: 경강상인.
0: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이 예. 여기에 터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포구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이 경기도권에서는 가장 큰 포구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예.
0: 저기 그 김포 쪽에 한강이 시작되는 쪽에 하나가 있고, 거기에서 물류가 용산으로 들어왔다가 만초천을 따라서 지금의 미군 부대 있는 쪽으로 쭉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그 공간이 용산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오. 그럼 여기 이 지역은 돈이 많이 잘 돌았겠네요.
0: 여기는 부잣집들이 사는 데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부잣집들이 사는 데이기도 했었고 물류가 모이는 곳이기도 하니까 여기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배가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류가 막 오가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경강 상인들이 옆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공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예.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조선시대 용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19세기 말 개항과 밀려 들어오는 외국인들입니다.

0: 19세기 말부터 네. 용산에 외국인 네. 들어오기 시작하는군요.
1: 자, 조선 사람들한테도 요충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한테도 여긴 요충지예요.
0: 그렇죠.
1: 그런데 원래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이후로 항구들이 열리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개항장이라고 부릅니다. 개항장. 그런데 개항장 열렸었던 개항장만으로는 당시 밀고 들어왔었던 열강들이 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물건을 직접적으로 팔 수 있는 공간으로 진출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한양 근처에 있는 가장 큰 포구를 원하겠죠.
0: 예.
1: 그런데 조선 입장에서는 한양 근처에 포구를 열어주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경강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조선이 상권이 여기에 외국인들이 밀고 들어온다? 그냥 다 먹히는 거죠. 웬만하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놨었었는데 열강이 밀고 들어오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조 이름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조선이랑 청나라랑 맺은 조약이거든요. 이때 청나라 친구들이 먼저 밀고 들어옵니다. 어디를 밀고 들어오려고 그러냐면 용산만큼이나 조금 컸었던 포구가 어디냐면 양화진이에요. 지금 양화진 어디냐면 마포입니다. 마포.
0: 아, 마포.
1: 마포까지는 열어달라고 해요.
0: 예.
1: 그래서 마포는 열어주기로 합니다. 양화진은.
0: 예.
1: 그런데 양화진이 뚫리니까 그 옆에 있는 용산도 아직 법적으로 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점점 뚫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청나라가 들어왔어요.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친구라고 부를 수 없겠죠, 이제부터는. 일본 사람들도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용산 지역에 청나라 상인들이랑 일본 상인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의 여기 용산방이라 그랬잖아요.
0: 예.
1: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 여기 용산이 아니라 지금 그 효창동 쪽이랑 그 원효로 있는 쪽 있잖아요.
0: 예.
1: 여기가 원래 용산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여기에 외국인 상권이 조금씩 밀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여기를 1884년에 결국엔 개시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외국 상인들한테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0: 개시장으로 열게 됩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가 외국인 거주 지역으로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변해들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철도도 깔립니다. 1900년이 되면은 원래는 그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철도가 있잖아요. 경인선. 이게 이제 한국 최초의 철도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의 노량진까지 들어왔었습니다.
0: 와.
1: 원래 노량진까지도 못 가고 지금의 영등포역 여기까지만 딱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노량진은 물에 자꾸 잠긴다 그래가지고 안 가다가 한강 철교를 놓으면서 노량진이랑 용산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용산까지 서울역까지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지금의 서울역 아니에요. 지금의 서울역은 옮긴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어쨌든 용산을 뚫고 철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랑 전차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교통의 요지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교과서에 나오는 복잡한 이야기들은 다 빼겠습니다. 러일 전쟁으로만 딱 시점을 돌려보면 1904년, 5년이 되면 이미 한반도 쪽은 일본이 거의 다 잠식해 들어가거든요.
0: 그렇죠.
1: 이 과정에서 용산이 핵심적인 군사기지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철도가 들어가잖아요.
0: 그렇지.
1: 철도가 한 번 딱 뚫리니까 이 철도를 어디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냐면 원래 경인선이 먼저 뚫리고 그다음에 경부선이 뚫리잖아요.
0: 예.
1: 그럼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선 말고 하나를 더 뚫어요. 어디냐면 지금의 호남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신의주까지 연결이 됩니다. 신의주. 그게 경의선입니다. 그 출발 지점이 용산역이거든요. 이거는 처음부터 군용철도로 만들어집니다. 군용철도가 만들어졌으면 군기지가 생겨야겠죠. 거기가 지금의 미군부대입니다.
0: 역사가 엄청 깊네.
1: 지금의 미군부대 지역을 일본군들이 먼저 장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0: 예.
1: 근데 문제는 여기는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던 데입니다.

0: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1: 네, 쫓았어요?
0: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게 되고요. 여기가 쫓아냈던 땅이 원래는 300만 평을 요구했는데
1: 와.
0: 조선 정부에서 이거를 조금 거부하다가 115만 평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어허. 축소를 했었던 건 조선 정부가 우리 안 할 건데요가 아니에요. 이때 그럼. 이미 대한제국은 거의 일본 쪽으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거부했느냐? 여기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게 항의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총 14,000여 가구의 가옥과 10만 평 정도의 전답이 파헤쳐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는데 어디로 쫓겨나냐면 지금의 보광동.
1: 보광동이랑
0: 한남동. 한남동이 왜 한남동이냐면 한강과 남산이에요.
1: 아, 그게
0: 한강이랑 남산을 끼고 있던 그냥 한남동입니다.
1: 아, 그런 거예요?
0: 예, 예. 한남동이랑 보광동 쪽으로 집단 이주를 하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쫓겨났었던 공간은 일본군 기지로 변화해 나가고 이 지역이 용산 이 지역이 하나의 거대한 군사 도시로 변화해 나가기 시작하는 게 1904년, 5년, 7년, 10년의 과정입니다.
1: 미군들도 그렇고 네.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 터에는 그런 기운들이 좀 오랜 역사 동안 잡혀 있었네요.
0: 그렇죠. 여기는 네,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도 중요한 땅이었고 상업의 거점이었고 군사의 거점이었고 그랬던 공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열강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때도 여기가 굉장히 요충지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두고 청나라, 일본 싸우기 시작을 했고 청나라는 쫓겨나고 일본의 여기를 장악하고 결국엔 여기에 거대한 군사기지로 만들어버리게 됐던 거죠.
1: 예. 아,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0: 네. 1884년 용산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이것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통상을 허가한 시장을 이르는 말. 이것. 무엇일까요? 아, 어렵네요.
1: 어려워요?
0: 아, 일단 보기에 변주가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부터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1: 아, 오늘 위험해요. 오늘 위험합니다. 미리 보내면 안 됩니다.
0: 미리 보내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아, 작가님이 1년에 한 번씩 이런 변주를 주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1번! 벼룩시장! 2번! 국제시장! 3번! 개시장!
1: 저희 마이크
0: 아 죄송합니다.
1: 예, 감도가 좋으니까 아, 크게 예. 안 하셔도 돼요.
0: 아, 제가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시네. 이래서 저를 불편해 하시나요?
1: 아니요.
0: 예, 예.
1: 지금 이분 거 다니고 있대요. 헤드셋에 너무 크게 들어와서
0: 혹시 이명이 도나요?
1: 아. 힌트 부탁드립니다.
0: 아,
1: 근데 진짜 그 시장은 아닌 거죠?
0: 아니지요.
1: 예.
0: 아닙니다.
1: 오해합니다.
0: 예. 예.
1: 개시를 하는 것, 예. 뭐 국제적인 것, 벼룩 네. 파는 곳 아니죠.
0: 네.
1: 예, 이름하고 상관없이 네. 어느 곳인지 여러분들 정답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4부에서 정답 발표할 거예요. 오늘 또 재원픽
0: 네.
1: 추천곡 들을까 하는데 어떤 노래?
0: 아, 저는 원래 주셨어요? 작가님한테 다른 노래를 추천했거든요.
1: 뭐였어요?
0: 배호 선생님의 그 돌아가는 삼각지 했었는데
1: 예.
0: 그거 안 된다.
1: 굿모닝
0: FM이랑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용산을 또 대표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1: 예.
0: UV의
1: 아.
0: 이태원 프리덤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좋네요.
0: 예예예.
1: 예, 바꾼 데는 이유가 다 있고
0: 배호 선생님 거 안 되나요?
1: 되죠. 되는데.
0: 아, 네네네.
1: UV의 이태원 프리덤이 아주 좋긴 하네요.
0: 아하,
1: 그렇군요. 네, PD가 괜히 되는 게 아니다
0: 예.
1: 생각을 좀 해보면서 재현 쌤은 노래 나가는 동안 아침에 어떤 분위기가 필요한지
0: 네.
1: 저한테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겠습니다. 예. UV의 이태원 프리덤 듣고 올게요.
2: 신사승 여러분,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 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 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입니다. 4부 시작됐습니다.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깨어난 김의 역사 1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조선시대 다른 나라와의 통상

0: 시장을 허가한 시장을 이르는 말입니다. 바로 3번 개시장입니다.
1: 네, 지금 호흡이 약간 저희 예. 다 귀 막고 있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살살 해주셔서 감사해요.
0: 네. 아우, 네.
1: 정답 보내신 분 중 5번 뽑아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용산의 역사 재밌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세 번째 키워드 용산의 변화입니다.
1: 용산의 변화.
0: 네.
1: 변화가 어느 시점부터 있었나요?
0: 일단 일본인들이 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당연히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1: 예.
0: 일단 청계천을 기준으로
1: 예.
0: 북쪽은 조선인들이 살고요. 남쪽은 일본인들이 살기 시작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남산에 여러분들 진고개가 동네마다 있어요. 진고개. 이쪽에도 진고개가 있었습니다. 진고개에서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소규모 집단 거주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한강변, 지금 용산방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서도 일본인들이 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들이 만납니다. 청일전쟁 이후 그다음에 러일전쟁을 겪어가면서 일본인들이 용산역을 장악하고 용산역을 만들어서 장악하고 그 옆으로 이제 일본 군기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용산방부터 저기 위에 남산자락에 있었던, 남산자락에는 왜 일본인들이 살고 있냐? 여기에는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공사관, 일본 공사관이 있었던 게 나중에 거기가 통감부로 바뀌고요. 1910년이 되면 조선 총독부가 됩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조선 총독부는 광화문에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건 1926년에 가는 거예요.
1: 음흠.
0: 1910년부터 26년까지 16년 동안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조선 총독부는 남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자락은 일본인들의 통치기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원래 일본인들이 상업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었던 곳이 한강방. 이게 1905년에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의 군기지가 서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산역 부근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인들 거주구역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원효대교에서 지금 쭉 들어와가지고 미군부대 있는 데까지가
1: 예.
0: 새로운 용산이라 그래서 신용산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원래 용산이 이름이 구용산이 돼요. 그리고 구용산 지역도 서서히 일본인들 거주 지역으로 바뀌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구 있죠. 여기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의 토지 면적이 90%였습니다.
1: 그냥 일본인들의 땅이었네.
0: 네, 90%가 일본인들 땅이었어요.
1: 예.
0: 그리고 여기에 1910년 기준으로 만 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이미 살아요. 그리고 점점 그 인구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산에 조선 신궁부터 해가지고 신사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요. 교육 사업시설도 뒤따라서 생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학교가 하나 만들어져요. 여기에 용산중학교가 생기거든요.
1: 용산중학교.
0: 지금의 용산고입니다.
1: 용산고. 예.
0: 네, 여기가 일본인들이 주로 다니던 학교예요. 일본인들이. 근데 여기가 어마어마한 명문 그 중학교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여기 출신이 제일 많이 가는 학교, 경성제국대학입니다.
1: 아하.
0: 네, 경성제국대학에 가장 많이 그 경성제국대학을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 다섯 학교 중에 하나가 용산중학교였습니다.
1: 그러니까
0: 여기 명문고예요. 지금도 그래서 명문고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그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일본인들이 살아가다가 점점 일본인들이 더 많이 살기 시작을 하니까 땅을 넓혀야겠다. 토지를 넓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토지를 넓혀 나가기로 결정하는 곳이 어디냐? 지금의 이태원입니다. 지금의 이태원. 도로를 먼저 깔아요.
1: 예.
0: 남산 주해 도로라고. 우리가 지금의 그 이동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나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하잖아요.
1: 예.
0: 근데 이때는 버스가 다였고 전차는 산 쪽으로 못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산을 넘어간다. 지금으로 따지면 남산을 넘어서 한강을 구경한다라고 하면 한 양평 정도 가는 겁니다.
1: 멀다 멀어.
0: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1: 멀어.
0: 걸어서 남산 넘어가가지고 한강까지 넘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때 여기가 강수욕하는 데입니다. 지금 동부이촌동 서빙고에 아파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쭉 이렇게 백사장처럼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도로가 하나 쫙 하고 깔려요. 지금 그 전쟁

0: 기념관 있죠. 거기서부터 이태원 역으로 쭉 올라가 녹사평으로 쭉 올라가서 이태원에서 한강진역 가는 길 거기를 쫙 하고 뚫는 거예요. 그 남산 주회도로를 끼고 있는 필지 지금 다 재벌들 사는 데입니다.
1: 그렇죠.
0: 거기가 필지만 200평이 넘어요. 그런 대로 애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곳이 지금 이태원입니다. 이태원 한남동 여기를 1930년대 후반부터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는 완공을 못합니다. 필지만 만들어놓고 도로만 깔아놓고 완공을 못해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로 그 필지가 넓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적산으로 불화를 하거든요. 그거를 주로 200평 넘는 필지를 누가 사가겠습니까? 당시 해방 이후에 돈 많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를 사가요. 그래서 고급 주거지로 만들고 지금의 이태원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1: 예. 자, 다음 키워드 바로 가보겠습니다.
0: 네. 네 번째 키워드. 미군의 땅이 된 용산입니다.
1: 아, 일본의 땅이었는데. 네. 미군의 땅이 됩니다.
0: 네.
1: 일본군이 이제 해방 이후겠죠. 네. 떠난 자리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0: 이것도 참 한국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1: 예.
0: 해방은 됐지만 미군정이 들어서잖아요.
1: 예.
0: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일본군한테 군사적 요충지인데 미군한테도 똑같이 군사적 요충지 아니겠어요?
1: 요충지는 뭐 누구에게나.
0: 네. 지금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땅들 있잖아요. 많은 부분이 일제시대 때 일본군 땅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주로 군부대로 사용하고 있던 땅을 지금도 한국군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왜냐면 거기가 요충지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군이 쓰던 곳이고 여기가 요충지다 보니 미군이 들어오고 여기를 장악합니다. 그때 여기가 초창기에는 캠프 서빙고라고 불렸었어요. 그런데 48년이 되면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군은 500명 정도 수준의 군사 고문단이라고 너네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군을 만들 때 우리가 여기서 자문해 줄게 라고 하는 500명만을 남겨두고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 한국군이 관리를 했어요. 한국군대. 이게 지금까지도 지금 미군 부대가 빠져서 평택으로 갔잖아요.
1: 예.
0: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주체 중에 한 명이 한 부서가 국방부가 되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동안은 한국군, 군이 여기를 장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전쟁이 터지고 다시 유엔군 사령부가 여기를 장악을 하면서 주한미군이 여기, 미8군이라고 불리는 주한미군이 이 공간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26년이니까 1905년부터라고 하면은 몇 년입니까? 지금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 아, 그렇네.
0: 일본군과 미군의 땅. 그러니까 한국이 제대로 여기를 관리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장악한 이후로는 이 주변 공간이 어떻게 보면 피해라면 피해고 저개발을 겪게 되거든요.
1: 아, 그렇죠.
0: 왜냐면 군부대 옆이잖아요.
1: 맞아요, 군부대니까.
0: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일단 이 공간이 변화를 조금씩 해나가요. 일본군이 있을 때랑 미군이 있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변 공간이 조금 변화를 겪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기지촌이 생깁니다.
1: 기지촌.
0: 원래 이 기지촌이 지금의 미군 부대 근처에 드문드문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용산역에서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큰 공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원래 기지촌입니다.
1: 아...
0: 거기가 나중에 그 용산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었던 분들이 다 딴 데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공간을 원래는 상가를 올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냥 공원화하는 걸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공터처럼 뻥 뚫려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을 뜯어다가 어디로 이전하냐면 이태원 근처로 또 이동을 시킵니다.
1: 예.
0: 그 근처에 그래가지고 뭐 양키바라든지 주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상업시설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불법적인 물자 유통망이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뭐냐? 미군 PX 물건.
1: 아.
0: 미군 PX 물건을 떼다가 남대문이나 이태원에서 파는 거죠.
1: 아하.
0: 그리고

0: 나머지 그 주변의 다른 부분들, 지금의 한남동과 이태원의 저기 끝쪽 부분은 외교 업무를 보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 가면 외교관 관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쪽이 외인 거주 지역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갔고, 66년 이후로 일본인들이 주로 살아가는 공간으로 변화됐었던 곳이 동부이촌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일본인 학교가 들어서거든요. 그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랑 그쪽으로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일본 그 외교관 관사가 그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이촌동 쪽에 일본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아졌고, 지금 그 동부이촌동 쪽에는 일본인들을 상대로 한 가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게 된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동부이촌동은 용산, 옛날에 용산이 일본 그 군기지 있고 이래서 일본인들이 많이 살아가는 공간이 됐던 게 아니라 거기에 일본인 학교 때문에 일본인 거주 비율이 높아지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1: 예. 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지막 키워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얘기 나왔으니까 이태원 클래스 OST 듣고 올게요. 가호의 시작!

0: 이태원 클래스 OST 가호의 시작 듣고 오셨습니다. 깨는 김에 역사 1주 용산의 역사. 용산의 역사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용산의 개발과 변화입니다.
0: 용산의 개발과 변화. 어떤 점들이 개발되고 달라졌나요?
1: 어떻게 보면 이제 해방 이후로 뭐 해방 이전이라고 한다면 일본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발전을 했었던 곳이었고 조선인들은 계속 밀려나기만 하고 쫓겨났잖아요.
0: 예.
1: 해방이 됐는데 미군이 들어오고 이 미군 쪽에서 어떻게 보면 기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어떤

0: 구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저개발됩니다. 이걸 좀 상징하는 사진들을, 예전 사진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2000년대 이전까지 용산역 인근의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2000년 정도, 21세기가 됐는데도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어? 그런데 심지어 여기가 서울의 한중간이었다고? 이런 느낌의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예.
0: 왜냐하면 옆에 미군 부대가 있었으니까. 개발이 막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용산, 그 지금의 신용산역과 용산역 인근이 천지개벽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2005년 무렵이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용산역을 딱 기준으로 오른쪽은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많이 변했죠. 근데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무렵에서야 용산역도 지금처럼 변한 겁니다. 원래 2005년 이전에는 용산역이 간이역 같이 돼 있어요. 엄청 컸던 역이었거든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분단이 되잖아요. 그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거는 원래 북한 가는 열차인데 이게 끊기니까 용산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1: 그렇겠네.
0: 그러다가 2005년 무렵에 왜 여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냐면 철도 공사가 코레일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때부터 좀 개발 공사를 많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오른쪽 왼쪽이 다 변하는데 왼쪽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정비창이에요. 정비창 부지라고 여러분들 요즘 여기 힙한 데입니다. 여기 아주 힙한 데요. 땡땡거리라고 하세요. 땡땡거리. 저 거기가 근데 왜 힙하냐? 묘하거든요. 옆에 정비창 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허허벌판이 하나 있고요. 그 옆은 그 정비창 때문에 개발이 언제냐? 해방 이후니까 지금 80년째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시절의 건물이랑 그나마 조금씩 리모델링한 건물들이 묘하게 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쁜 카페들이나 음식점들 여기에다가 만들기 시작하면서 엄청 핫해졌는데 여기를 원래는 2005년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이름, 그 다음에 국제 업무지구라는 이름으로 통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좌절됩니다. 왜냐? 서부이촌동이랑 묶이면서 좌절됩니다. 서부이촌동이 비운의 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80년째 개발이 묶여 있습니다.
1: 아이고.
0: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여기에 60년째 살아가고 계십니다.
1: 아유.
0: 이 개발만을 바란 채로
1: 예.
0: 여기에서 오랜 시간 살아가고 계신데 서부이촌동과 묶이게 되면서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원래 여기에 살아가셨었던 분들 사이에 갈등이 좀 심해지면서 이 공간이 결국은 개발이 자초가 돼요. 그리고 더 컸던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면서 투자들이 좀 끊기게 되고 이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 서부이촌동이랑 묶여서 개발됐었던 국제 업무지구 계획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2010년대 이후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이 공간을 그럼 서부이촌동을 제외하고 정비창이랑 철도 지금 코레일이 관여할 수 있는 땅만이라도 다시 한번 개발해보자 라고 하는 게 용산역을 기준으로 왼쪽의 상황이고요. 오른쪽의 상황은 부분 부분 나눠서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저개발되어 있었던 공간을 고층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원래 살아가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살아가시던 분들 중에는 여기서 상가였거든요. 여기에 상가 주인분들도 있지만 임대로 장사를 하시던 세입자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리모델링까지 싹 해가지고 이 공간을 새롭게 장사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왜 갑자기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1: 그렇지.
0: 우리를 다 쫓아내지? 그러면 제대로 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부딪히게 됐던 거죠. 그게 용산 참사로 이어졌었던 겁니다.
1: 아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건까지도
0: 네.
1: 예, 이어지게 됐는데
0: 지금 이제 핵심은

0: 여의도 땅과 맞먹는 크기의 미군 부대입니다. 여기가 평택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지금 평택으로 거의 다 이전을 했어요. 지금 이 공간은 일부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 말고 나머지는 다 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2005년에 노무현 정권 시기였습니다. 이때 한국에게 반환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땅은 누가 이 공간, 지금 이 공간은 서울의 한 가운데 알짜배기 땅이에요.
1: 그렇죠.
0: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두 번째, 변화를 시킨다면 누가 주관을 하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자, 2005년에 미군 부대를 그 한국에게 반환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관 부서는 국토부입니다. 그런데 원래 잠깐 동안이나마 이 공간을 한번 활용해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국방부예요. 그런데 이곳은 서울시가 또 관리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축이 지금 세 개죠. 서울시, 국토부, 국방부. 여기에 한 축이 또 낍니다. 누구냐면 지금의 국가유산청. 이전에는 문화재청이었죠. 이 공간은 역사적인 땅이다. 여기 지금 일본 군부대부터 미군 부대까지 이거 한국 근현대사를 압축하는 공간이고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있거든요. 근현대 유물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네 개 부서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크게 부딪히고 있는 건 국토부. 국토부는 여기에 일부를 여기 아파트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서울시의 입장은 원래 노무현 정권 시기에 약속했던 것처럼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가 가장 크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1: 예, 좋습니다. 이렇게 용산의 역사 들어봤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5: 안전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8: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9: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0: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태입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용산의 역사 함께했습니다.
2: 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용산은 전세기 때문에 편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저희가 집중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2: 제가
0: 만약에 작아다 생각하고 들었어요.
2: 작아였다면 저의 어떤 약간 주관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겠죠.
0: 그렇죠. 네. 재현 쌤이 그래도 그 생활 터전으로 적고 계신 곳이라서 또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2: 예.
0: 자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벌써 됐네요. 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쌤 같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해버 굿해.
2: 굿해.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5: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